는 말씀드렸습니다. 진한 숲속 향기 그득한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죠. 부드러운 흙의 느낌, 큰 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 우리가 물 한번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라서 우리에게 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그 숲속 향그러움은 그저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주 찾지 못해서 그 거저주는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뿐이죠. 요즘 태양이 워낙 뜨겁고 아스팔트가 녹을 듯 이 태양의 노쇠 같은 맛이 너무 진해서 이른 시간에 숲속 산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이 그런 숲길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시라 권해드릴 겸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숲길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5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창가곡 중에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음악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의 첫 곡은 이수대엽인데요. 남창가곡 첫 곡은 초수대엽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노랫말은 숙종대 명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 동창이입니다. 남구만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전원에 파묻혀 사는 시기에 지은 그런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의 아침 풍경을 묘사한 권농가다 혹은 나라를 염려하는 시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시조십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이 남창가곡을 부를 때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곡이죠.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무더위 속 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윤혜성님이 매일 신청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고금소총가를 신청하시는데요. 이 고금소총가는 노래에는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 묶은 그런 책 이름에 고금소총이란 책이 있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평조회상의 구성곡 8곡은 짧은 길이로 압축해서 연주하는 음악, 짧을 단자를 써서 단회상이란 이름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 곡마다 일정 부분만 연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짧은 길이가 됐는데요. 8곡을 모두 연주하려면 40분 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오늘 들으실 단회상은 14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8곡을 두루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20박 한 장단의 상령산,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 가락더리, 6박 도드리장단의 상현도드리와 연불도드리, 그리고 타령장단의 타령군악까지 이렇게 거뜬거뜬 넘어가는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곡입니다. 단회상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8곡, 이 각 곡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발췌해서 14분 남짓되는 시간에 연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음악이라서 짧은 시간에 평조회상을 다 감상한 듯이 마음이 뿌듯해지죠.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가운데요. 그 필사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요즘엔 또 무슨 책 읽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12가사라는 이름으로 가창되고 있는 가사의 범주가 20세기의 이황지 가악부의 음악인들을 통해 가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 학유일 임기준에 의해 형성된 거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학유일은 1926년부터 37년까지 이황지 가악부에서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춘면곡, 어부사, 길군악, 상사별곡, 건주가 이렇게 8가사를 가르쳤고요. 임기준은 1939년 6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3개월간 이황지 가악부의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학유일이 전승시키지 않았던 수양산가, 매화가, 처사가, 양양가 이렇게 4가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12가사라는 이름으로 이황지 가악부를 통해 전승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사에 12가사가 있다 하는 내용은 학유일 임기준이 이황지 가악부원 양성소에서 교육하던 그 이전 시기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25년 무렵에 기록인 최영년의 해동죽지란 책을 보면 대개 가사에는 12곡이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이 학유일 임기준의 이전에 1925년 무렵에 이미 12가사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영년이 말한 12곡의 실체가 현행 12가사의 12곡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그 목록을 열거해 놓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로서 학요일 전승의 노래 황계사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후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이가 기가 막혀 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이 속소리를 많이 쓰는 발성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묘사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싶네요.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악기 두 대가 연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봄봄님께서 오늘의 산책길 음악과 이야기 모두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봄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1007님께서 제가 요즘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해하니까 이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니까 책을 5권을 빌려다 놓으셨군요. 이번 주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에요. 가장 빨리 읽고 싶은 책은 연애는 광고다라는 책입니다. 친동생이 남자친구 생기고 사촌들도 결혼을 하니 저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마도 하고 살도 빼서 연애를 해볼까 깊이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우,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일단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좋고요. 또 노력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언젠가 생기겠죠. 우리 1007님의 연애 성공 응원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나위 합주 골랐습니다. 잘 연주된 시나위 한 판은 한여름의 피서와도 맞먹는 그 시원한 기쁨을 전해주는데요. 시나위란 음악이 예술적 즉흥성이 중요한 음악이라서 연주자 개개인이 지닌 예술성에 더해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연주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은연 중에 발휘될 때 가장 조화로운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럿이 함께하지만 부화내동하지 않고 편당하지 않고 화이부동하는 그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음악 시나위 합주 이번에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홍홍미의 해금, 지순자의 가야금, 윤화중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이태백의 장구, 김태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화이부동의 정신, 화합화돼 편당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잘 발휘될 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 신화위 합주였는데요. 오늘 그런 시원한 연주 들을 수 있었죠. 박환영의 대금, 한세연의 피리, 홍홍미의 해금, 지순자의 가야금, 윤화중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이태백의 장구, 김태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10월에 민속극장 풍류에서 공연된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지초실리님께서 요즘 일하고 계신 현장 사진과 함께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날도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요. 쉬엄쉬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입니다. 당시 적벽강에 있던 조조가 장대상에 높이 앉아서 장검을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를 사로잡아 사해를 평정하면 천운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늘이 돕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을 진양조로 노래하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욱이 말하길 분분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이상하니 예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미 동남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조조는 웃으면서 이 동지에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겨나는데 어찌 동남풍이 있겠느냐, 기유 동남풍인가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당시에 조조는 오나라 황계와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죠. 당시 황계가 20여 척의 화선을 거느리고 들어오는데요. 조조는 황계가 군량을 싣고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조조 군사의 배에 불을 지르게 될 화선이었던 거죠. 결국 조조 군사가 큰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야기는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유 용병 관심차로 분구를 내려가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그때에 적벽강 조조는 정대상어가 비간저 장금을 어루만지며 이봐 장조를 들어서라.

조조 허허 웃으면 대답하되 동지 일양의 희생은이 김우동남부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환계 약속을 기다릴지 그때에 오나라 환계는 이시와 선근 아니고

하고 이는 이 따드라워니 조주나오 대여여 장율날 이어지는 말이

대소헌이 정옥이 여자 오되 군량 실은 배량이면 선체가 원중할 때 둥덩실 높이 또 요요하고 범유허니 만일 간괴 있을진대는 어찌해 피하오리까. 조조 이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왕세가라. 문빙이 우뚱 나서 저이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 진안을 들어서지 말을 합신다. 이 말이 지든 마도 뜻밖의 사람계가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기화선 20초

대만을 불러오지니 화려한 죽으세요. 풍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전성대 동토대와지 끈 용청할 땐 노사곡대 우비 삼반다리족

절 잘 살게 해줘서 풍파강산에 화구

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 수는 백만 군병을 날로아도 오두고 오미라 곰딱 달싹 못하고 소매 기고 기매 기고 살도 막

빠져 물에가 푹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속에 눈 빠져 섣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사 몰상아야 다리도 칭칭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지 죽고 함부로

이놈들아. 나는 이런 다급은 반에 벗고 죽으려고 비상사선 듣더니라 와사와사 깨물아 꼼부대 가서 퉁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돛대 끝으로

그러니 보고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흔치라고 시주를 반장을 빼다가 죽고 직산물사 대회 수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구.

사전 공정하는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르 어제 작년 소환등원 조절 보위하여 전방기 주사라는 날 제 환기화연 무릎 쓰고 쫓아오면 웬헌 말이 붉은 옹포 입은 놈이 조종이라 조조가 환급하야 입은 옹포 훨씬 보고 군사 전리마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조 저기 간다 나를 자려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종이라 황제가 쫓아오며 저기 소용 진놈이 조종이라 조조가 황급하야 진수염을 거두자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고 깨탈 창탈 도망할 때 장요하를 급히 쏘니 황급하자 무례가 훅 거꾸러져 낙수거니 공이나 날려라 한 다행히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지는 오분에 날쩌고 조조정신 기겁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간다 그러면 똥 싸겠다 이 말아 정우가 추윤 원석이 축지법을 못하는 유월 알았더니만 오늘 보니

김우기가 초조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만은 대체 선상님은 삼국의 영웅이란 말이 날만도 하시오. 장왕분유 도망을 갈죠 세마

0: 나의 은발 탔어. 떨어져도 주병인가 그 시월이여 없어지고 자빠지며 오린 나로만 기울 발생반사 도망을 간다.
1: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해서 도망가는데요. 이 도망하는 조조의 모습이 참 비겁하고 초라해 보이죠. 창황분주 도망을 갈제 새만 푸르르르 날아가도 복병인가 의심을 하고 낙엽만 바싹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을 하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이렇게 중모리 장단에 맞추어서 조조가 오림숲으로 도망하는 모습 이 끝부분에서 만나보셨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지르는 대목 그리고 조조가 오림숲으로 도망하는 모습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의 소리였고요. 정초로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 글동무님 말씀대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아쟁 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입니다.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한일섭 박종선에 이어서 이태백으로 이어진 요파입니다. 이태백이 스승 박종선의 음악을 계승하고 자신의 그 풍부한 예술성을 더해서 보다 깊은 아쟁산조의 경지를 일구었습니다. 스승의 산조를 충실히 계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지는 깊은 예술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산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활대와 현의 마찰에서 나오는 에너지 대단하죠.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음악을 하신 부모님의 음악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요. 태교부터 음악으로 하신 분이죠. 7살 때부터 소리를 기본으로 배우셨고요. 가야금 북과 같은 여러 악기를 익혔고요. 특히 음악을 하시는 어머니가 곁에서 여러 음악을 가르치셔서 음악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미 어린 시절에 다 갖추셨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아쟁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에 매료돼서 앞으로 아쟁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박종선 명인이 연주하는 아쟁 산조를 거의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아쟁 산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암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박종선 명인께 직접 편지를 써주셔서 그 편지를 들고 당시 광주 시립국악원에서 활동하시던 박종선 명인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명인 앞에서 그간 암기했던 아쟁 산조를 그대로 연주했더니 명인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선 명인과 사제의 연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아쟁 전공을 한 제1호라는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경기민요 몇 곡 골랐는데요. 이 곡들 모두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이기도 하죠. 청춘가, 풍년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호연,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연연이 풍년이로구나. 이 노랫말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네요. 경기민요 청춘가 풍년가 창부타령 세 곡 이어들으셨는데요. 이호연 전숙희 두 분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453님께서 아이고 우리 가락이 쭉쭉 뻗어나오는 소리에 더위가 좀 가십니다. 아이 좋다. 신나는 우리 가락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3453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경기민요를 들으셨으니까요. 이번에 저 남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도민요 농부가를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농부들의 귀한 땀이 열매되어 맺히는 소리. 예전에 이맘때면 늘 들을 수 있는 소리였죠. 남도민요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노랫말 중에 세상 만사 생각을 하면은 묘창해지 일속이로다. 여울에 바둑돌 부딪겨 희고요. 이내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만사가 묘창해지 일속이라 했는데요. 아득한 창해의 한 알의 좁쌀이라는 거죠. 소동파의 전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이 청춘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이 드넓은 바다의 한 알의 좁쌀이란 건 세상에 대해 경허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표현이겠죠. 여울에 바둑돌이 부딪겨 비로소 휘어지는 이치, 그리고 이내 몸이 시달려서 백발이 되는 이치, 그 또한 세상을 제대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어느새 모난 것이 정리되고 그러다 자연스레 백발을 맞게 된다는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준 말들, 아픈 데를 콕 짚어주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신통한 말들, 귀엽고 바깥을 보게 만드는 문장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반칙인 말들을 널리 내보낸다. 해방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은유 작가의 책 해방의 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살린 문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로 란탈라의 피아노 연주로 어거스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밑줄을 자주 긋게 됩니다.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게 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문장이 나에게로 와서 내 삶을 뒤흔들어 줄 때가 있죠. 저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필사할 때도 있고요. 메모지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때때로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에 기쁨과 슬픔, 자유를 느끼셨을까요? 최근 여러분을 뒤흔들어준 문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하는 날이죠. 잠시 자리를 비운 함동균 평론가를 대신해서 오늘은 출판평론가 김성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입과 손 스튜디오와 배시방의 구나해.

0: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실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출판평론가 김성신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돈균 문화평론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이 사유하는 책 코너를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와주셨고요. 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30년이 훌쩍 넘게 이 책의 세계라고 할까요? 책의 네. 세계를 쭉 지켜봐온 분이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하고는 또 꽤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1: 아, 예. 예. 그 국악방송 거의 이 회사 창립하던 초기에 네. 지금 이 상암동이 아니라 그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옆에 보면 국립국악 원이 있죠.
0: 있죠. 예. 예.
1: 거기에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서부터 예, 라디오를 이제 송출하면서
0: 예.
1: 근데 그 시절에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셨어요. 했었어요.
0: 예. 국악 방송의 네. 그 시작을 함께 하신. 와.
1: 예. 그때 근데 함께 하시던 뭐 PD님들이 네. 지금 예. 아주 고위직들이 되 계시거나 그러니까 은퇴하시거나
0: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1: 25년 네.
0: 25년 네. 만에 오신 건가요?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창호의 드린 햇살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들의 고정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0: 네.
1: 저 오늘 내가 몇 년 만에 여기로 오지? 그러고서는 봤더니 2013년도까지 고정으로 되게 부지런히 네. 네, 국악방송을 들락거리다가 예 이제 13년 만에 와. 오늘 왔습니다.
0: 와 네.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아주 풍성하게 두 권의 책을 준비해 네. 오셨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책 선정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오늘은 이제 올 여름 방학 시장을 겨냥하고 6월 이제 초순, 중순 요렇게 이제 출간된 책들. 이제 그때 출간이 돼야 여름
0: 그렇죠.
1: 독자들이 만나볼 수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런 신간 두 권을 준비했는데 이 두 권 모두 읽는다. 라는 그 행위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은 여성들이
0: 네.
1: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읽어왔는가를 추적한 그런 인문 교양서이고요.
0: 네.
1: 또 다른 한 권은 이제 고전을 읽는 그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줬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에세이입니다.
0: 네.
1: 최현미 지금 현직 기자죠.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최현미 기자의 읽는 여성의 역사라는 책 그리고 정지우 작가의 나를 살린 청춘 고전 이렇게 네. 두 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뭐 이 읽는 여성의 역사가 그 읽기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라면
0: 네.
1: 요 두 번째 책 나를 살린 청춘 고전은 이제 읽기가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엄청난데요. 일단 읽는다는 행위가
1: 네.
0: 요즘 우리 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려서 네. 일단 거기에 솔깃하기도 하면서
1: 네.
0: 읽는다는 일이 이렇게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한 사람을 또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이라는
1: 네.
0: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현미 작가의 읽는 여성의 역사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지난 6월에 나온 책인데요. 이 저자인 최현미 기자는 문화일보 그러니까 일간지 문화부에서
0: 네.
1: 30여 년을 일해온 언론인입니다. 근데 보통 네. 문화부 그러면
0: 예.
1: 또 부서가 좀 몇 개 나눠지잖아요.
0: 맞아요.
1: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0: 공연도 있고. 있고. 네. 네.
1: 이분은 이제 출판 문학 담당으로만 거의
0: 30년을요?
1: 예. 아마 꼬박 거의 한 20년 이상
0: 네.
1: 일을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 담당 기자로서 그야말로 한 세대에 걸쳐서 한국 출판과 한국 문학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의 시선은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여성 작가가 아니라 이 객석에 있는 여성 독자를 향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0: 그 박혜진 아나운서께서도 그 어떻게 이런 책이 왜 없었지?
1: 네, 아,
0: 라고.
1: 그러니까요. 여성
0: 예.
1: 작가를 조명한 책들은 정말 많고,
0: 네.
1: 의례 그런 책들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 독자의 역사?
0: 네.
1: 그럴 법한데, 근데 왜
0: 그렇죠.
1: 아직까지 없었지? 예.
0: 그런 책들이 있어요. 가끔 받아 보면
1: 네. 예. 네.
0: 이런 책이 왜 지금까지 없었지 싶은 그런, 그러니까 정말 그 책을 어떻게 보면은 잘 기획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정말 깊은
1: 예.
0: 생각 끝에 그런 분야의 책이 없다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에
1: 그러니까요.
0: 대한 책을. 그리고 또 문화부 그 담당 기자가 쓰기에 너무 적합한 글이죠. 이게 지금
1: 네.
0: 우리나라 독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난 수천 년
1: 아,
0: 동안,
1: 네.
0: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뒤져서 찾아내야 했겠습니까?
1: 거의
0: 근데
1: 뭐 논문 쓰는 수준으로
0: 예,
1: 취재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겠네요.
0: 그렇죠. 이게
1: 예.
0: 뭐 어디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쉽게 검색한다고 뭐 예,
1: 그렇죠.
0: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문헌들을 뒤져야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여성 작가에 관한 책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적지 않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 독자의 역사?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획의 책은 저는 처음 봅니다. 예.
1: 네.
0: 이렇게 바빌로니아 신전에서 문서를 읽고 기록하던 그런 여성에 관한 이야기. 야,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기가 막히기는 합니다.
1: 그러게요.
0: 예. 또 우리 21세기에 지금 현재 텍스트 힙 열풍을 불어 그야말로 몰고 온 것도 한국의 여성 독자들이잖아요.
1: 네.
0: 이렇게 뭐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이런 것들을 가로지르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1: 와,
0: 책입니다.
1: 그거 어떻게 들으면 여성 독자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뭐
0: 네.
1: 약간 굉장히 방대한 그런 책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
0: 네.
1: 이렇게 쓰는 여성, 작가가 아니라 여성 독자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그 저자는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여성 작가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 눈부신 성과들,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1: 네.
0: 실제로 저는 이게 그냥 그냥 말하기 쉬운 어떤 수사가 아니라 제가 한국문화번역원에서 그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이미 저작권 계약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다 이제 출간을 계약을 해놓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번역비를 좀 지원해 줄수 있나? 하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꽤, 그러니까 한강 작가 이후에 이 한국 문학권역에서 꽤 많은 금액을 전 세계에다가, 이게 이제 한국 문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다줄 수는 없으니까
1: 네.
0: 이제 이렇게 심사를 보게 되죠. 근데 정말 여성 작가들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문학적인 성과도 엄청나게 크고, 또각 요즘에는 뭐 가령 이탈리아의 뭐 이렇게 관광지 같은 곳에 작은 서점 같은 데를 가봐도
1: 네.
0: 한국 책이 그냥 구색 맞춰서 가끔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1: 아예 섹션이 있나요?
0: 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매대에 이렇게 책들이 다 누워서,
1: 네.
0: 요즘 한국 그 문학 책들이 없으면 이탈리아에서도 서점 장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서점 주인들이 하실
1: 아,
0: 정도로.
1: 이 K컬처, K북 그 트렌드가 이
0: 네.
1: 세계까지도
0: 예.
1: 진짜, 예.
0: 이제 메인입니다. 예. 근데 그 작품들을 또 놓고 분석을 해보면 거의 뭐한 8할 정도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 네.
0: 한국의 여성 작가들이 어마어마한 성과, 문학적 성과, 뭐 문화적 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정말 그 전문가답게 어느 순간에 그 너머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 너머에는 한국의 여성 독자들이 있지 않았나? 예, 한국의 여성 작가들,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그 어떤 팬덤이라든지
1: 네.
0: 예, 굉장히 열심히 읽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1: 맞아요.
0: 가능해진
1: 예,
0: 일이잖아요.
1: 독자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0: 네.
1: 예.
0: 사실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올해 초에 아주 재밌는 뉴스 하나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1: 네.
0: 올해 2026년 이상문학상,
1: 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근데 전원 여성이었습니다.
1: 저도 그 기사 본 기억납니다. 네.
0: 그 이상문학상은 뭐 대상 수상자 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추천 우수작들 같이 이렇게 뽑잖아요.
1: 네.
0: 근데 1982년에
1: 네.
0: 그때가 이제 제6회 이상문학상이었어요.

0: 나왔거든요. 네. 그때는 수상자 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44년 만에 와. 예, 이 성비로 놓고 보면 100% 딱 뒤집어졌다 이렇게 아. 이제 볼 수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뭐 이런 이유로 여성 작가들의 활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답이 한 절반 정도 맞는 답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의 답, 그러니까 그 작가들을 읽고 작가들을 지지하고 그 작가들을 정말 밀어올린 그런 여성 독자들에 관한. 바로 이제 아. 이 책은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이 꽤 도톰하다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전부 4부로 되어 있는데 네. 1부와 2부는 엄청난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책을 읽어온 그런 여성들을 조명을 합니다.
1: 하긴 사실 예전에는 책 읽는 것 자체가 네.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0: 그렇죠.
1: 예.
0: 그게 그냥 읽지 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을 읽고 똑똑해진 여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마녀로 몰아서 이제 마녀로 몰리면 중세 때는 죽었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네. 그 정도 되면 네. 안 읽어야 마땅한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좀 예,
1: 네.
0: 읽기가 과연 뭐지? 예, 이런 생각.
1: 목숨을 걸 만큼 예. 그녀들이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증.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 신전의 뭐 여성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배움을 위해서 은둔을 선택한 그런 중세의 수녀들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1: 네.
0: 또 책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어떤 지적 능력을 만들고 근데 그것이 질투, 그러니까 질시당해서 마녀로 몰렸던 그런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죽어서야 이름을 남긴 조선의 여성 학자들 이야기까지 이제 여기서 차례차례 등장을 합니다.
1: 네.
0: 이제 중반부 3부로 넘어가게 되면 읽는 여성이 이제 쓰는 여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다룹니다.
1: 네.
0: 이제 저자는 여성 독자, 여성 작가, 여성 주인공을 3W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1: 3Women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설과 생활서 이런 여성들의 책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 네.
0: 이제 마지막 4부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을 권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나아가자 이런 그 어떤 저자의 재언이 여기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1: 네. 와,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는 꽤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서사가 많이 숨겨져 있었다, 들려지지 네.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거나 외면당했던 그 여성의 서사, 여성의 역사. 그 스토리가 더 사실은 많이 나와야 네.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처음에 읽는 여성들의 역사? 뭐 일단 되게 흥미롭겠다 싶기는 했는데 대단한 어떤 스펙터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책을 읽으면 그 어마어마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읽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우리가 여성들이 읽는 것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야말로 막아섰나?
1: 네.
0: 기이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읽는 여성의 이 역사를 이제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가 교차해온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책을 읽다 보면
1: 네.
0: 이런 어떤 역동적인 흐름이 느껴집니다.
1: 아, 그래요?
0: 두 개의 흐름이 쾅 하고 엄청난 규모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글을 쓰고 읽고 하면서 더 넓은 세계로 계속 여성들이 발을 내디뎌가는
1: 네.
0: 예, 그런 나아가는 역사라면 이제 여기에 반대편에는 여성의 독서를 금기시하고 정말 이건 위험해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을 막아서는 그
1: 네.
0: 역사 정말 집요한 그 역사
1: 네.
0: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들은 결국 이 두 물줄기가 부딪히는 소용돌이라는 거죠.
1: 방금 그 설명은 너무 근사한데요. 아니 마치 이미지가 네. 그려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읽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역사와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읽지 말아라 하는 막아서는 역사가 네. 부딪히며 소용돌이 네. 치는 그런 책이다.
0: 네. 그 남성이잖아요. 네. 저는 예. 읽으면서 심경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0: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여성들의 어떤 일기, 지성적으로 여성들이 바뀌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집요하게 방해했는가 생각하면 정말 남성의 일원으로서 정말 너무 미안하기도
1: 네.
0: 하고요.
1: 남성들 많이
0: 네.
1: 읽으셔야겠네요. 네.
0: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1: 네.
0: 저는 이제 여성도 아니면서 읽는다라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울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볼수 있는, 우리가 언제든 마음 편하게 책을 사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토대나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 어떤 토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은 늘 잊고 사는 거 아닌가.
1: 맞아요.
0: 예.
1: 너무 흔하게 여기죠. 너무 책이 많다고요. 쉽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 읽는 여성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 책을 읽기까지 얼마나 억압의 시절이 있었는가.
0: 근데 이게 예. 뭐 꼭 동양 서양 그 나눌 것도 없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
1: 그래요?
0: 책을 읽어보면
1: 예.
0: 이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우리가 이제 보통 다크에이지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마녀사냥, 그러니까 여성이 일상의 경험으로 쌓은 그 지식이 고스란히 이제 악마와의 결탁을 얻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몰리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 비슷한 시기에 조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성 위험하다 이런 통념 앞에서 보면 뭐 계몽을 말하던 유럽도 조선도 사실상 이제 이 읽는 여성, 읽겠다라는 여성 앞에서는 사실 온 세상이 늘 한통속이었다.
1: 아니 책을 읽는 여성이 왜 위험한 걸까요? 왜 위험한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 자, 그 억압을 뚫고서 앞으로 나아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이제 담겨 있는 건데
0: 네.
1: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소개받고 싶어요.
0: 뭐,
1: 어떤 여성이 있을지.
0: 예, 정말 이렇게 뭐 다른 문헌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인데
1: 네네.
0: 15세기 폴란드에 나보이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폴란드에서 뭐 유럽 아마 전체가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아예 대학에는 여성이 입학이 금지돼 있었던
1: 네.
0: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는 꼭 해보고 싶고
1: 예.
0: 남장을 하고
1: 아.
0: 자신의 오빠 이름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익힙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훗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여성임이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교회 재판 정례 이제 서게 됐는데
1: 예.
0: 이게 지금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뭐 교회 그다음 뭐 재판정 그 뭐 여성이 남장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상황에서 판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그 단순한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학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책 읽다 보면 되게 가슴 찡하게 와닿습니다.
1: 예, 예. 예.
0: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읽는다라는 그 행위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시대가
1: 네.
0: 따지고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아니 지금 인물 한 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0: 네.
1: 이렇게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이외에 또 어떤 그 읽는 여성이 얼마나 세상을 헤쳐가면서 읽으려고
0: 네.
1: 고군분투했을까 궁금해지는데 혹시 또 이 인물 말고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이 있을까요?
0: 이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죠. 찰스 디킨스와
1: 예.
0: 관련돼 있기도 한데 물론 뭐 이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1868년입니다. 한 15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뉴욕 미국의 뉴욕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프레스클럽이 소설가 찰스 디킨스를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여성 기자들에게
1: 예.
0: 아주 모욕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참석은 허락하겠지만 남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1: 어머?
0: 예, 커튼 뒤에 앉아라.
1: 어머 웬일입니까?
0: 듣기만 해도 화나시죠.
1: 어머.
0: 그런데 네. 예. 이때 당시 기자였던 제인 커닝엄 크롤리라는 여성이 이 조건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만의 새로운 모임을 이때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로시스라는 북클럽을 만듭니다. 이게
1: 네.
0: 자매를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이게 커튼 뒤에 앉으라라는 모욕을 참지 않은 그 결단이 그 이후에 이제 아예 이제 뭔가 새로운

0: 새로운 판을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되는 이런 과정 되게 통쾌합니다.
1: 역시 나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네요. 소로시스, 이렇게 여성들만이 함께하는 북클럽 모임.
0: 네.
1: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꺾마 얘기하잖아요.
1: 예.
0: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내가 패배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제 그 고난에 나는 분연히 그 맞서겠다.
1: 네.
0: 이기면 사실은 더큰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이 소로시스가 정말 대규모 여성 네트워크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1: 예.
0: 또 공공도서관 설립 같은 일종의 아젠다, 사회적 의제를 이끄는 그런 사회운동의 기반이
1: 북클럽에서
0: 시작되는
1: 시작되었는데,
0: 겁니다. 예.
1: 예.
0: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를 벌써 한 150년 전에 이 미국의 한 여성 기자가 중심이 돼서 보여줬던 거죠.
1: 네.
0: 근데 이 과정을 잘 놓고 보면 요즘에 북클럽들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1: 네.
0: 북클럽의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여성들이거든요.
1: 네.
0: 예.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 동력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왜 우리가 늘뭐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복권, 내일 복권 번호를 아는 것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1: 네.
0: 예, 이제 이런 힘들을,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자는 이 18세기에 등장한 순회도서관 뭐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책을 빌려서 돌려 읽는 이 제도가 바로 여성 독서 혁명의 아주 폭발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은 것. 바로 이런 점들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읽기라는 게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이렇게 연대 형식이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잘 밝혀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적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재밌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 네.
0: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도 이 최현미 작가만의
1: 언론인이라서 또 그런 시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0: 예.
1: 생각이 드네요.
0: 그게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 네. 여러분은 혼자 읽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함께 읽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뭐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인에 대한 감각이나 사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연대하고 급기야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에도 여러분도 동참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미나의 노래입니다. 서시.

주었는가. 지금 이곳에

0: 정미라의 노래 서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또산님께서 분야는 다르지만 린다 노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 라는 책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하고 좀 귀 쫑긋하고 또 이 책 소개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인 출판평론가 김성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현미의 읽는 여성의 역사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그런 건지 계속 이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이 두께가 한 350페이지가 넘는 인문교양서라면서요. 네. 그래서 아 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1: 제가 최현미 기자님 이 책 내고 나서 만났거든요. 예. 이거는 700페이지짜리여야 했다. 그랬더니 실제 본인도 그 정도 분량의 자료가 모였었대요.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예. 너무 방대해지니까 예. 줄이고 줄이고 해서 그래서 이 책 반응 봐서 괜찮으면 이제 꼭 2탄 내달라라고. 네. 막상 책을 보면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쓰여졌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자가 최근 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읽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넘겨 읽거나 띄엄띄엄 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꼭 완독하겠다 이런 부담보다는 유연하게 뭐 해도 된다. 저도 이거 늘 강조하거든요.
0: 네, 네.
1: 책 잘 읽는 사람은 책을 잘 덮어서 버리는 사람이기도
0: 네,
1: 해요.
0: 네, 네.
1: 예. 우리가 뭐 한글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도 못 주고 감동도 못 주는 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사실 그 어떤 독서의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독서의 즐거움을 해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네. 그러다 보면 막 뭐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농경사회 전통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완수했다.
0: 네.
1: 뭐 끝까지 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 견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독서는 안 그렇게 하시는 게
0: 네.
1: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더는 재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즉시 덮고 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고
0: 네.
1: 저는 이런 독서법을 권하기도 하는데
0: 맞아. 맞아요. 그 다독하는 거랑 병렬 독서 진짜 추천하죠.
1: 네. 예. 네. 예. 여기 그 최현미 기자도 똑같은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된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 책은. 옛날 이야기 궁금하면 뭐 수천 년 전 여성 이야기 읽어도 좋고,
0: 네.
1: 예, 뭐 근대 이야기를 읽으셔도 좋고, 우리 여성 독자들에 관해서 읽으셔도 좋고.
0: 아니 이 책을 예를 들면 이제 북토크 저자와 네. 독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 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조금 잠깐 상상이 되었는데 네. 독자로서 굉장히 흥미.

0: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라고 지금의 네. 현재의 우리 읽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가 될 것 같아서 네.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1: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우리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가령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먼 미래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이 현대 여성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호의적인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책의 관점에서 메타 인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막 과거에 비해서 막 월등하게 좋은 환경이야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독서 그러니까 뭔가 읽는 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어느 지점에서 찾아야 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니 진짜 요즘 출판 시장의 동향이나 흐름 뭐 이런 거는 진짜 30년 넘게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니까 우리 출판 평론가께서도 여성 작가의 부상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여성 독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도 너무 가까이 느끼실 것 같고 네. 이런 뭐 어떤 개인적인 그 감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읽는 인구는 현저하게 줄었다고들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여전히 여성 독자가 있다는 것.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 저는 정말 단호하게 예. 안 그런 척 보이지만 굉장히 평등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반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근데 뭔가 남성이라면 겪지 않을 어떤 억압 기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알아야 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고 뭔가 지성적인 부분들에서 더 나아져야 해라는 어떤 열망과 어떤 동력으로 네.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네. 베스트셀러의 사회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당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를 보고 있으면
0: 그렇죠.
1: 사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0: 보이죠.
1: 볼 수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점 속에서 여성 억압이라든지 차별적 요소가 더 있는지
0: 네.
1: 계속해서 좀 더 찾아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0: 와, 네. 굉장한 메시지와 의미가 담긴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 최현미의 읽는 여성의 역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책 만나볼까요? 정지우 작가의 나를 살린 청춘 고전입니다. 이 저자 소개부터 해주세요.
1: 네, 그러니까 작가이자 변호사라는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제 보통은 그냥 변호사인 분이
0: 네.
1: 어느 순간에 뭐 갑자기 문학책을 내거나 에세이를 내거나 이러면 작가이자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0: 그렇죠.
1: 이분은 작가로서 이미 명성을 충분히 얻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
0: 네.
1: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뭐 로펌에서 변호사 공부를 좀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0: 예.
1: 그게 됐다라고 하면서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됐죠. 지금까지 무려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20여 권이 넘는 입문서와 에세이를 써왔고요.
0: 네.
1: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같은 그런 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또 SNS에 늘 일상의 사유를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서 이 대중과 소통해온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0: 저도 종종 그 글을 읽거든요.
1: 네.
0: 굉장히 성실하고 그 삶의 디테일을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감각이 네. 좋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데 네. 예. 네. 가끔 읽다 보면 어떻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0: 네.
1: 이렇게 되는 연령으로 알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60대 분들도 감동받으면서 그렇지라고 감탄하면서 읽게 만드는 게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만들어낸다 그럴까요?
0: 네.
1: 굉장히 좋은 그런 사유와 문체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귀한 작가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그러니까 이 원래 한 10년 전에 이미 출간이 됐었던 책입니다. 나를 살린 청춘 고전이라고 이제 제목까지 바뀌었는데
0: 예.
1: 예, 고전에 기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이미 10년 전에 나왔었고 이거를 다시 다듬고 새 글을 더해서 이제 펴낸 개정징보판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히려 더 뭐 최근에 더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0: 네.
1: 거의 청춘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30대. 예.
0: 네.
1: 이제

0: 그 20대 말 30대에 쓴 글이 이제 40살이 돼서 다시 세상에 내놓은 예, 그런 책입니다.
1: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고저가 다 있잖아요.
0: 네.
1: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 책을 통해서 그 시기를 단단하게 잘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늘 저는 흥미롭다고 느끼는데 역시 그 가운데에는 고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지우라는 작가를 살린 그 청춘의 시대를 살렸던 그 고전은 과연 뭐였을지 이게 핵심이네요. 어떤 고전이 담겨
0: 그렇죠.
1: 있죠?
0: 근데 이게 또 고전도 보면 고전에 대한 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지우가 고른 이 고전에 왜 특별히 나는 관심이 갈까? 이제 그 생각부터 해봤는데 이 컨텍스트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고전이야 뭐늘 어떻게 보면은 늘 비슷비슷한 책들이 반복되기도
1: 주목받고,
0: 하고. 근데 이 고전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소개해라는 그 고전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10년 만에 다시 개정진보판 나왔다. 뭐 출판계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펴내는 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그 저자가 이 책을 처음 펴냈을 때는 30살이었거든. 20대 말에서 이제 30대 초. 그 당시로서는 자신은 이제 그 소속도 없었고, 그야말로 명함도 없었고, 확실한 미래도 없이 그냥 작가라는 아주 불분명한 그런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청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어떤 지탱이 될수 있는 생각들, 사유들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이 고전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고전들이었다. 그래서 이 고전 12편에 기대서 내가 삶을 견뎌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마흔이 되면서 개정판에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책이 한편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13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지우 변호사는 굉장히 인기 작가가 됐고요.
1: 그렇죠.
0: 네.
1: 또
0: 그래서
1: 나이도 좀 들게 되었고.
0: 나이도 들었고 직업도 명함이 이제 변호사 활동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어떤 삶을 또 하게 됐고 그 사이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자랐고 이제 SNS 보면은 아기 아빠로서
1: 맞아요.
0: 또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지금 이 개정징보판 안에 그 흐름을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맞아요. 뭐 영화도 그렇고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읽는 시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장도 다르고
0: 네.
1: 감정들도 다르게 다가오는데 그 자신의 인생 흐름 속에 그 10년 전에 자기가 그 느꼈던 어떤 고전의
0: 네.
1: 감각이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조금씩 좀 덧입혀지고 혹은 윤색되기도 하고 좀 달라지기도 했을 그
0: 네.
1: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정지우 작가는 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작가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산해내는 책들, 또 최근에 보면 책도 굉장히 자주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뭐 저작권 관련한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어떤 책들도 또 새로운 라인이 있고요.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쓰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러면 10년 전에 썼던 책 개정징보판 내는 일에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그게 오히려
1: 그러네요.
0: 퀘스천이더라고요. 저 같은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거죠. 새책 내기도 바쁜데 왜 개정판을 또 냈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고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한 사람의 10년 동안의 분투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같이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개정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여기 담겨 있는 고전 굉장히 흥미로운 고전 많고요.
0: 네.
1: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좀그 눈에 띄었던 것은 저희 이제 문화 시대에서도 최근에 함동균 평론가와 정여울 작가님이 헤르만 헤세의
0: 네.
1: 데미안을 또 소개해 준 적이 있어서 정지우 작가는 데미안을 어떻게 읽었는지, 왜 그에게 이 작품이 살리는 고전으로 꼽혔는지,
0: 네.
1: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0: 그 함동균 평론가의 데미안 소개하시는 방송 저도 이제
1: 아,
0: 여기
1: 보셨습니까?
0: 나오려고 들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 책을

0: 다루신 듯 했습니다. 근데 네. 정지우 작가가 데미안을 다룬 그 장의 제목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찾는 삶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그 질문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이야기를 저자는 이 30살 무렵에 자신의 처지에 포개서 읽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궤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전의 문장과 자신의 삶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여기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같은 책이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하나 더 볼게요.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도 담겨 있는데
0: 네.
1: 무명의 젊은 시인과 당대 유명한 작가였던 릴케가 주고받은 편지를 담은 책이잖아요.
0: 네.
1: 저자는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나요?
0: 그러니까 릴케가 이 무명의 젊은 시인에게
1: 예.
0: 그 보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의 원칙 하나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 이런 뭐 거의 결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된 길이 아니다라는 두려움
1: 네.
0: 또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없이 글만 쓰면서 버티던 그 이제 정지우 작가죠. 그랬던
1: 네.
0: 그 한 청년이 이 원칙이 과연 어떤 무게였을지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원칙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삶을 버텨낸 그 자신의 집념을 바로 이 릴케의 문장에 기대서 풀어내는
1: 아.
0: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저는 이 파트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 청춘들에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쫓기면서 달려가는 한 방향에
0: 네.
1: 그 부대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 방향이 어디일까 사실 돌아보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0: 네.
1: 두려움으로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무나 그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인데 이제 제자들한테 나 후배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중에서 그 세상에 그 어떤 선택도 뒷걸음질 치면서 한 선택이 나에게 옳았던 적이 없다.
1: 네.
0: 모든 선택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저는 정지우 작가하고 저 이런 면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하고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놓고
1: 어쩔 수 없이
0: 예. 예. 그리고 남은 차선들이나 뭐 아니면 차악들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뭔가를 계속 골라 나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예. 자신이 정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지우 작가는 바로 릴케의 문장을 보면서 그런
1: 네.
0: 생각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1: 자,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13편의 고전을 이 정지우라는 작가는 어떻게 청춘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문장들로 고전으로 읽혔는지 여러분 함께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평소 고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새로운 그 콘텐츠가 쏟아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이런 텍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AI가 모든 걸 정말 아주 깔끔하게 논리정연하게 요약해주는 그런 시대에 왜 지금 고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0: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1: 예.
0: 고전 읽기 수업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예.
0: 어떤 학생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은 고전이면 안 되는 책들을 골라보자.
1: 네.
0: 우리는 고전의 권리가 있다. 근데 늘 보면 고전의 목록을 뭐 누군가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 누군가가 리스트가 있죠.
0: 예, 그 리스트가 그러면 이게 거의 절대 오류처럼
1: 네.
0: 예, 그냥 경전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몸에 좋은 건가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다 의심해보자. 실제로 어떤 책들은 지금의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데 더 이상 맞지 않는. 왜냐하면 여성차별이 너무 당연했었던 아니면 인종차별이 너무 당연했었던 시절에 쓰여진 그 고전은 다른 면에서는 교훈을 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굳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굳이 지금에도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전체적으로
1: 네네.
0: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꼭 뭐 그 책을 모욕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0: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1: 새롭게 읽자는 예. 거죠. 예.
0: 고전은 집단지성이잖아요. 인류가 뭐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읽어보고 이 책은 다음 세대가 읽어도 마땅해라는 네. 자연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건데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책은 더 이상은 시효가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고전에 대한 우리의 권한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
1: 네.
0: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고전을 훨씬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제가 네,
1: 오히려 또
0: 방식입니다.
1: 부담이 사라지네요. 네, 고전의 네. 그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
0: 네.
1: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미의 읽는 녀석의 역사 그리고 정지우의 나를 살린 청춘 고전 이렇게 두 권의 책 소개해 주셨는데
0: 네.
1: 두 책의 의미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0: 읽는 녀석의 역사가 읽기가 세상을 바꿔온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면 나를 살린 청춘 고전은 또 읽기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내면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한 권은 수천 년을 또 한 권은 한 사람의 10년을 다루지만 두 권의 책이 내리는 결론은 한 자리에서 만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그런 행위지만 그 조용한 행위가 세상도 바꾸고 사람도 바꿀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출판평론가 김성신님과 함께한 사유하는 책, 오늘은 최현미의 읽는 여성의 역사, 그리고 정지우의 나를 살린 청춘 고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0: 네, 즐거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 오늘날 여성 독자는 책이라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의 중심이 됐다. 최현미의 읽는 여성의 역사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지현의 클락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신선처럼 돼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 이덕무 선생은 신선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발 밑에 두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게 신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단 한 점의 티끌이나 걱정이 없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신선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잠깐이라도 마음이 맑고 평온하다면 그 잠깐 동안 우리가 바로 신선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아유풍류의 노래와 연주로 무릉도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내 마음에 단 한 점의 티끌이나 걱정이 없는 순간, 그때가 신선이 되는 순간이고 그 공간이 바로 무릉도원이겠죠? 제가 앞서 연음말에서 이덕무 선생이 말한 신선이 되는 법 이야기 드렸잖아요. 선생은 글 선귤당 농소에서 매미처럼

껍질을 벗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선 이야기는 억지라면서 나는 비록 오랫동안 신선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두세 번쯤은 신선이 된다라고 했대요. 아, 그러니까 마음속의 걱정이나 미움, 탐욕 이런 티끌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들마다 스스로 신선이 돼서 피서를 즐겼던 거예요. 반대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신선만 꿈꾸는 사람은요, 평생 단 한 번도 신선이 될 수 없을까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구름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솔직히 현실의 복잡한 일이나 고민들 훌훌 털어내고 마음 편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진짜 신선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막 바쁜 와중에도 짐 싸서 휴가를 떠나는 이유도 다 그렇죠. 눈앞에 안 보여야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걱정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당장 떠나지는 못하더라도요. 좋은 음악에 귀 기울이는 이 순간만큼은 또 마음속의 티끌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짜 신선이 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부드럽게 일상을 좀 유연하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 음악 전해드릴게요. 소프틀리 준비했는데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예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로 소프트리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 시간이 신선이 되는 시간이죠. 아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6642님께서도 한낮에 잠시 신선이 되는 시간, 음악마루와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티끌 없는 음악마루의 멋에 안 좋은 생각은 저쪽으로 멀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없는 순간이 신선이 되는 순간이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런데 그동안은 나 스스로가 신선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런 말 있잖아요. 무려 우리가 하는 94% 정도인가요? 아무튼 90%가 넘는 생각이 괜한 걱정이라잖아요. 뭐 해봤자 불필요한 생각들, 해도 바뀌지 않을 고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중에 또 일부는 이미 다 지나가서 바뀌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무려 90%를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만 버려도 지금 바로 신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저런 걱정, 고민을 다 짊어지고 사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참 아, 괜한 걱정 사서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오늘만큼은 그 티끌들 좀 날려버리려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만큼은 음악마루와 함께 신선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유진의 혼여행 기록집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취향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오롯이 마주했던 그 순간들의 기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자,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매품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을 이등우 명창의 소리와 정화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거나 또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났다 하시면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만물의 순환을 돕고 생명이 언젠가 도달할 윤회의 끝으로 인도하는 조화신의 노래를 담은 곡인데요. 윤희의 노래 소망의 연주로 조화 듣고 오시죠.

유니의 노래 소망의 연주로 조화 전해드렸어요. 7740님께서 아 너무 덥다 보니까 동네 그 패스트푸드점 가셔서 이제 음료 드시고 시간 보내시나 봐요. 도서관에 이어서 확실한 피서지라고. 진짜 요즘에는 에어컨 나오는 데가 피서지예요. 어디 다른 데 바닷가 이런 데도 물론 좋지만 또 뜨겁고 뭐 덥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진짜 시원한 바람 나오는 곳이 최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7208님께서 폭염 경보에 건강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기상청 들어가서 보니까 폭염특보 없는 지역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냥 폭염특보 발효된 지역이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더위 지금 펄펄 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요즘 방학이라서 내 아이들 이제 두고 직장 출근하시고 이런 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당부하시는 게 그거라고 하잖아요. 나가지 마라.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진짜 이거는 재해 수준의 뜨거움이라 그렇게 또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한낮 시간 특히나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그냥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한낮 시간 외출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좀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마루 들으시면서 쉬어가는 이 시간이 또 최고의 피서지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연희 퍼포머 그룹 철아세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비나리 듣고 옵니다.

가서 한옥 찾지? 지하철 창 너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잘 살아보려 애쓰는 표정이 퍽 슬퍼 보였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까? 그 길로 부산행 주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보고 싶었고 다대포항의 불구스름한 노을이 떠올랐어요. 실은 지금 이곳만 아니면 어디든 괜찮다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 하나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피였어요. 처음엔 스스로가 조금 나약하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이거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도피가 참 이롭다는 것. 기차를 타자마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리의 사람들, 구름이 짙은 하늘, 그 틈으로 삐져나온 햇살이 옅게 보였습니다. 꽉 막혀 보였던 길이 자유로이 느껴졌고 기차를 타고 가는 2시간, 3시간 내내 이를 마음속에 되새겼어요. 그러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밀어두었던 잠을 청했죠. 모든 것이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도피가 나쁜 걸까요? 때로는 도피하지 않고도 현실에서만 가치를 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꼭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멀리 떠나지 않고도 말이죠.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나는 그 하루의 의미를 찾는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인지 가끔은 혼자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 떠나는 이 마음은 도피보다는 어쩌면 환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환기하고 싶다는 건 결국 현실을 잘 살아내고 싶어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유한한 도피를 하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개운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언제 가장 편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지, 저도 처음에는 어느 하나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여행을 이렇게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나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니 느끼게 될 외로움도 심심함도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를 부지런히 궁금해하고 나에게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들려줘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돌이켜보면 혼여행에서 제가 낭만이라고 부르는 시간들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고양이를 만나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를 고르고 여행지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듣는 일. 그냥 지나가도 될 순간을 굳이 붙잡아 보는 것이죠. 어쩌면 혼여행 속에서 제가 찾은 낭만은 비효율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식에 더 가까웠네요. 실은 혼여행은 살아가면서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책을 펼치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한 또는 혼자 떠나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만의 혼여행의 이유를 남겨보세요.

여행 중에 어느 감성에 젖어드는 공간에서 이 곡을 들으면 정말 평생 잊히지 않는 여행지가 될것 같아요.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나는 이런 여행을 해봤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최유진의 혼여행 기록집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12만 팔로워와 혼여행 기록을 나누고 있는 작가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나도 혼자 그냥 여행 계획해서 떠나볼까? 이런 생각은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낯선 길을 혼자 걸어 다니고 남들 다 수다 떠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사 먹는 일. 여행지라는 특성이 있다 한들 선뜻 도전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혼자 짐 싸서 막 척척 떠나는 분들, 심지어 홀로 세계 여행까지 다녀오는 분들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던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담력을 타고 나서 떠난 건 아닐 거예요.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요. 속으로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니까요. 남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꼭 근사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또뭘 잘하는지, 또 언제 편안하고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게 여행이라면 어쩌면 혼여행은 구경이 아니라 나랑 친해져 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겁은 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나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꼭 실천해보고 싶네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최유진 작가의 혼여행 기록집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의 절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담은 소리입니다. 만고강산 듣고 올 텐데요. 이주은의 소리, 이재하의 검은고, 조용복의 북장단이에요.

않아. 이때 마참 모춘이라 푸른 꽃 푸른 집과 너른 나비 운한 새난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봉내산 좋은 경치

설지 이곳설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와 세상 본님대여 상전 벽해를 웃들마소 옆진 화라.

너를 든 달은 개수야 머물러라 말없이 놀고 가자 어찌하여

이주은의 소리, 이재하의 검은고,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만고강산 전해드렸어요. 1178님께서 뚜벅이로 혼자 여행하는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버스, 지하철, 기차 타고 음악 들으면서 창문 밖 풍경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맛집을 만나는 그때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혼여행 혼자 하는 여행 해보셨군요. 저는 혼자 여행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엄지 척 해드리고 싶어요. 김인설님께서 혼자 여행 계획만 잡고 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유 저랑 같으시네요. 그런데 사실 여행은 계획하고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하는 그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의 여행 계획, 다녀오신 이야기,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름드리의 연주로 제주 아일랜드 듣고 올게요.

아우, 비행기 타고 제주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네요. 아른드리의 연주로 제주 아일랜드 전해드렸어요. 0750님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아, 서울도 엄청 덥네요. 체온관리 모두들 잘하세요.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그 이 더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낮 시간 외출하지 말고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더 이렇게 열이 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좀 줄이고 열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지방, 탄수화물이랍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좋대요. 와, 이것도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건데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오이아디아 준비했어요. 뱃노래를 부를 때 노를 저으면서 함께 부르는 받는 소리인데요. 어이아디아를 재해석한 음악입니다.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오야디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이어도 사나 이어

구수한 이어도 산화가 또 이렇게 파워풀한 느낌으로도 불려질 수 있네요. 사우스 카니발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도 산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0600님께서 둘째를 낳고 혼자 보라카이 여행을 갔어요. 혼자요? 해외여행을? 대단하신데요? 보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즐겁고 씩씩한

게 물놀이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아 보라카이 해변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네요. 진짜 그냥 보는 자체로 힐링이네요. 아 이런 공간에 있으면 뭐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너무나 좋은 곳으로 여행 잘 다녀오셨군요. 이 사진 공유 허락해 주셔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자 선곡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번씩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사진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막 물에 풍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300님께서 홀로 살기가 솔솔 재미가 붙는다. 발산마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오는 길목에는 아직 밭들이 곳곳에 있다. 요즘 같은 날에는 더위에 축 처진 호박잎, 들깻잎, 고추들이 오메 더위에 나 죽겠소 하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는 길에 순자엄마 밭에서 호박잎, 호박순 뜯어 쌈과 된장국으로 점심 한 끼. 풍성한 즐거운 무더위 행진이다. 에세이 하나를 써주셨네요. 이렇게 일상을 쭉 써주셨는데 그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순자어머니 밭에서 호박잎, 호박순 뜯어서 풍성한 즐거운 무더위 행진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무더위 힘들다 지친다 막 이 짜증난다 이런 표현이 가득한 때에 즐거운 무더위 행진이다. 아, 이 긍정의 힘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기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요,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매품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을 이등우 명창의 소리와 정화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어반 포레스트의 음악인데요. 청풍, 바람소리, 가야금 전해드려요.

어반 포레스트의 음악으로 청풍, 바람소리, 가야금 전해드렸어요. 맑은 바람의 기운을 음악으로 좀 접하셨는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여름철 열기를 씻어내는 방법으로 청풍, 그러니까 맑은 바람을 청하는 일을 으뜸으로 꼽았대요. 바람이 다니는 길목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게 가장 고결한 피서라고 여긴 건데요. 생각이 막 복잡하고 무더울 때일수록 몸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고요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푹푹 찌는 날일수록 정좌, 즉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무렵부터 서서히 이제 여름도 곧 끝납니다. 가을이 곧 올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요즘 날씨를 보면 그 말이 선뜻 안 나와요. 예년 기온을 떠올려봐도 추석 무렵까지 푹푹 찌곤 하니까요. 이제는 이 계절의 절기를 온전히 장담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가을은 선선하다라는 익숙한 공식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자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숨을 가다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름도 더위도 스르르 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의 소란함이 딱 멈추는 그 순간 우리도 오늘 여는 말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선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한 줄기 시원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안정화의 노래로 맑은 바람 달 아래 전해드립니다.

안정아의 노래로 맑은 바람 달 아래 전해드렸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일하다가 헬멧에 아이스팩 넣어서 쓰니까 시원합니다. 이제 집 쪽으로 가서 좀 쉬려고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시다 보면 그렇죠. 또 더운 날씨에 헬멧 쓰셔야 되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시겠어요. 또 급한 대로 아이스팩 넣어서 또 시원함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지치지 않게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영디바라기님. 특히는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규칙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이수진 외 여러분의 연주곡 준비했어요. 초원을 달리다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소리는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가 남 대신 곤장을 맞는 매품파리를 하러 가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웃지 못할 대목, 흥보 매품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 준비했어요. 이등우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들어볼 텐데요.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흥보가 어느 날 쌀을 팔고 고기를 사와서 오랜만에 식구들과 고기죽을 수북하게 수어 배불리 먹는데요. 죽 국물이 코끝에서 댕강댕강 떨어질 정도로 졸던 흥보 마누라.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흥보가 남 대신 곤장 맞기로 하고 받아온 돈, 삭전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마누라는 어느 천지에 가장의 매품을 팔아 먹고 사냐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그렇게 눈물로 만류하죠. 하지만 철없는 흥보 자식들은 다릅니다. 병영길을 떠나는 아버지에게 담뱃대 사다 달라, 먼지 안 들어가는 보안경 사다 달라, 투전판 사다 달라더니 큰 놈은 마누라 하나 사다 주시면 같이 막걸리 장사하겠다며 속도 없이 떼를 씁니다. 어찌어찌 신세 한탄을 하며 병영에 도착한 흥보. 산문간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볼기를 막고 있거든요. 순박한 흥보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와서 돈 수백냥을 벌어가는구나 싶어 주저없이 산문간 바닥에 엉덩이를 드러내고 홀라당 엎드려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령이 기가 차서 한마디 하죠. 박생원, 당신 골았어. 아니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도 골소? 하하, 허탕 찼다는 소리요. 키 구척에 기운 좋은 어떤 놈이 박생원 대신 왔다며 벌써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챙겨서 가버렸소. 알고 보니 옆집 꾀새압이라는 놈이 정보를 잽싸게 듣고 발등거리를 해버린 겁니다. 남 대신 곤장 맞는 것조차 경쟁에서 밀려 헛걸음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끝에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매 한 대 못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흥보를 보고 마누라는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영감이 엊그저께 병영길 떠날 때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

0: 많이 즐거운가 하며 춤을 춥니다. 비극적인 가난 속에서도 해학적인 웃음과 부부간의 애틋한 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목.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을 이등우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준비했는데요.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1: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족을 넣어로 하게 열한 통만 써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놓으니 식권증이 나서 안전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 허겄다. 흥부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이 돈 속알면 일낼 돈일세. 우리 골 자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권장 열 때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씨 30냥을 준다기에 싹준으로 받아온 돈일세.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기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담뱃대 하나 사다 주시오.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더게? 아 뒷동산 사내가 나무할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지요.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투전 한복 사다 주시오. 투전은 뭐더게?

아, 우리 집 재산 없어 그러하니 내 나가서 노름하여 돈 많이 벌어오리다. 흥보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아니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그렇게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줘. 각시는 뭐더게? 우리 집 재산 없어 날 못 여의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나 헐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병영길을 나려간다. 나르를 가며 신세자 단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신세는 어찌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병영호를 당도하여 지하다부르냐 대장기요. 나려 구보보니 숙청 패로구나 심산 행모

방울이 뜰렁 사령이 야단났지. 흥부가 산문간을 들이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늘 흥부 숱한 마음에 어따 저 사람들은 나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벌어가는구나. 나도 볼기를 까고 업쳐볼까? 산문간에다 볼기를 까고 업쳐놓으니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어? 병력 영문 배판지 이후에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네. 아니 박생은 아니시오. 알아맞혔소. 당신 골았소. 에? 골다이. 아 계란이 골지 사람도 골아? 박생은 대신이라 하고 와서 권장 열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써 갔소. 흥보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아 키가 구척이고 기운은 쪘습니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에 우리 마누레가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기수애비란 놈이 발등을

그렁저렁당도 아니 흥부가 당도 그늘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오. 요망스럽게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그게 마전이 되어 돈 한 푼도 내가 못 벌고 매한 자리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놈이여.

0: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저 얼씨구.
1: 판소리 흥보가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가난과 삶의 고단함을 회학적이고 또 유쾌한 사설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오늘 감상하신 흥보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매품팔이라는 풍속을 소재로 하면서도 특유의 웃음과 또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은 대목인데요. 매를 맞는 일마저 남에게 빼앗겨버린 흥보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헛웃음을 자아내지만요. 또 그 모습 뒤에 숨은 백성들의 서글픈 생계 문제는 참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대목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흥보 마누라의 반응이에요.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왔지만 남편이 곤장을 맞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헐벗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다며 춤을 추는 이 마누라의 모습에서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되죠. 오늘 소리 들으시면서 아, 이 소리꾼의 목소리가 참 특이하면서도 힘있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이등우 명창은요. 본명인 이옥천으로도 널리 알려진 소리꾼입니다. 박녹조 명창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풍미했던 여성 국극의 대표적인 남장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렸어요. 특유의 매력적인 중하성, 그러니까 낮고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이도령, 안평대군, 윤동주 같은 멋진 남자 주인공 역할을 전담하면서 당시 팬클럽인 옥당회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요. 드라마 정년이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깊고 독보적인 음색이 오늘 흥보와 그 자식들의 사설과 어우러져서 한층 재미를 더한 것 같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대목을 이동우 명창의 소리와 정화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메란 국극단의 소리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춘향전.

틀어 양큰의 줄을 갈라지고 사람은 사람이라 분명한 선혈악 방자 분무듯 모춘양고로로 건너간다 간가르지고 맵씻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사왕 모요 우지하는 편지 전튼 청두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세탈방지 궁초가끈 냅수 있게 달았어 성찬동 우주 협정우리 삼승버선 육날시네 수집이라 홉도 내고 장차오 덥자락을 제로 자차오자 몸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충 중충거리고 건너간다 초약도 덮었지마 버들에 앉은 꾀꼬리 속차 후천 알려보고 청소마직도 깍그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춘천 한은 앞에 파도들 드넘들어서 춘향을 보루대 건원이 뜨게 하나

0: 롯데 사랑아 이간 무엇을 먹으려느냐 돌동골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퍽 떠 반간 진수롬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보도

0: 이대로 늙지 말게 헐려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
1: 메란 국극단의 소리로 춘향전 광한루 추천가 방자 부름, 이어서 춘향전 사랑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드라마 정년이에 나왔던 배우들의 소리로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물냉, 나는 비냉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건 기본이고요. 팥빙수 하나를 놓고도 그대로 소복하게 덜어먹는 안비빔파가 있는가 하면 얼음과 팥을 와르르 섞어서 비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비빔파가 있잖아요. 이게 사소한 차이 같은데도 한 집에 사는 식구들끼리 어쩜 그렇게 취향이 제각각인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쌍둥이조차 입맛이나 식성이 달라서 서로 투닥거리곤 하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어울려 살아간다는 건 더 신기한 일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요? 취향은 달라도 모두가 즐겁고 시원한 오후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전통예술의 진짜 매력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8월 선릉아트홀에선 2016 남도 명인예학당 순회특강 in 서울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요, 진도군과 진도군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선릉아트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도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인들이 직접 서울을 찾아 전통예술 전공자와 예술인들을 만나는 특별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과목별로 모두 4차례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남도 작가 보유자 강송대,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단,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김구 보유자 박병원, 진도북놀이 보유자 김병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는 9월에는요, 진도 현지에서 오픈 마스터 클래스와 성과 공유회도 마련돼 서울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다시 진도를 찾아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통 예술을 함께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합니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가 펼쳐집니다. 지도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죠.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곳곳의 산과 강,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그려내는 특별한 음악여행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은요, 지난 2022년 서울 수도권의 젊은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이호성이 무대를 이끌고 소리꾼 서희철이

0: 해설을 맡아 곡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무대엔 모두 네 편의 국악관현악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의 시작점을 그린 박한규 작곡의 두물머리 환상곡, 웅장한 바위산의 기상을 담은 임희선 작곡의 북한산,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금강의 힘찬 물줄기를 표현한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 그리고 한국의 산이 지닌 깊고 넉넉한 정서를 담아 국악관현악의 대표 명곡으로 사랑받는 김대성 작곡의 청산까지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납니다. 익숙한 지명을 음악으로 만난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 음악을 따라 강을 걷고 산을 오르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전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무대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국악 무대가 차례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소리꾼 김기진의 정광수째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기진 소리꾼이 처음 선보이는 완창 무대인데요. 김기진은 음악그룹 험 활동으로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금상, 제29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이번 무대에선 정광숙제 수군가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작전악사 옴니움의 창작연주회 놀놀이입니다. 창작전악사 옴니움은 과거의 전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악 창작을 고민하는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첫 번째 공연에선 우리 전통의 핵심 키워드인 놀이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아무래도 태풍 돌핀은 비가 아니라 무더위를 한 바가지 더 추가할 모양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 돌핀의 경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태풍이 만들어내는 동풍이 서쪽 지역에 폭염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낮에는 극한 폭염, 밤에는 초열대야가 동시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이 무더운 더위지만은 특히 만성질환자에게 이 폭염은 거의 저승사자급이라고 하죠.
2: 그렇습니다. 올여름은 진짜 폭염이 그야말로 남양특집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네. 편찮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저승사자급 폭염에서는 그야말로 누구나 네. 모두가 천천히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양산이랄지 우산도 꼭 갖고 다니시고요. 네. 선풍기 뭐 선풍기 꼭 갖고 다니시고.
2: 몸에 열을 내면 안 돼요.
1: 자 오늘도 천천히 조심조심 산산하게 안전운전 냉동운전으로 2시간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띠띠
2: 빵빵, 빵빵.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오방신과의 사설 방아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야 정말 덥습니다. 정말. 네. 네. 올여름은 저승사자급 폭염이 정말 남양특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이 남양특집은 반갑지 않죠.
0: 안 반갑죠.
1: 너무 싫죠 진짜.
0: 더울 때는 혈압부터 당 수치도 불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에, 에. 심장도 무더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든지 너무 열심히 막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1: 이게 불볕 더위에 체온이 오르면요, 심장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더 빨리 뛰고 또 콩팥으로 가는 혈액은 줄고 혈당은 또 요동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냉각 장치와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우리 몸도 체온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지금 온열 질환자가 하루 200명 가깝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1: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날이.
0: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폭염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풀 꺾일 때까지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사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 뭐 문자 보내주실 거죠?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 좀 죄송스럽고 웠거든요.
0: 문자 네. 쓰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1: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긴 하되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음악을 조금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어떨까 해요.
0: 무더위를 진짜. 식혀줄 네. 우리 음악.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판소리나 민요도 좋고 연주곡도 좋고
1: 네.
0: 여러모로 듣고 싶은 음악을 함께 듣다 보면.

0: 는 또 시원해지는 법이죠.
1: 그렇죠.
0: 예.
1: 공감이 되고 하니까.
0: 2775님께서는 오프닝 멘트 짱입니다요 하트. 두 분 음성만 들어도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네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요 하셨어요.
1: 김영기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겨울 노래를 듣고 싶어요.
0: 아 이런 거.
1: 응.
0: 오늘 문자 주제랑 딱 맞는 문자죠.
1: 네. 그러시면서 전병훈의 토끼 화상. 네, 듣고 싶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0: 네.
1: 6186님께서 어제 저녁에 광주에는 소나기가 왔었어요. 근데 두 배 이상 와야 되는데 말이죠. 농가들은 서로 물 끌어쓰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0: 가뭄은 예로부터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죠.
1: 비가 좀 적당히 좀 와주긴 해야 되는데.
0: 네.
1: 진짜.
0: 네. 저수지도 다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
1: 그럴 거예요 진짜.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을 우리가 버텨낼 방법.
1: 네.
0: 우리 음악으로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 음악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듣고 싶은 음악들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선언이 나섰으니 사회 영왕은 나의 엄청 걱정.

0: Hey, 마누라,
1: 예술비야,
0: 엄청 춤춘단다,
1: 예술비야,
0: 헤이.

0: 서울 풍물단의 연주로 만선 듣고 왔습니다.
1: 어, 진짜 좋네요.
0: 시원하네요. 에. 음악이 확실히 주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1: 와, 일단 우리 아이들이 오늘 놀러 갔어요.
0: 자유죠. 아.
1: 2박 3일로.
0: 오, 네. 아까 잠깐 봤더니 아이들이 물놀이 시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1: 가평에서 그냥.
0: 오호. 네.
1: 일단 비가 안 와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감사하죠.
0: 그렇죠.
1: 비가 와버리면 네. 네, 그냥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0: 지금 물놀이하기에 적정하죠. 모든 면에서.
1: 그렇긴 한데 좀 너무 덥고 네. 또 지금 그 온열질환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그래서 그냥 신청곡으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음악을 좀 많이 들을게요.
0: 네. 네. 여러분들도 너무 머리 많이 쓰지 마시고요. 에. 그냥 지금 드는 생각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6855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쉬고 있네요. 덥다고 두 분의 목소리를 안 들을 소냐. 아, 덥다고 두 분의 목소리를 안 들을 소냐. 창부 타령 신청합니다. 어시고 좋다 하셨어요.
1: 자, 일단 기록해 놓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009님 제가 좋아하는 판소리도 민요도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판소리 심청가를 좋아합니다. 심학규 눈 뜨는 데모 좋아합니다.
0: 아유, 뭐 눈대목 중에 눈대목이죠.
1: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이라이트죠. 네.
0: 모든 게 싹 뒤집히는
1: 맞아요.
0: 가장 슬픈 격정적인 장면에서 에. 가장 큰 환희가 따라오는 에. 눈대목 중에 눈대목입니다.
1: 4617님께서 너무 더워요. 지난번에 라디오 버스킹 때 들은 시오트의 하슬라 신청합니다. 강릉의 옛 지명이 하슬라라면서요. 강릉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두 분은 강릉에 가보셨나요? 하시면서
0: 가봤죠.
1: 가봤죠.
0: 강릉도. 커피도 마셔봤고요.
1: 어, 너무 유명하고
0: 강릉 네. 앞바다는 뭐 진짜 명품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1: 어, 참고로 시오트가요 8월 22일에 서울 생기 스튜디오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저도 그때 한번 뵙고 완전 팬이 돼가지고
0: 네. 네,
1: 또 간혹 또 음악 듣기도 합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시오트 진짜.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1: 네.
0: 자, 또
1: 음악 하나
0: 듣고 음악을 볼까요? 듣고 갈까요?
1: 음악을 좀 오늘 많이 들읍시다.
0: 네, 네.
1: 지금 신청곡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1: 계속 좀 소개해드리고 음악 듣고 소개해드리고 음악 듣고
0: 2390님 신청곡 여창가곡 모라는 신청합니다. 시원한 물가 정자에 앉아서 듣는다고 상상하면서 들으면요 진짜 더위가 좀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1: 네.
0: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이 진짜 시원한 계곡이 흐르는 정자에서 이 음악을 듣는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2390님의 신청곡으로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여 모라는 화중왕이요 김어라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시원한 곡 듣고 왔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모라는 화중왕이요. 2390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고요.
1: 네. 자, 쭉쭉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3068님께서 시원한 뱃노래 들으니까 방지원 씨 소리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방지원 씨 소리도 굉장히 좋죠.
0: 좋죠. 예술가예요. 네.
1: 뭔가 기원해 주는 것도 느껴지고. 네. 뭔가 복을 빌어주는 것도 느껴지고 참 기분이 편안하고 좋죠.
0: 방지원 네. 씨는 진짜 전통의 깊이를 이해하면서 네. 지금의 시대와 만나고 있는 정말 멋진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8288님 지금 사무실입니다. 근데 집에 가고 싶어요. 신청곡은 경기민요 사철갑니다. 아하. 집에 가고 싶군요.
1: 아하, 지금 한 두세 시간 남았나요?
0: 네.
1: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신청곡 쫙 들으시면서.
0: 그래도 회사가 시원하지 않나요?
1: 회사가
0: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1: 네.
0: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1: 네.
0: 열내다 보면은 이것도 또 몸에 안 좋아요.
1: 조금. 캄다운, 캄다운.
0: 캄다운.
1: 3684님께서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피자 시켜서 맥주.

0: 술랑 먹었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1: 피맥과
0: 같은 우리 봉영 씨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김봉영 씨의 흔적 듣고 싶어요. 요거는 앞부분 살짝 또 뭐 라이브도 되는데
1: 잘 기억이 안 나.
0: 기억이 안 나. 네. 너와 걷던 그 거리 어느새 여기까지 가사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1: 그게 무슨 노래죠?
0: 흔적.
1: 기억이 안 납니다.
0: 너 따따따라라라라라라.
1: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0: 네.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아 피맥 드셨구나. 맛있었겠다.
0: 맛있죠. 진짜. 예. 최고죠 최고.
1: 7421님 예전에 바투 두 분 없었을 때 전병훈 씨랑 같이 스페셜 DJ 하셨던 2로의 이민진 씨 생각이 납니다. 시원시원하고 노래도 좋아가지고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호의 신곡 사랑꽃 신청합니다.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0: 노래도 잘하시고
1: 저도 SNS 원래 잘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1호의 음악이 계속 뜨더라고요.
0: 아 알고리즘으로.
1: 네.
0: 그러시구나.
1: 근데 이민진 씨는 그냥 청량감이 그냥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청량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0: 네, 네. 맞습니다. 8318님께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요거 비가 내려온다로 바뀌면 좋겠어요. 아 비가 내려온다 이걸로.
1: 비로 범이 아니라.
0: 서 있기도 힘든 하루네요. 두 분도 더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1: 네.
0: 네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개사해서 좀 해달라고 레코딩 다시 해달라고 좀 부탁을. 네네 어이없어 하는 표정.
1: 아, 방금 하신 거 아니에요 성호 씨가?
0: 아니 그러니까
1: 비 내려온다 이날치가
0: 이날치가, 이날치가. 다시 레코딩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009님이 아까 눈뜨는 대목 신청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현빈의 소리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인데 2015년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공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실황의 현장 분위기도 느껴가면서 음악을 한번 소리를 감상해 보세요.
2: 예. 그때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겠다. 칠모금관 항오라여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청년이겠다. 가만히 보더니만은 옳지 이제

지분이 인도한생 하였는가 네가 죽어 따로 만나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이냐 뭔가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가지와 찾아가자 좋구나

선원인다 헐시구나. 헐시구나 코나 제와 여가 좋네. 헐시구나 절시구나.

문제가 되었네. 속천자 폐하도 만만세, 신망호 폐하도 만만세, 천천반만세를 대평으로만 놓기 손상하겠구나. 열심으로 하시구나. 신고지 와자 준비 얼씨구나 얼씨구나.

0: 자,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2009님의 신청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뜬 대목 임현빈 소리로 듣고 왔고요.
1: 네.
0: 8288님의 신청곡으로 앵비의 소리 경기민요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1: 8028님도 강원도에 휴가 갔다가 목포로 내려가고 있어요. 유리창 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박예리의 쑥대머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네. 남겨주셨고요.
0: 에어컨을 틀어도 유리창의 그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1: 맞습니다.
0: 사실.
1: 네. 귀여우님께서 제주도도 너무 더워요. 다들 헉헉거리지만 또 휴가철이라서 관광객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네요 하시면서.
0: 네. 제주도는 지금이 아니 근데 언제나 제철이긴 한데
1: 그리고
0: 제주도는.
1: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는 시즌이 딱 지금이니까
0: 네. 네.
1: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8069님 아 오늘 날씨 최고 더위인가 봅니다. 조금만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오겠지요. 조현일의 옥루사창 듣고 싶네요. 또 신청해 옥루사창. 주셨습니다.
1: 네, 기록해 놓겠습니다.
0: 이날치의 히히하하 청해봅니다 하신 6186님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고 하셨어요.
1: 아이고야.
0: 왜 꿀꿀하실까? 뭔 일이 있으세요?
1: 어쩐 일이 있으셨을까?
0: 살다 보면 뭐 꿀꿀한 날도 있기는 한데 또 어떤 사연인지
1: 또 마음이 쓰이네요.
0: 그러게요.
1: 자, 꽈배기님께서 매미 소리 들으면서 에어컨 돌아가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솔솔의 노래 신청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듣습니다.
0: 아, 솔솔 음악도 좋죠.
1: 네, 좋죠. 네.
0: 마음도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
1: 네. 네. 3705님께서 요즘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선풍기 트니까 기계도 열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에어컨 실외기는 그늘막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신청곡은 싱싱해. 청춘가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0: 맞습니다. 실외기가 네. 뜨거운 그러니까 열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실외기가.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옷 외에다 두거나 네. 그늘이 없는 곳에서 계속 열을 받으면 전기세 폭탄이 됩니다.
1: 네네네.
0: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1: 아이고야 참.
0: 그늘막을 해주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연 티켓 선물을 저희가 드리고 있죠.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겁니다.
0: 네, 김솔지 씨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셔서 공연 선물을
1: 네, 종합 예술인이시죠.
0: 예, 공연 선물을 들고 왔어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에서 열리는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 향 립스틱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저 공연 보고 싶어요 남겨주시면 한 분당 두 장의 관람권 티켓 보내드립니다.
1: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4: 봉다
0: 상컬리
4: 저 궁금한 게 있어요.
0: 뭐죠?
4: 그 해우소. 해우소가 뭐죠?
0: 해우소라면 절, 사찰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화장실을 왜 해우소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울한 마음을 푸는 곳? 뭐 그런 뜻인가요?
0: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

0: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스님이 해우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말이라는데,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죠.
1: 이상하네. 저는 화장실에 가면 세상 걱정과 근심이 다 몰려오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볼 일을 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해우소는 왜 묻는 거죠, 상걸님?
1: 아,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 측간 영월보덕사 해우소, 합천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거래요.
0: 수행문화와 생활민속, 또 전통 건축의 가치를 품은 해우소의 민속적 가치를 평가하는 모양이군요.
1: 그런 거, 그런 거, 아마
0: 왜 그래요?
1: 배가 아프네요.
0: 아, 아.
1: 맞아요.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지금도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찰의 화장실 해우소가 처음으로 국가유산이 될 전망이라는 거죠. 봉덕,
0: 상컬리.
1: 봉덕,
0: 상컬리?
1: 우리 여름 휴가 때 우리 같이 해우소 투어 어때요?
0: 지금 당장 가야 될것 같은데요?

생각에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둬 국물 소리에 건조 떡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쏜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몸에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흥거를 넘어 빠져나가니 이놈 가문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

0: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날치의 히히하하 듣고 왔습니다.
1: 8288님이 그만 좀 웃기시라고 빨리 화장실 가라고 아하. 아이고 배야 크크크 네. 남겨주셨고요.
0: 야, 국가유산총이 1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영월보독사 해우소, 합천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순천 서남사 측간을 처음으로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해우소.
0: 네.
1: 이 화장실조차도 이렇게 이름을 의미 있게 뜻있게 경봉 스님이 불렀습니다.
0: 6287님께서 오늘 친정집 선풍기 조립하고 부모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선풍기 조립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버벅거렸어요 하셨는데 그 효심이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 받으셨을 겁니다.
1: 그럼요. 버벅거리고 네. 있는 모습 보면은 오히려 더 고맙지 않나요?
0: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들죠.
1: 그렇죠.
0: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또 풀어봐야지요.
1: 그렇습니다. 자, 똑딱이 퀴즈 선물이 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퀴즈 선물은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기가 부담스러워서였을까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냉방이 잘 갖춰진 실내에서 쇼핑과 식사, 전시를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주요 백화점 방문객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원하게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새로운 도심형 휴가를 뜻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몰캉스, 2번 호캉스, 3번 집캉스. 아하.
1: 저는 사실 오늘 정답을 처음 들어봤는데.
0: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1: 보기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알잖아요.
0: 그쵸?
1: 예.
0: 맞습니다.
1: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0: 네.
1: 이 단어는 이제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하네요.
0: 네. 자, 하나는 이제 숙박 시설이고요.
1: 네.
0: 하나는 자택이시고요.
1: 자택이라고 줘버리네요. 네.
0: 아니 어쨌든 예 네. 말씀. 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1: 쇼핑. 땡.
0: 그쵸.
1: 요 땡을 붙여서 땡캉스라고 한다는 네. 거죠.
0: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1: 몰라요.
0: 알아요. 알아요?
1: 몰라요.
0: 이거를 하나씩 한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쉽네요.
0: 여기로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1: 저도 이제 주말에 아들과 함께 백화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0: 네.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1: 사람 많아요.
0: 어마어마.
1: 거기가 원래 많은 곳이 아닌데.
0: 아하.
1: 강서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도 많고.
0: 겸사겸사.
1: 그렇죠.
0: 좀 시원하기도 하고
1: 예.
0: 뭐 살 것도 좀 하고 예. 이렇게.
1: 근데 갔더니 돈을 더 쓰게 되던데.
0: 아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1: 그러니까요.
0: 그럼 아이들 데려갔는데. 어허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네,
0: 쓰기도 써야죠. 자, 이런 새로운 어떤 형태가 유행을 하고 있네요.
1: 이 말도 유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5396님께서
0: 네.
1: 저는 국캉스 중입니다.
0: 국캉스?
1: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해요.
0: 오우.
1: 하트 뿅뿅.
0: 국캉스?
1: 국캉스 좋은데요?
0: 좋은 것 같습니다.
1: 입에 착 붙네. 국캉스.
0: 네네네.
1: 네.
0: 자, 오늘 그리고 2부에서 국캉스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진짜.
1: 왜죠?
0: 대단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1: 누구죠?
0: 국악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이잖아요.
1: 네.
0: 네, 이분이 판소리

0: 신동이라고 불리셨다고.
1: 아, 유태평양?
0: 예, 네, 뭐 그런 거죠. 예. 유태평양 씨도 그때 당시 막 신동이라고 해서. 신동. 저도 저희 집에서는 신동이라고 했었어요. 저희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1: 아, 알겠습니다.
0: 봉영 씨도 신동이었죠.
1: 그러니까 누구 나오시냐?
0: 유태평양 씨보다 조금 더 어린 26살 청년 소리꾼입니다.
1: 어허.
0: 고한돌 씨로 오늘 모셨습니다.
1: 아, 유명하죠. 고한돌 씨. 어렸을 때 박동진 명창을 닮은 소리로 또 유명한데 네. 오늘 그 소리꾼 고한돌 씨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청년 소리꾼 고한돌 네. 씨의 판소리는 당연하고요. 네. 또 다양한 끼로 오늘 보여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2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 할까요?
1: 도캉스라고 알아요? 도캉스?
0: 독독독독독
1: 도캉스. 도레미파솔라 할 때 도.
0: 도.
1: 도캉스.
0: 도 도라 도.
1: 7416님
0: 도시락인가? 도. 도. 도.
1: 도서관.
0: 아.
1: 도서관 박캉스. 도캉스.
0: 도서관. 네. 그것도 괜찮다.
1: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0: 1번. 몰캉스였습니다. 쇼핑몰 플러스 바캉스 해가지고 몰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저도 그래요 하시는 얘기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요즘에 몰캉스 많이 가시더라고요.
0: 그러시겠다,
1: 하시는
0: 진짜.
1: 또 얘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아내에게 멱살 잡혀 백화점을 끌려갔는데 덕분에 신발 하나 득템했습니다. 아내 말 들으면 잘 들으면 신발이 떨어진다 하신 8250님 잘하셨네요.
0: 네.
1: 자, 떡 선물은 5396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1: 저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끄고요. 가족들 다 모이면 에어컨을 그제서야 킵니다.
0: 아이고야.
1: 아유, 6287님. 그쵸,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껴야 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 마음. 감동적이고요.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도 갈게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최근 영국 남부 햄프셔주 힐리어 가든에 한국 정원이 조성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주제로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요. 서해안 갯벌과 바다 풍경을 정원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정원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영국에 한국의 K정원 문화를 알리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한국의 정원은 인위적인 가꾸보다는 창과 문 너머 자연을 끌어들여오는 그래서 내 공간처럼 품는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풍류, 2번 차경, 3번 천렵. 자, 한국의 정원은 인위적으로 가꾸기보다는 창과 문 너머의 자연을 끌어들여서 내 공간처럼 품는다. 즉, 이게 핵심인데 빌려 쓴다.
1: 그렇죠.
0: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힌트가 되실까요? 예. 임대인 말고.
1: 그런 거 말고요.
0: 임땡인이 있지요.
1: 그렇죠.
0: 예. 자, 이게 힌트가 될까요?
1: 그러니까 우리의 건축은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 지어졌나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에 그 풍경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고요.
0: 이게 사시사철이 이게 바뀔 때마다
1: 네.
0: 이게 달라지니까 또 그 바라보는 그 기가 막히죠.
1: 살아있는 정원이 되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우리 한옥은 마당이 이렇게 딱 비워져 있잖아요.
0: 네.
1: 뭐 조형물이나 이런 걸 잘 안 둬요. 근데 그걸 왜 그랬나 했더니 바람길을 막지 않는 거더라고요. 마당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0: 네네.
1: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0: 오.
1: 그러면 집 뒤에는 숲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공기가 만들어지죠.

0: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대청마루를 뚫고 마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엄청난 이 과학적인 건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뛰어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문자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연과 하나 되는 철학적인 건축은 한국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4313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자, 그러면 정답이 많이 들어오네요.
0: 임대인 말고
1: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0: 임땡인.
1: 네. 정답 발표할까요? 정답은 2번 차경이 정답이었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안에다 다 꾸미려고 그래? 밖에 딱 내다보면 거기가 풍경인데.
1: 그렇죠. 경치를 빌려 쓴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차경. 차경이 정답이었습니다.
0: 3569님 임대인이 꿈이에요.
1: 저도요.
0: 근데 요즘에 임대인도 다 힘들어요.
1: 힘들죠.
0: 예, 네. 대출 갚고 막 이자 갚고 하느라고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선물을 드려야겠지요. 떡 선물 7513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어렸을 때 어머니 정원에 온갖 꽃이 만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꽃이 만개하면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8250님이 또 남겨주셨고. 제가 엄청 유식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내가 차경을 난다니.
1: 어허허.
0: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닌 자연 그 자체를 보는 건데 자연 미인이 나 같을까? 라고 하시면서
1: 아 자연 미인이 나 같을까?
0: 네. 라디오가 이래서 좋아요. 안 보이니까. 파라나 구구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자 1부 끝곡 사물놀이 하늘님의 연주 남상일의 소리로 풋살 뒷부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기업들마다 가전제품부터 화장품, 과자들까지 한국적 K 감성을 더한 디자인을 많이 한다더니 실제로 우리 전통문화 유산과 문양,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더라.
1: 맞아. 최근에 지식재산처 발표를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이 올해 상반기 405건이 출원됐다는데 작년 상반기 207건보다 약 96% 증가했다잖아.
0: 거의 두 배네.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진짜 많이 늘었네.
1: 그치 그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출원할 때 문화유산 디자인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거나 기존 형상을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그칠 경우는 등록이 어렵대요.
0: 그야말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출원 등록을 할 수 있다는데 K컬처의 뿌리인 전통문화가 새로운 K디자인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나 보다.
1: 그러게. 지식재산처는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응모작을 받고 있다는데 멋지고 새로운 K디자인을 기대해도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5일 수요일 2부 출발합니다. 4617님의 신청곡으로 시오트 연주 하슬라 듣고 왔어요.
1: 한국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K-콘텐츠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유산, 전통 문야,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진짜. 누리개나 뭐 댕기 이런 키홀더 같은 굿즈부터 해서 국중박부터 전국 박물관의 뮤즈, 기업들의 제품 디자인까지 K-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이 진짜 멋지긴 하더라고요.
1: 우리 문화유산으로 K감성을 더한 디자인 출원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96%나 증가했다고 네. 지식재산처가 밝혔습니다. 이 유행이 빠른 소형 장식품부터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디자인이 많아진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네. 지식재산처는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또 연다고 합니다.
1: 네.
0: 오늘까지 응모작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디자이너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 이 끼룩끼룩 매주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이렇게 끼가 많은 다재다능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어?
2: 네, 오늘 오시는
1: 매주 놀랍니다.
2: 오늘 오시는 이분도 진짜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에요.
1: 네.
2: 소리를 디자인하시는 분입니다.
1: 아, 그래요.
2: 디자이너.
1: 디자이너시네.
2: 완전 잘해요.
1: 와.
2: 소리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1: 디자이너군요.
2: 아, 딱 외모만 봐도 디자이너 같지 않아요?
1: 우리 과네. 제과, 제과. 털과.
2: 아, 죄송합니다.
1: 아, 그런데 옆에 요쪽으로 이렇게 안 나네요. 옛날 그
2: 넘어가면 안 될까요?
1: 퍼즐 스타일로. 아니, 보시라고 이제. 아. 보이는 라디오로. 예. 우리 털과.
2: 털과네. 자, 처음부터 무례했는데.
1: 아, 모과라고 합시다. 모과.
2: 알겠습니다.
1: 과일로.
2: 자, 고한돌 씨를 지금 만나러 함께 가시죠.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끼룩.
0: 8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막하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그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차세대 소리꾼 다섯 분이 있습니다.
1: 자, 오늘 국악신님 발굴쇼 끼룩끼룩의 주인공은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선택한 차세대 소리꾼 다섯 명 중 한 분입니다. 청년 소리꾼 고한돌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서 차세대 소리꾼으로 위촉되셨어요.
2: 네.
0: 와.
2: 사실 저 혼자 홍보대사는 아니고
0: 네.
2: 그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아, 네.
2: 그중에 이제 저는 적벽가로 선정이 됐고 이제 각 바탕별로 다섯 명씩 젊은 소리꾼들이 이제 각기 홍보 대사 선정이 되셨고요.
0: 네.
2: 이제 저는 판소리 적벽가로 이제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학당에서 이제 1시간 동안 부를 예정입니다.
1: 적벽가를.
2: 네.
0: 그럼 한돌 씨 부르고 뒤에 계속 이렇게 부르는.
2: 네, 맞습니다. 이제 축제 기간 시작이 12일부터인데요.
1: 네.
2: 12, 13, 14, 15, 16일 5일 동안 걸쳐서 하는데 이제 한 날에 한 분씩 이제 젊은 판소리
0: 다섯 명씩
2: 한 명씩 이렇게 다섯 바탕 이어서 네. 합니다. 한 시간씩
0: 또 폐막식까지 이어지고
2: 예 맞습니다.
0: 또 뭐 소리꾼 장문희 씨 뭐 선생님 왕기 네. 선생님 또 뭐 많은
2: 맞습니다.
0: 분들 나오시죠.
2: 그래서 이제 그 소리꾼 장문희 선생님, 왕기석 선생님, 송재영 선생님
1: 네.
2: 유명하신 이제 소리꾼 선생님들 또 박대성, 박범훈 명인의 산조의 밤 그리고 김소라의 안녕 평안꽃 또 상자루 유명한 아티스트분이지요. 네. 그리고 강릉 단옥굿 등 이번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그런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홍보대사 답네요. 멘트가 아주 정갈했어요.
0: 아니 근데 기획팀에서 한돌 씨 안녕하세요. 뭐 이만저만 기획팀인데 오전 11시에 소리하셔야 돼요.
2: 네.
0: 그때 어떠셨어요? 시간을 보고 11시?
2: 맞습니다. 그게
0: 이때 목이 잘 안
2: 맞아요.
0: 그 이렇게 내가 공연할 수 있는 목으로 만들려면 일찍 일어나서
2: 맞습니다.
0: 만들어야 되잖아요.
2: 맞습니다.
0: 괜찮아요?
2: 사실 이게 일정이 딱 통보처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1: 네.
2: 이제 다른 분들은 수목금 하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0: 좋네.
2: 조금은 늦은 시간에
1: 뭐 내부에 일정이 있었겠죠.
2: 예,
1: 사정이
2: 일정상 예, 예.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0: 예. 바지 깔아도 붙잡아서 울어보자 뭐.
3: 피디님 안 돼요 11시는
1: 근데 한돌 씨는 가능할 것 같아요.
2: 아 사실 저도 이게 오전에는 목이
1: 네.
0: 그쵸.
2: 좀 잠기고
0: 누워있잖아요. 아,
2: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후 한 3시쯤 넘어가야 목이 풀리는긴 한데
0: 혹시 기획팀에 안티팬이 있나요? 안돌 씨에?
2: 그건
1: 자,
2: 제가
1: 근데 홍보대사로서 포장은 잘해야죠.
0: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예, 그래서 그래도 또 어려운 적벽가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1: 네.
2: 여러

0: 11시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인데 또 굉장히 긴장되고
1: 아, 그래요.
0: 떨리고 이렇게 긴 시간 적벽가를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한 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1: 어디 데모 가세요?
0: 아, 제가 이 대목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1: 다 어려워요.
0: 다 어렵습니다. 네,
1: 처음부터 다 어려워요.
0: 그래도 눈대목이라 하면은 이제 활 쏘는 대목.
1: 활 쏘는

0: 이제 저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래도 좀 많이 좀 눈대목 들어갔으면 좋겠다.
1: 불을 질러라.
0: 예,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2: 예. 예. 내 편이 없네.
3: 내 편이 없어. 선생님도 그렇고 기획팀
2: 뭐야 한도시야? 11시에 너.
3: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인은 고수는 연장탓 하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10시 11시부터 연습을 해야죠 뭐.
0: 네 맞습니다.
3: 그래서 생체 리듬을 거기에 맞춰야죠 뭐.
0: 사실 오늘도 이제 이거 한다고 운전하면서 한 10시쯤에 공주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오면서 딱 11시 되자마자 목 풀고
3: 그치 그렇게
0: 처음부터
3: 해야죠.
0: 차 안에서 하면서 왔습니다.
1: 아 그렇죠. 역시 네. 프로예요. 네,
0: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적응을 하기 위해서
1: 네. 네. 잘 컸습니다. 고한돌 어린이가 네. 너무 프로로 이제 완전 잘 컸고 네. 아 판소리 신동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한돌 씨? 그 박동진 선생님의 흉내를
3: 그래요?
1: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냈다고.
4: 네.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요. 뭐 이건가?
1: 그 이제 멘트도 멘트지만 예. 소리를 잘 흉내 내신 거죠. 아,
0: 그 이제 제가 박동진째 소리를 이제 하고 있고요.
1: 중고째.
0: 예. 네.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0: 예, 사실 이제 소리 시작한 계기도 네. 모태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예.
0: 이제 세 살 무렵 때부터 이제 형 누나들 오면서 레슨 받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1: 네.
0: 하루는 제가 막 소리 춘향 가둑을 수군가 넘어갔다 적벽가 넘어갔다 막 엄청 흥얼거렸다고 하세요.
1: 네.
0: 그래서
1: 야 어머님이 누구예요?
0: 어머님 네. 그 김양자 숙자 되시고요.
1: 그쵸.
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지금 관장으로 계시고
1: 맞습니다.
0: 박동진 선생님의 유일한 수제자로서 지금 네. 박동진째 소리들을 전수해주고 계시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3: 지금 보니까 한돌 씨가 2012년 당시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네요. 이때 했던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3: 흥보가 좀 화초장을 5학년 때 소리를 기록한 게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때가 그러면은 박동진 선생님 약간 비슷할 때요?
0: 엄청 그 당시 이제 많이 혼나고
1: 예.
0: 선생님께 어머니께 많이 혼나면서
1: 네.
0: 배울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흉내를 내려고 했던 그런 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자, 그 포인트를 잡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야. 뭐야? 이것이 뭔 장이라고 했지?
6: 아이고.
5: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입니다. 아따 이놈아, 네가 유식한치라고 짜짜짜짜 하지 말고 한복으로 촥 외라. 예, 화초장입니다. 오냐? 네, 짐작했다. 이놈이 외면서 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아다 내 얻었구나.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0: 잘한다.
1: 잘하는 정도가 아니네. 와. 명인이네, 명인.
0: 뭐 박동진 쌤 얼마나 똑같냐 이거 들으려고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와. 소리에 감탄을 했어요.
1: 이야, 3살 때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소리를?
2: 네, 3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0: 와.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도 혼났어요?
2: 많이 혼났습니다.
1: 왜 혼내는 거예요?
0: 김양숙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혼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1: 뭐 때문에?
2: 절대 쉽게 안 알려주세요.
0: 소리. 아하. 그러니까
1: 교만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면 소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혼낸 거예요? 글쎄. 두 가지 다?
2: 그러지 않으세요.
0: 스승님의 속뜻이야. 우리가 예, 어떻게 다 알겠어요.
2: 맞습니다.
0: 근데 진짜 너무 잘하네요. 식임새며 성음이며 목 쓰는 거며 너름새도 소리에 너름새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살아있고 안일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능청스러운 아, 본인이 지금 듣기에는 어때요?
2: 제 어릴 때지만 네. 야물딱지게 잘하는 거
0: 같아요. 고수는 누구였어요?
2: 고수 그 당시에 이제 김형석 선생님이라고.
0: 아, 형석 씨가 예, 예. 추임새를 막 신나가지고 하네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1: 저는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 어머님이 이제 소리를 하시고 네. 어머님께 배우셨잖아요.
2: 네.
1: 어때요? 궁금해서. 좋은 것도 있는 것 예.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2: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아무래도 레슨비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
0: 제일 할 수 있다는 예. 점.
1: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
2: 판소리 제가 하면서 레슨비를 한 번도 내고 한 적이 없거든요.
0: 네.
2: 어머니다 보니까
1: 네. 비용은 이제
2: 비용은 네. 네. 그리고 또 대회나 공연 같은 때. 이제 곡목 같은 거 바로 상의해서 정하고
0: 아~
2: 어머니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 이거 해라 그러고 이제 추천 받고 이제 또 선생님이자 어머니다 보니까 그런 공연 또 대회 같은 때도 좀 큰 위로랑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시니까
2: 예 네, 아시니까 끝나고도 항상 대화하고 공연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1: 네.
2: 어려운 점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셨고
1: 어머니가?
2: 또 네, 많이 혼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 네.
2: 그래서 6학년쯤에는 어머니 무서워서 소리 그만두고 싶다고.
1: 아 말씀드렸어요? 네. 어머니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혼내실 거면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0: 저기 죄송한데 책상을 치지 마세요.
1: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2: 그때 다독여 주셨죠.
0: 아, 그때
2: 다독여 주셨고 그때가 네. 사실 좀 첫 번째 슬럼프 어떤 것 같습니다. 혼나는 게 좀 무섭고
1: 그러니까 6학년 때면은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올 때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거 어떻게 넘기셨어요? 변성기도 오고.
2: 예. 그래서 사실 좀 두 번째 슬럼프가 이제 변성기.
1: 아,
2: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0: 뭐.
2: 네.
0: 그렇죠.
2: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자애야 해도 그런가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
2: 진짜 어렸을 때 여자애 목소리냐고 그렇게도 들었었는데 이제 변성기 오고서 목이 확 가라앉고 청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왜 어렸을 때만큼 못할까 그런 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0: 원래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과정이지만
2: 그 과정을 좀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0: 네.
2: 예. 그 가운데서 좀 목을 좀 무리하게 썼고
0: 썼어요?
2: 예.
1: 목을 모르니까
2: 무리하게. 예. 그래서
0: 예를 들면요?
2: 좀 과격하게 이제 청을
0: 내보려고?
2: 예. 내보려고 좀 높게 잡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수련 부족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군요.
2: 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주변 같은 나이 때 좀 목 잘 나오는 친구들이나
0: 네.
2: 친구들을 보면서도 아 제 친

0: 친구는 되는데. 이청으로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좀 그런 좀 뭐랄까 조급한 열정으로 아, 인해서 목을 함부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1: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하셨어요?
0: 극복은 사실 대학 와서도 계속 극복을 했고요.
1: 그래요.
0: 나름 발성도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지금도 이제 목이 막 튀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지금도 일종의 제가 소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쭉 이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저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끼룩끼룩입니다. 이제 끼 발산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열은 끝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단해요. 일단 판소리 하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판소리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쟁산조가 두 번째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쟁 연주자가 나왔나 하실 수도 있을
2: 그리고
1: 것 같아요.
2: 그리고 세 번째로 피아노가 앞에 있습니다. 이야
1: 이 세 조합.
2: 자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소리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단은 어떤 소리 하시는 걸까요?
0: 준비한 소리는 이제 박동진제 적벽가 중에 장판교 싸움이라는 대목이고요.
2: 적벽가?
0: 네.
1: 이번에 내용은, 공연하는 건가요?
0: 이번에 공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2: 아니에요.
1: 오늘 위해서 준비하셨네요.
0: 좀 스포가 될까봐 바로 앞부분에 소리를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조 군사의 습격으로 강릉으로 피난길에 오른 유비와 군사들 를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유비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2: 네.
0: 아들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려요.
2: 네.
0: 그리고 조자룡이 이제 조조 군사로 달려들어서 아들을 구하고 이제 장판교 쪽으로 이제 오는데 함정에 한번 빠졌는데 무사히 빠져나와서 적군을 해치고 이제 유현덕계 유비한테 무사히 그 아들을 바치는 대목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2: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정말 잘하세요.
2: 네.
1: 여유. 또 근데 너무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2: 아 그래? 네. 그러면 그냥 그래요라고요? 멘트를 아니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기가.
1: 아 그래요.
2: 네.
1: 자, 아까 12살 때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26살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2: 14년이 흘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2: 네.
0: 이렇듯이 통곡하고. 조군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을 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앞가슴에다 아두를 품고 다시 갑옷을 입은 후 자룡이 분기 댕쳐나야 자룡이 분기 댕쳐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음 장창을 높이 들고 한 손에다 칼을 축혀 들고 한 곳을 당도하니 이런 내장이 길을 막으니 조인의 부장 여광이라 창으로 찔러 죽인 후 또 한 곳 당도하니 이런 대장이 나오난 뒤 이는 장아비로구나 자룡이 거동보속 삼합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길로 달아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아차 허더디만

조심하야. 어. 함정에 빠졌으니 어찌 보면 하겠느냐. 어. 장합이 그 농보소 장으로 찔러 죽이려 할지 금광이 번뜩 흐더니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에서 뻗어 나오는구나. 장합이 대경하야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함정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비 껴들고 또 한 손에 청공검 들고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비던 듯기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은 조조 군사가 그저 물결 휘어

그때여 조조가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에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저 장수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수 하는 말이 예, 그 상산 조자룡인디 지금 유비의 마카에서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짝꿍 다시더니만은 그 참 범 같은 장수로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저 장수를 활로 쏘지 말고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아들을 품에다 품고 적군을 헤쳐나올 적어 적군을 헤쳐나온다. 공을러서를 치고 나물 올려 복을 치며 생문으로 들어와서 산문에 번뜻하면은 처장의 벌이 뚝 떨어지고 제가 번뜻하면은 예장의 벌이 뚝 떨어질 적어 백 송골이 꽁 차들어 거리 파리 잡듯 은장도 칼 빼듯 여름날 번개 치듯 동행의 단일 적어 군사의 머리는 춥 풍나의 비요 피 흘러신이 되고 추금이 대산이로구나. 근계도를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장판교로 도망할 때 그때 문빙이가 10만 대군을 거나리고 자룡을 쫓는구나. 자룡에 대우하야 그 장판교에

마시오. 주병은 내가 막으리다. 자룡이가 숨을 돌려 이 심리를 가서 보니

우나 찬룡이가 하는 말이 미부인이 좌편다리에 창을 맞으시고 말을

반총 시안이 타시더니 운물에 떨어져 돌아가시기로 공자만 품에다

야야 선수로 받들어 현덕께 들여놓니 현덕이가 두 받아

대장을 손상을 뻔하였구나. 차룡이가 급히 받고 꼬러앉더니 하는 말이 간과 뒤가

0: 앉으세요, 앉으세요.
1: 와, 이거 진짜 된 소리예요. 진짜 힘든 소리야 이거.
2: 약간 이제 저는 다 소리꾼들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 제 선에서는 이 신동이라고 이제 들었던 사람들 네. 기억해 보면 임현빈 제 네.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남상일, 네. 유태평양. 그리고 고한돌 씨가 맞네.
1: 아, 계보를 잇는다.
2: 예, 네, 그 그런 거 같아.
1: 신동의 계보를 이어요. 그게
2: 탁, 그 도드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잖아요. 예. 네. 네, 이름이 나고 막. 예. 네. 아, 대단하네.
1: 이 소리도 어렵기도 어려운 소리지만 또 이 적벽과 이제의 적벽과는 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재인지 이게?
3: 어, 박동진 재 이제 적벽가고요. 네. 조학진 바디로 통해 이제 전승되어 오는 사실 중꽃 재로 이제 박동진 쌤 알려지시긴 했지만 예. 사실 적벽가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동편제에 좀 가깝기도 하고요. 이제 박동진 선생님만의 특유의 스타일로서
1: 맞아요.
3: 소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된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이제 흔히 박봉술제의 네. 적벽가를 많이 듣는데 네. 이 소리는 또 완전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3: 예.
1: 그래서 제가 북치면서도 좀 힘들었어요. 내가 혹여 방해가 될까봐 걸고 가는 예. 소리들도 장단도 굉장히 많고 어떠세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 다 부르는 재가 아닌
3: 네.
1: 어,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불리는 소리를 하는 소리꾼으로서 네. 또 어떤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3: 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널리 알려지거나
1: 네.
3: 어, 사람들께서 많이 아시는 소리는 아닙니다.
1: 네.
3: 어, 그러기에 또 제가 더 전수생으로서 그리고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적벽가 이수를 했거든요.
1: 아하, 이수자 됐어요.
3: 네, 이수자를 이제 얻어가지고
1: 네.
3: 또 더 책임감 갖고 이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1: 네.
3: 더 정말 잘해야겠다.
1: 네.
3: 그리고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바람이 있습니다.
1: 소리 너무 좋았어요.
2: 지금 휴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지금 땀 닦느라고 멘트를 못 하고 있어요. 잠깐만.
2: 네. 네. 네. 우리 휴지를 넣어 드릴게요.
1: 네.
2: 잠깐 땀도 닦으시고 물도 좀 드시고.
1: 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힘든 소리거든요.
2: 열창을 한 겁니다.
1: 네.
2: 잠깐만. 지금 아징산조도 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닦으시면서 네. 말씀하세요. 예. 아징산조는 언제 했고 왜 했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이를테면 음악 관련된 중학교, 소위 말해서 이제 국중, 국고 그다음에 예대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요.
3: 네.
2: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여쭤보고 시간 되면 여쭤보고 네네. 아쟁산전은 언제 했고 왜 했습니까? 판소리를 이렇게 잘하는데.
3: 아, 제가 아쟁은 진짜 아기 때부터 그 소리를 되게 좋아했었고
2: 원래
3: 네 원래 좋아했었고 악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아쟁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배운 지는 2년 정도인데
2: 지금으로부터요?
3: 아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이제 대전 연정국악원에 계신 김인규 선생님께 이제 네. 아쟁을 어 한 2년간 배우고 잠시 쉬고 오늘 특별히 끼룩끼룩이다 보니까 좀 끼를 발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좀 한번
2: 2년을 쉬었다고 하기에는
1: 우린 잠깐 들어봤잖아요. 그죠?
2: 너무 잘하시는데. 에이 거짓말.
3: 아니 그래서
2: 어제까지 계속 배우는데 아 죄송해요. 어제까지 2년 쉬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3: 제가 여기 나온다고 예.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하긴 했는데.
1: 아~
3: 네.
2: 어떻게 지금 하지 시간 관계상은 지금 하셔야 돼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2: 저 붙이 잠깐 예, 조금 쉬시고 예, 네, 저희가 네. 멘트를 끌면 되니까.
1: 네. 아, 땀 닦으니까 더 미남이 되셨네요.
2: 그러게요.
1: 네.
2: 얼굴이
1: 헌해지셨어요.
2: 헬스케졌어. 어떡해. 더우니까.

0: 아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1: 어머니도 되게 뿌듯해하시겠다.
0: 그럼요. 네. 네.
1: 괜찮으시겠어요?
0: 중중머리부터 갑니까?
1: 아 중머리 아니 중중머리?
0: 아, 아 상관없어요. 아니요. 준비하신 거 다 하셔도 돼요.
1: 예, 예. 중머리 그럼 중머리부터? 네. 예, 중머리부터 자진머리까지 네.
0: 갈게요. 네. 어이.

0: 잘한다. 아따 많이 잘 살리네요.
1: 잘한다.
0: 이렇게 타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1: 앉으세요.
2: 긴장을 해가지고.
1: 긴장하셨어요?
3: 네. 아 이게 와. 또 악기는 또 다른 달라요. 느낌으로 긴장이 되는 거죠.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악기 저는 전혀 못 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악기 잘하려면 뭐 판소리 해야 돼. 남도가락 쪽으로 하려면.
3: 네네.
1: 확실히 이게 도움이
3: 예, 돼요? 아무래도 판소리도 선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차련 악기고 해서 네. 많이 소리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한돌 씨.
3: 네.
1: 머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4: 왜요? 섹시한데.
1: 아, 다시 여기. 예. 여기도 이렇게 옳지. 예쁘네요.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4: 확실히 그 소리꾼이 타는 아쟁은
1: 좀 다르죠.
4: 또 다른 느낌. 네. 네. 김일구 선생님도 그렇고 네. 뭔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1: 그러니까 뭘 말로 설명할 수 예. 없는데
4: 그 자글자글한 뭐 그 맛이 있어요.
1: 한 2분만 또 여쭤보고 피아노.
3: 아 네.
1: 피아노는 또 언제 배웠습니까?
3: 피아노는 이제 8살 때부터 그냥 네. 취미로 네. 시작을 했는데 악기 또 좋아해가지고
1: 원래 그냥 네네. 그냥 취미로.
3: 네네. 그래서 그 미국 유학에 갔었을 때도 막 피아노 클래식으로 주에서 이루어진 콩쿨 2등도 한번 하고
1: 진짜요? 네.
3: 그래서 놓지 않고 지금도 계속 좀 즐겨서 하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1: 그러면 네. 클래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거나 할 때 클래식 쪽으로요? 아니면 그냥 좀 재즈나 코드, 실용음악 쪽으로?
3: 네, 재즈나 실용음악을 쪽으로. 제가 좋아해서 근데 막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유튜브 보고 독학하거나 하는 쪽으로 그냥 취미처럼
1: 그러면
3: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피아노가 있고 뭔가를 하는 거에 이 곡은 뭐 자작곡이에요? 창작곡?
3: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수궁 중에 제가 만든 수궁이라는 어떤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앨범 중에 이제 오버추어라고 네. 이제 서곡이라는 뜻으로 네. 어떤 오페라나 극 시작에 앞서 부르는 또는 연주되는 짧은 오프닝 곡 같은 건데
1: 네.
3: 제가 소량의 가사를 좀 첨가해서 좀 피아노 연주랑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작곡을
1: 수궁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수궁가를 예. 기반으로 한 겁니까?
3: 그래서 내용을 좀 수궁가에서 차용을 하기도 했고요.
1: 아, 네. 네.
3: 그래서
4: 그러면 이 수궁이라는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1: 작품을 그러니까
3: 사실 졸업 연주 때 이걸 오버추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아, 이제 대학원 연주. 와서 또 개인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좀 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식으로 만들기보다는 나중에라도 추후에 네. 제가 이런 곡을 하고 싶다 하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써보고 싶은
1: 그런 어떻게 곡입니다. 보면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3: 네,
1: 되네요.
3: 네 맞습니다.
1: 고시집안 남자들이 피아노를 좋아하네.
4: 고영렬,
1: 고영렬 씨, 고한돌 씨랑.
3: 세상 좋았어.
1: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4: 그러고 보니까 영렬 씨랑 약간 닮았는데.
3: 그런 그.
1: 기분이.
3: 아니. 기분이 처음 들어가지고.
4: 아 진짜요?
1: 네. 아 그래요? 아 표정 관리.
3: 저는 좋습니다.
1: 아 표정 관리.
3: 피아노 치시. 아 너무 존경하고요. 아. 그 피아노 워낙도 잘 치시.
1: 지금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인데 네. 일본 영화인가? 피아노 두 대로
3: 말할 수 없는 비밀.
1: 아 그건가?
3: 네네.
1: 그래서 막 그거 하잖아요.
3: 아 네.
1: 약간 그런 상상했어요.
4: 아 고영렬 씨랑
1: 그 연주라기보다는 네. 두 분이서 뭔가 그런 콜라보도
3: 네.
1: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3: 좋을 것 같습니다.
1: 들었었어요.
3: 네.
4: 그런 것도 예 기회가 되면 좀 하셨으면
1: 그 뭐,
4: 좋겠고
1: 비트박스 하는 분들 막 이야 네, 나와서 이렇게 하듯이
4: 야 이거 뭐예요 이게
1: 너 잘해 아니야 네가 더 잘해
4: 게다가 지금 창작 판소리 음악극도 준비 중이시네요.
3: 예, 그게 이제 8월 27일에 예. 정동극장 세실에 네.
4: 세실 극장에서
3: 이제 창작 음악극으로 순환이대라는 그 하근찬 작가의 소설, 근데 현대 예. 소설인데요. 그거를 이제 작품 배경으로 제가 작창으로 거기서 네. 들어가서
4: 그럼 북으로만 해요?
3: 아 그때 제가 작창한 곡들이 거의 피아노로 제가 코드를 아. 짜주고요. 스케치도 특정 장면 거의 다 제가 그렇게 피아노로 입혀가지고 네. 곡을 짰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3: 알겠습니다.
1: 지금 시간이 이거 다 들어보려면 이게 보니까 4분 40초예요.
4: 맞아요.
1: 지금 해야 돼요.
4: 네.
1: 잠깐 워밍업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코드 뭐 애드나인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4: 아 마이크를 또 돌려야 돼.
1: 자 봉영 씨 멘트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4: 예. 네네. 자 지금 고한돌 씨가

0: 마이크를 세팅 중이고요. 네. 그러게 같은 곳인가?
1: 곳이는 거의 제주 곳이 아니에요? 제주 곳이가 있고 하나 더 있어. 두 개가 있어.
2: 더 있더라고요.
1: 네. 어디 곳이에요?
2: 저는 제주 곳.
1: 제주 곳이. 네.
0: 자, 영렬 씨 네. 응답해 주시고요.
1: 고두심 씨랑 다 같은 집안이에요. 아. 네. 자, 고한도시 소리 아 저기 저 해야죠.
0: 헤드폰 껴야 헤드폰 되고요.
1: 끼고.
0: 자, 마이크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 주시면
1: 네.
0: 좋겠네요.
1: 8월 27일 네. 국립 정동극장 세실 극장에서 또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창작 판소리. 창작 판소리 음악극 순환 2대. 네. 자. 괜찮아요? 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1: 가볼까요? 네. 오버처.

0: 네. 야, 잘한다.
1: 수궁 오버처. 와. 이러세요.
2: 아, 이거 그 자리에서.
1: 그래?
2: 예, 자리 옮기지 않고.
1: 아, 거기서.
2: 예. 야, 피아노도 너무 잘하시고 거기에 소리가 얹어지니까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 내네요.
1: 어, 아, 하반기에 단독 공연이랄지 음원 준비도 하고 있어요?
3: 네, 지금 가을쯤에 이제 제 개인 판소리 좀 독주회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2: 네.
3: 그리고 음원도 지금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원은 이제 그 박동진 선생님의 창작 판소리, 성석 판소리 예수전을
2: 예.
3: 네, 3시간 분량짜리인데요.
2: 오.
3: 그거를 제가 다 배웠기 때문에
2: 아, 진짜요?
3: 음원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1: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 그 항상 유튜브로 하시는 네. 거 나와서 하시는 거 늘 보기만 했는데 처음 이렇게 나와서
2: 네.
3: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떨렸는데 되게 끼룩끼룩인 만큼 제 끼를 또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2: 네.
3: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 네 즐거웠습니다.
2: 아, 네. 8월 달이 진짜 바쁘세요. 8월 15일에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가셔야 되고
1: 그러네요.
2: 8월 27일에는 정동극장 세실에서 또 순환이 돼 네. 공연을 앞두고 계세요.
1: 또 하반기 때는 단독 공연도 하고
2: 그러니까요.
1: 음원 준비도 하고.
2: 아, 이 좋은 소리 가지고 있고 재능이 이렇게 많으면 바빠야 돼요.
1: 네.
2: 열심히 사셔야 돼요.
3: 네, 열심히
2: 공연은 있어요. 좋은 공연 많이 많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어요. 왜냐면 왜 유학을 갔는지
2: 네.
1: 이것도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2: 맞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수염은 또 언제까지 기를 건지
3: 아마 전주 때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2: 아유 다행이다.
3: 선생님들 오시고 하니까
2: 여기 와서 또 이상화 닮았다 고영렬 닮았다 지금 그런 소리 듣고 가셔가지고
1: 영렬 씨가 어때서요?
2: 아 영렬 씨 잘생겼지. 자 지금까지 네. 정말 재능 많은 네. 소리꾼 멋진 예술가 고한돌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1: 아 오늘 좋았습니다.
2: 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1: 이야 진짜 이렇게 끼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2: 그리고 한돌 씨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악기도 잘하고
1: 약간 느낌이 정혜석 선생님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2: 네. 앞으로가 더 네. 바쁘고 기대되는 고한돌 씨 앞으로도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 자 여러분들 무더위 정말 건강 신경 많이 쓰시고요. 저희는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네뵤.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2020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은 팥빙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팥빙수를 먹을 때 사정없이 마구마구 비벼서 원래 형체를 알 수 없게 섞어 먹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찾아간 팥빙수 가게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팥빙수가 담긴 놋그릇 때문이었는데요. 저 깨끗하고 정갈한 그릇에 팥을 마구 섞으면 왠지 큰 죄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팥빙수를 섞지 못하고 한입 조심스럽게 떠서 먹으면서 역시나 양반스럽고 고급지면서도 정성으로 만든 그릇에는 그에 맞는 식사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팥빙수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지저분해진 놋그릇 모습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릇이라는 게 본래 저렇게 음식을 담았다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도 나고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이 모셔둔 놋그릇의 자태도 좋지만 결국 그릇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음식이 담기고 비워질 때 자기 멋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앞두고 있는데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음반 속에서 머무는 노래보다는 누군가 틀어주고 또 불러주고 들어줄 때 비로소 자기 멋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성의 노래로 건드렁 보내드립니다.

삼치 잘 삼치 유자 비비머리 사시래요. 건드렁 건드렁.

고금성의 소리로 건드렁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팥빙수 얘기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놋그릇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놋그릇 중에서도 이제 6위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방자 6위인데 저희가 그 꽹과리나 징쓸 때도 방자 꽹과리, 방자 징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참 멀리 두던 그런 그릇이었는데 입에서 버릇처럼 자꾸 악기라고 나오네요. 예, 그릇이었는데 팥빙수가 담긴 놋그릇 보면서 참 반갑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놋그릇은 찬 음식은 차갑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유지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놋그릇의 주성분인 구리와 주석에 보온 그리고 보냉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으뜸인 이 방자육이는 식중독균까지 없애준다는데요. 요즘은 디자인이 독특하고 쓰임새도 다양한 놋그릇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놋그릇의 밥상이 세련된 플레이팅으로 인식이 되는 시대. 참 반가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8199님께서 새싹 사연 주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리지널이에요. 요즘은 빙수 종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새싹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 빙수에 대해서 진심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하면 우리 노래 국악이고 빙수하면 팥빙수죠. 쫄깃쫄깃 인절미는 추가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일 빙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참 싫어합니다. 그 뭐지? 메론 빙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걸 먹을 거면 왜 돈을 내고 저걸 먹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든지 첫 인상, 첫 경험 이런 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그 이제 섬에서 있다가 육지로 한 보름에 한 번씩 어머니 장보러 나올 때 따라 나오면, 딱 이런 여름에 시장 앞에 왜 트럭 있잖아요, 여러분. 트럭 뒤에 그 팥빙수 파는 아저씨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얼음 가는 기계, 손으로 돌려서, 그러면 그 얼음이 돌아가면서 사각사각이 아니라 서걱서걱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야말로 한 30초 동안 겨울 왕국을, 지금 스튜디오 밖에 난리가 났어요. 두 분이 지금 음향 감독님이랑 피디님이랑 겨울 왕국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그릇에 쌓여가는 얼음 보면서 와, 입을 벌리고 신기해하고 있을 때그 특유의 향신료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훨씬 더 달콤한, 먹어서는 안될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의 시럽이 위에 뿌려지고, 인절미 대신에 이제 저는 젤리였습니다. 첫그 팥빙수가 젤리 이렇게 뿌려서 주면, 트럭 위에 앉아서 먹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맛이 있었던 팥빙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놋그릇에 이렇게 탁 정갈하게 담겨서 나오니까 왠지 섞어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래서 먹을 때 팥과 인절미와 연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비율, 숟가락 위에 올려진 비율 조절을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해 가면서 먹어야 하죠. 아무튼 오늘 팥빙수 얘기해서 팥빙수 드시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놋그릇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보내드릴 텐데요. 밀양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다 알고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고 서리 당다고 아라리.

0: 인사를 못해 행조첨마 입에 물고 입만빵긋
1: 아리당가 공설이당가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당 어절시고 잘나먹간다
0: 옥양목 접조거리 연분홍처마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1: 아리

0: 명주 당소가 널려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0: 고갯만딩 얹어놓고 만단 말가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0: 빵 늘려줘고 보리방 물고라는 이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2: 밀양아리랑 보존회 소리로 밀양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소개 드리면서 여기에 다른 음향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매미 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 배은영 선생님께서 매미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매주 수요일 배은영 선생님 모시고 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 이때 마참 어리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2: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요즘은 창극 대춘향 전집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이 만복사 불공을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4: 예. 이게 만복사 불공이라는 게 이제 만복사라는 절에 가서 그 불공을 드리는 그 장면을 파선이 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동초제 판소리에만 들어있어요. 다른 바디에 뭐 옛날에는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이런 대목들이 판소리에 들어와서 들으면 굉장히 이채롭게 들려요.
2: 네네네.
4: 아주 특이하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제를 올리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재미를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음악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2: 판소리에 불공 대목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리를 짠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4: 선생님? 그렇죠.
2: 그러면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말겠어. 이 노래를 너무 뽐내고 싶어. 예. 그래서 이야기를 만든 것과 예. 혹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이 노래가 필요하네. 뭐 이렇게 관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4: 두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판소리를 이렇게 짜는 사람들이
2: 예.
4: 이제 청중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4: 그 청중들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대목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판소리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어와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2: 그래서 보면 선생님 농부가 같은 경우에는
4: 예, 그렇죠.
2: 관객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짠 것 같아요. 굳이 농부를 거기서 만날 이유는 없으니까.
4: 근데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예. 지자군 대목
2: 네네네네.
4: 방자를 만나는 대목만이 있어도 이야기는 만들어지죠. 근데 굳이 이 농부를 집어넣은 거는 물론 이제 그 대중들 속에서 춘향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기는 해요.
2: 예.
4: 그러나 그것을 다른 입을 통해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광경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다 농사 짓고 산단
2: 네네네.
4: 말이에요. 밥 메고 또 김매기 하고 예. 모심기 하고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런 대목은 친숙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같은 그 실감이 예, 나죠. 예. 그 흔히 말하는 리얼리티라는 거죠. 아주 실감 나는 음악으로
2: 그래서
4: 만들어져요.
2: 심청이 뱃고사 대목 같은 경우에는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로 이렇게 탁
4: 그렇죠?
2: 뛰어들 예. 때 그걸 어쨌든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이 노래가 꼭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필요에 의한 노래지 않았을까.
4: 필요에 의한 것인데 그런 대목을 어떻게 음악으로 짤 것인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럴 때 거기에서 끌어서 온 게 바로 백고사 장면이란 말이에요. 고사 지내는 게 옛날에는 일상생활이에요.
2: 예, 예, 예.
4: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고사부터 지낸단
2: 네, 그렇죠.
4: 말이에요.
2: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나리 같은 게 다 예,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 시대 때는 뭘 해도 고사를 지내고 집

0: 집고사 지내잖아요. 성주풀이 같은 거 집고사 지내고 그다음에 배를 만들면 백고사 지내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는 입비고사도 있었다 그래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문중에서 비를 세우잖아요. 네네네. 그럼 뭔가 그 비가 오래오래 가고 가문에 또 역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 여러 문중들이 모였는데 그냥 민숭민숭하게 절만 몇 번 하고 내려오기가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행사가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비를 세우고 나서 입비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1: 약간 생색의 용도도 있는
0: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하를 하거나 아니면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을 고사든지 무슨 고사든지 고사 소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던 거단 말이에요.
1: 이런 소리들은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일상과 참 맞닿아 있는 소리니까 관객들 특히 청중들도 대단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김열한 명창이 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할 때
0: 그렇죠.
1: 그 시조를 읊는 그 선율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어떤 그 길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0: 김열한 명창이 시창을 참 잘하신단 말이에요. 네. 시창이 김열한 선생의 그 표목이다시피 해요.
1: 그러면 그건 개인의 어떤 또 환경이나 네. 학습 환경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선생님.
0: 있는데 김열한 선생이 원래 가곡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원래 주전공이 가곡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가곡 기생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곡이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니까.
1: 네.
0: 그러니까 판소리로 이제 슬쩍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원래 가곡을 잘 부르셨는데 그 가곡이라는 게 청중들이 되게 그 양반들 모인 자리에서 가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가곡을 부르면 그 양반들이 부르는 그런 듣는 음악 가운데 가곡도 있고 그다음에 가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양반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음악이 있어요.
1: 네.
0: 그게 그 책 읽는 거죠.
1: 독서성 같은.
0: 그 독서성도 네. 있고 한시를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음악을 곁들여서 외운단 네.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시창.
0: 네, 그게 이제 시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열한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또 소리를 좀 깊이 듣는 품격 있는 자리에 가서는 이런 걸 부르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1: 엄청 뿌듯해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있네요.
0: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서민들이 많이 듣는 거라 그러면 그 심청가에서 상여 소리 나오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거는 뭐 동네 사람들 그렇죠. 다 부르는 거죠. 예. 옛날에는 다 부조하면서 상여 매주잖아요. 그럼 뒤에 뒷소리 다 따라가면서 하고 물론 이제 뭐 앞소리 매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방아 찌면서도 무슨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노래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마다 옛날에는 그 떠돌이 소리꾼들이 와서 소리를 했는데 그게 사당패란 말이에요.
1: 네, 예.
0: 사당패들이 부르던 노래도 판소리 들어와 있는 게 있죠.
1: 아, 막 화초사거리 같은.
0: 그렇죠. 화초사거리 넓은 박에서 예, 나오는 예, 예. 그런데 보면 화초사거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재미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노래들이 판소리로 들어올 때 그 노래의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1: 예.
0: 그렇게 들어오면 보통 예술성이 좀 그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그것을 예술성이 높게 가꿔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켜요.
1: 자기 걸로 만드는
0: 그렇지 거죠? 명창이 네. 자기화해서 부르는데 난이도를 확 높여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난이도를 그렇게 높여서 부르는 건데
1: 예.
0: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정말로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나중에는 정체가 아리송해질 때도 있어요.
1: 저는 그래서 선생님 그 심청가 중에 이제 중 내려오는 대목 보면 예. 뒤에 연불 하잖아요.
0: 그렇죠. 연불 소리 나오죠.
1: 원앙생 원앙생 재불종 천재갈령 나무함이 탑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스님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런데 예, 그게 이제 가락을 그런 가락을 쓴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는 않고
1: 그러니까.
0: 그것을 예. 메나리 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모습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단 타령 있죠.
1: 예.
0: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예. 이거 원래 고사 소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 고사 소리에서는 자진몰이잖아요. 근데 옛날 비단 타령은 자진몰이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게 판소리에 들어와서 점점 소리가 판소리화 하면서 또 대중적으로 또 이렇게 잘 인기를 이렇게 끌게 되니까 이게 이제 중중머리로 슬쩍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본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비유를 들게요. 산에 가다 보면
1: 예.
0: 사람들이 이렇게 등

0: 등산을 하다 보면 길가에 돌을 쌓아놓죠.
1: 그렇죠.
0: 돌탑을.
1: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0: 나도 한 개 올려놓고. 예, 예, 예.
1: 왠지 안 올리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돌탑이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봐도 돌이죠.
1: 아 그렇죠.
0: 그런데 석굴암 같은 경우에 그 돌로 돼 있죠.
1: 네네. 네,
0: 근데 그건 돌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 신기하게 완전히 예술 작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네, 네. 그 제가 어릴 때 부석사라는 절 근처에서
1: 엄청
0: 자랐는데 유명하죠. 그런데
1: 예.
0: 거기에 무량수전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하나 있는데
1: 예.
0: 엄청 큰 부처님이 아주 황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있어요.
1: 예.
0: 내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야 저걸 쳐다보고 야 이 금으로 된 부처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불상의 원래 재료는 흙이란 말이에요. 소조 열애상이란
1: 예.
0: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흙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완전히 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 예.
0: 완전히 예술로 바뀐단 말이에요. 판소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1: 그리고
0: 흙을 가져와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인 것처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가지고도 그게 사람의 피부인 것처럼 워낙 곱게 다듬어 놓고 하니까 돌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1: 약간 그런 그게 있네요. 선생님. 불상이 잘 되고 안 되기는 석수장의 손에
0: 그렇죠.
1: 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0: 그 광대 손에 달린 네. 거죠.
1: 그럼 광대 손에. 네. 소리가 잘 되고 안 되기는. 네.
0: 광대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흙이 금이 되고
1: 네.
0: 돌이 살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판소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이런 대목들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음악인 것 같은데도
1: 네네네.
0: 광대들이 이걸 가져와서 예술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1: 네.
0: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이런 소리들이 좀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소리들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은 자꾸 도태돼요. 예를 들어서 판수 독경 부분이 있죠.
1: 네.
0: 그 춘향이가 옥에서 점을 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몽룡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 장면이 요새 판소리에서는 빠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판수 독경이 많았단 말이에요.
1: 예전엔 그것도 이제 일상 속에 있는
0: 그렇죠.
1: 거였으니까.
0: 일상 속에서 있는 거니까.
1: 아.
0: 이제 이런 대목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대목들이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판소리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재담 소리 같은 경우도 맹인 독경 이런 것도
0: 예.
1: 사실 요즘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0: 어려워요.
1: 예.
0: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문용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은 이제 또 없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다양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악적인
1: 예.
0: 이런 것들이 지금 김현수 바디에 나타나는 만복사 불경 불공 이야기
1: 네네.
0: 이 대목도 아주 이채롭게 들리니까 특이하게 들리니까 좀 재미있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수 박봉선의 소리로 만복사 불공 대목 보내드립니다.
2: 방자한 우상에서 의사도를 배웠고 문안 후에 전대에 서간내에 올리며 춘향의 전우사연 낱낱이 고하거늘 의사도 이를 갈며 이놈 듣는데 말씀을 함부로 하셨겠다. 할 수 없이 방자를 다리고 만복사 절을 찾아가니 그날 절에서는 제맞이 불공을 올리는데 법주 선하니 모느 법 관을 쓰고 어떠한 중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중은 바라 들고 어떠한 중은 광쇠를 들고 또 어떤 중은 축비 들고 어떠한 중은 목탁을 들고 또 어떤 중은 증세 들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금북채를 양손으로 달라주고 폭군은 두리둥둥 광쇠는 꽝꽝꽝 목닥은 두드랑 죽비는 삼차라라라 증쇠는 당당 바라는 차라라라라 탁재판을은 무승하나 가슴 착부가 서러워.

0: 살지 않고살 500년 밟으신 양께 지성발론
1: 해동조선 전라좌도 남은 분의 향유리 그주 임자승성 춘향을 실은이 불기에서요 옥중에 갇혀 무진 형벌에 자명이 죽게 되오니 한양 삼청동호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암행의사나 점지허요 주시기를 지성바로
0: 소원상치 바라는 자라라라라라 광세는 꽝꽝꽝 벚꽃은 두루둥둥 목탕은 또들어 땅 팔폭장산 나는 소매는 장단 마치서 놀라운 벚꽃이 던져 상주하는 광풍은 나비처럼 이리로 뒤적 저리로 뒤적 흐를 거려 푸구를 지니 삼계질 씨가 분명구나.
2: 창극 대춘향전 중에서 만복사 불공 대목이었습니다. 김현수, 박봉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춤축제가 있었거든요.
3: 네.
2: 거기 개막 공연에 동희스님께서 출연하셔서
3: 네, 네.
2: 작법을
3: 예, 작법
2: 보여주셨는데
3: 유명한 분이죠.
2: 그 장면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네요. 들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사실 종교라는 얘기를 종교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3: 네.
2: 이 노래가 생겼을 당시 혹은 성행했을 당시에는 이 사찰을 찾아가서 어떤 소원을 빌거나 하는 일들도 상당히 일상으로
3: 아니 뭐
2: 봤어야 되는 거죠.
3: 조선 시대가
2: 예.
3: 유교 사회잖아요.
2: 네.
3: 그럼 이제 글을 읽는 선비들이 있단 말이야.
2: 네.
3: 이런 사람들은 그 불교적인 어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이게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2: 네.
3: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고 그걸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불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오죽했으면 승유 억불이라 그랬을까. 약간 반증이 되는 네. 것 같기도 해요. 승유.
3: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절에 가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성들이죠. 안사람들.
2: 네네네.
3: 그러니까 부인들은 다 절에 가고 대감님은 다 공자할 명자할 네. 있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만복사로 지금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2: 네.
3: 이 만복사가 남원에 가면 만복사라는 절터가 있죠.
2: 아,
3: 그러니까 그렇군요. 만복사는 지금은 그 아마 조선 시대 중기쯤에 고려 시대 때도 있었다 그러고
2: 네.
3: 오래된 사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폐사가 됐는데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 지금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선 시대 중기쯤 되면 그 만복사가 이제 기록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폐사가 된 것 같아요.
2: 예, 예.
3: 아마 뭐 임진란을 전후해서 뭐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재미나는 거는 지금 춘향전 이야기가 성행을 하게 된 것은 거의 19세기 다가와서란 말이에요.
2: 오.
3: 만복사가 없어지고 난
2: 예,
3: 다음이죠.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만복사라는 절은 그때 없었던 절이란 말이에요. 그 판소리가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복사라는 절로 이제 불공을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만복사라는 절은 옛날부터 있었던 절이고 유명한 절이니까
2: 예.
3: 이것이 이제 판소리에서 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뭔가 약간 상상키로 광대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한 어떤 성지 같은 곳이 아니어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1: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남원의 다른 절들도 있는데 네. 굳이 만복사를 집어넣은 이유가 글쎄요. 그 이 만복사란 절이 그 유명하기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죠. 만복사 저폭이라는 소설이 있죠.
0: 네네네.
1: 거기에 보면 이제
0: 아, 그 만복사가
1: 그 만복사인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 남원에 사는 양생이 만복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불공 들이러 온 어떤 아리따운 여인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여인과 사랑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며칠 지냈는데 그것이 그 말하자면 그 여인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사랑을 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귀신과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뭐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마 사랑의 이야기니까 춘향가의 사랑 이야기에 이렇게 유추가 돼서 만복사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건 조금 더 연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기가 막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연불 소리니까 네. 그 연불 소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0: 방자 노상에서 어사또를 배웁고 문한 후에 전대에 서간 내어 올리며 춘향의 전후 사연 낱낱이 고하거늘.
1: 전대라는 것은 자루예요. 자루.
0: 예.
1: 긴 자루인데 허리에 메고 다니는데 자루 속에 뭘 집어넣죠. 돈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0: 예.
1: 허리에 묶고 다니는 휴대용 그 짐포다리
0: 예.
1: 그런 겁니다. 예.
0: 어사또 이를 갈며 이놈 듣는데 말씀을 함부로 하셨겄다. 할 수 없이 방자를 다리고 만복사 절을 찾아가니 그날 절에서는 제맞이 불공을 올리는 뒤.
1: 예, 그 제맞이라는 거, 제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절에서 올리는 일종의 제례 의식입니다. 그렇게 대개 보면 그 제라는 것이 천도제가 있죠.
0: 예.
1: 죽은 망자의 영혼을 그 왕생극락하라고 빌어주는 그런
0: 예.
1: 제. 보통 우리가 사구제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사찰 같은 데 보면 수륙제도 있고 영산제도 있고
0: 예.
1: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절에서 올리는 말하자면 한 해 동안 또는 몇 해 동안 가장 큰 공식 행사예요. 이게 수륙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과 땅이란 뜻이잖아요.
0: 예, 예.
1: 그 물하고 육지.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사는 생물. 그다음에 땅에서 사는
0: 네.
1: 생물 모든 생물은 다 죽잖아요.
0: 네.
1: 그런 죽은 불쌍한 영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왕생극락하라고 빌어주는 것이 천도제란 그저
0: 수륙제.
1: 수륙제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진관사 같은데 수륙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죠.
0: 네.
1: 이제 그런 제입니다.
0: 그 모습이 이제 중무리로 펼쳐집니다. 법주 선사님은 법관을 쓰고 어떠한 중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중은 바라 들고 어떠한 중은 광쇠를 들고 또 어떤 중은 죽비 들고 어떠한 중은 목탁을 들고 또 어떤 중은 경쇠 들고
1: 예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죠.
0: 그렇습니다.
1: 예. 법주 스님은 우두머리 스님이니까
0: 네.
1: 뭐 주지 스님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0: 네.
1: 선사님이니까 이제 참선을 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0: 네.
1: 또 어떤 중은 바라를 들고 왔는데 이 바라는 그 바라춤 있죠. 그,
0: 예.
1: 그 악기죠.
0: 네.
1: 심벌 비슷하게 생겼죠.
0: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산제나 수륙제에서 지내는 춤출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바라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1: 예.
0: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주할 때 쓰는 바라의 한 세네 배 정도의 크기.
1: 크기.
0: 예. 상반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크기에서 일단 압도적이다.
1: 그걸 무거운 걸 들고.
0: 예, 그거 그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렸다가 예, 내렸다가 예. 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쾅 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요.
1: 번쩍. 아주 특이한 그 제를 올릴 때 하는 그 춤을 바라춤 출 때
0: 예.
1: 아주 인상적이죠.
0: 예.
1: 그다음에 어떤 중은 꽝쇠 들고 그런데 이거는 스님들이 그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0: 예, 징과 꽹과리의 중간 크기 정도의 꽹과리도 아닌 징도 아닌 그래서 이제 광쇠라고 보통 부르는데
1: 소리는 어떤
0: 그것도
1: 소리야?
0: 이제 징과 꽹과리의 중간 정도 이게 꽹과리가 만약에 깽깽깽 소리가 나고
1: 예.
0: 징이 징

0: 징징징 소리가 나잖아요. 네. 저희 광새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소리가 광광광광 하고 납니다. 진짜.
1: 네. 아끼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종은 죽비는 스님들이 두드리는 탁 하고 소리 나는 그 일종의 막대기?
0: 이건 뭐. 스님 그 졸 때 이렇게 예, 예. 맞을
1: 스님들 때. 참선할 때. 예. 그 참선할 때 이렇게 있으면 까딱을 졸잖아요. 예. 그러면 와서 이렇게 어깨를 예. 탁 내리치면 예. 이거 왜 검도칼 비슷한 네네네네.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탁 하고 소리가 나죠. 예. 죽비입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목탁은 뭐 스님들이 두드리면서 이렇게 경을 외울 때 이제 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중은 경세 그런데 이거는 종처럼 생겼죠.
0: 아, 네, 네.
1: 이렇게 접시 비슷하게 네네네. 종지처럼 생겨 땡땡 소리가 나는 그 이제 불교에서 쓰는 전부 네. 악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제 연주를 네. 하는 거예요.
0: 조그만 상좌 하나, 달에 뭉둥 큰 북채를 양손에 갈라 쥐고.
1: 예, 네, 달에 나무. 머루 달에 할 때 그 네, 달입니다. 네. 이게 넝쿨 식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에 넝쿨의 그 줄기인데 그걸 잘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0: 네, 그렇습니다.
1: 가벼우니까 북채로 쓰기가 아마 좋아서 그렇게.
0: 그래서 요즘도 이런 종류의 나무들로 그 여러 가지 북을 이제 한 번에 연주해야 예, 예. 무게가 있으면 힘드니까 예.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징거리 같은 거 예. 이게 무거우면 들고 다닐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나무들을 써서. 예. 그 만들기도 하죠.
1: 소리북도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전 그건 전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
0: 소리북채를 선생님 요즘은 예. 그 음향이 없는 공연들이 많이 생기니까 북채를 좀 덜 딱딱하고 가벼운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쓰기로 하더라고요.
1: 아, 좀 가벼운 소리가 나게.
0: 예, 소리가 이제 세게 쳐도 크게 안 나게.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오늘 수다가 네. 법고는 두리둥둥 광새는 과광광 목탁은 뚜드락 죽비는 창차르르르르 정세는 땅땅 바라는 차로로로로 탁조 앞에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착복을 쓰러지게 하고 구붓구붓 예불을 하는 뒤
1: 예, 거기 나오는 악기 소리는 전부 다 지금 민왕 씨가 읽어드린 대로 예. 소리가 나는 겁니다.
0: 이게 지금 단가에도 똑같은 대목이 예, 등장하죠.
1: 이게 되게 사창화류 같은 예, 단가에도 예. 보면 이 대목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탁자 앞에 노승 하나 가사 착복인데 착복이라는 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옷을 입고 예불을 올리는 겁니다. 네. 승복을 입고 예불을 올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0: 나무아미타불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천 5백 동명동호 대자대비 나무아미타불 석가열의 미륵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500나한 팔부신장께 지성발원.
1: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성발원인데 예. 지극한 정성으로 소원을 올린다, 예. 소원을 낸다, 발원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제 불교의 여러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예.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불상께 귀의한다 예. 그런 거고 나무 서방정토인데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 서방정토죠. 극락세계죠. 예. 그게 이제 서방정토나 극락세계나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36만억 11만 9500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대단히 많은 숫자라는 뜻이고요. 예. 동명동호인데 이름이 같고 호도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불공을 드릴 때 가령 어떤 죽은 망자의 그 천도를 하기 위해서 공을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동호란 말이 나오는
0: 네.
1: 거예요.
0: 네. 저희 구탈 때는 그래서 개개인의 이름을 다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각 성 바지, 예. 육성 바지 이렇게 이제 해서 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하긴 하죠.
1: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네. 이제 그렇게 되죠.
0: 그 뒤에 이제 그 춘향의 어떤 그 개인 정보, 신상 정보가 낱낱이 나옵니다.
1: 예.
0: 해동 조선 전라 좌도 남원 부에 향교리 거주.
1: 예, 해동이니까 조선을 해동국이라 그러죠. 예. 전라 좌도니까 전라도는 좌도 우도 그러니까 동쪽이 좌도고 서쪽이 우도죠. 네. 우도굿 뭐 좌도굿 뭐 이런 식으로 전라 좌도니까 남원은 내륙 쪽이니까 이제 좌도고요. 네.

0: 그다음에 이제 남원부의 향결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향결이라는 동네는 뭐 어느 고을이나 많은데 아마 남원에 향결이가 있을 것 같아요.
1: 향교가 있는
0: 예,
1: 동네였을까요?
0: 향교 있는 동네죠. 이건 전국에 어느 동네나
1: 그러니까요.
0: 어디 가나 흔히 보이는 지명입니다. 향결인데 또 춘향전마다 이제 사는 동네가 달라요. 어떤 춘향전은 천변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향결이로 나오네요.
1: 임자생 성춘향은 시눈이 불길하여 옥중에 갇혀
0: 예,
1: 모진 예.
0: 신우니까 저기 신세의
1: 예.
0: 운수다 이 말이죠. 예, 옥중에 갇혔어요.
1: 모진 형벌에 잔명이 죽게 되오니 한양 삼청동의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암행어사나 점지하여 주시기를 지성 바로한
0: 예,
1: 소원성취.
0: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게.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비느냐 하면 비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여기는 지금 창극으로 짜다 보니까 생략이 돼 있는데, 이게 누가 이걸 비느냐 그러면 스님들이 이걸 빌어줘요. 근데 왜 스님들이 춘향이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빌어주냐 그러면, 이게 이제 동초제나 이런 춘향가에 보면 이게 나와, 앞쪽에서 나와요. 이게 월매가 만복사에서 불공을 들여서 춘향을 낳은 거예요.
1: 일정 책임이 있네요, 선생님.
0: 그리고 이제 월매가 여기다 이제 시주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리고 시주를 하니까 시주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님들이 그 시주를 받은 것에 대한 이제 그걸 소원을 빌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어주는 걸로서 나오는데,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게 되느냐 그러면 이몽룡이가 와서 그 절에 와서 구경하다 이 광경을 보게 되는 설정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연이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원 들어가다 보면 입구 쪽에, 남원 들어가기 시내 들어가기 전에 만복사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철도 건너서. 그러니까 그 만복사지를 들러서 남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몽룡 암행어사가 이 광경을 구경을 하면서 부처님 덕이 많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1: 청취자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몽룡이랑 방자가 비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빌고 있는 장면을 이몽룡이
0: 예,
1: 바라보는
0: 가서
1: 상황.
0: 구경을 하는 장면입니다.
1: 바라는 촤로로로로 광새는 꽈광꽝 법고는 두리둥둥 목탁은 또드락딱딱 팔폭장삽 너른 소매는 장단 맞춰서 너울너울.
0: 예, 스님들이 뭐 승무나 발아춤이나 이제 이런 것을 추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1: 법꽃이는 저 상주하는 광풍의 나비처럼 이리로 뒤적 저리로 뒤적 흐늘거려 북을 치니 상계의 일시가 분명쿠나.
0: 상계인 것이 분명하다. 이 상계라는 것은 천상계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속세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아주 부처님의 세계나 신선의 세계나 이런 세계인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1: 김현수 명창이 소리를 짤때 대단히 진짜 꼼꼼하게 짰나 보다.
0: 네,
1: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
0: 그렇게 김현수 명창이 그 소리가 특징이 그거예요. 일단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앞뒤 이치가 딱 맞아야 돼요. 이치가 안 맞으면 이면에 안 맞는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짜놨기 때문에 소설의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는 앞뒤가 꼭꼭 맞아 들어가요.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게 짰고, 또 소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리 사설이 재미있고 소리가 재미있으니까 그런 듣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1: 이 대목을 한번더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박봉선의 소리로 창극 대춘향전 중에서 만복사 불공 대목인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방자 노상에서 의사도를 배웠고 문안 후에 천대 서간내에 올리며 춘향의 전후사연 낱낱이 고하거늘 의사도 이를 갈며 이놈 듣는데 말씀을 함부로 하셨겠다. 할수 없이 방자를 다리고 만복사 절을 찾아가니 그날 절에서는 제마디 불공을 올리는데 법주 선사님 어느 법관을 쓰고 어떠한 중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중은 바라들고 어떠한 중은 광주를 들고 또 어떤 중은 죽비 들고

약을 들고 또 어떤 중은 증서 들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금붕채를 양손으로 달라주고 벚꽃은 두루둥둥 광채는 꽝꽝꽝 목닥은 두드랑 준비는 샴차라라라 증세는 당당 바라는 차라라라라 탁재파 누르근 무승하나 가사착보가 쓰러지게 하고 꽃보는 지혜부터 얼거는 니

0: 살지 않고 살 500년 밟으신 양께 치성말론
1: 해동조선 전라좌도 남은 분의 향유리 그주 임자 승성 춘향을 실은이 불기에 서요 옥중에 갇혀 무진 형벌에 잘명이 죽게 되오니 한양 삼청동호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암행의사나 점지허요 주시기를 지성바로
0: 소원 상취 바라는 자라라라라라 광세는 꽝꽝꽝 벚꽃은 두루둥둥 목탁은 또들어 땅 팔폭장산 나는 소매는 장단 마치서 놀라운 벚꽃이 든 저 상류하는 광풍은 나비처럼 이리로 뒤적지 어디로 뒤적 흐를 거려 푸글을 지니 상계질 씨가 분명구나
2: 만복사 불공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김현수 박봉선의 소리였습니다. 아, 8765님께서 오늘 그 놋그릇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열어주셨네요. 놋그릇까지는 힘들어도 저는 숟가락, 젓가락은 놋수저를 씁니다. 남편이 가끔 무겁다고 하는데 전 모든 연장은 적절한 무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 온도가 30도입니다. 에어컨 돌려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대단히 담백하면서도 두 번 읽게 되는 그런 사연인데 모든 연장은 적절한 무게가 필요하다. 저도 마음에 잘 담아둬야겠다. 너무 가벼운 것만 쓰는다. 혹은 너무 쓰기 쉬운 것만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 1부 끝곡은 대감놀이 준비했습니다. 신명화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니시리 대추와 몽드라지였고 나무 가지겄다 너희가 그려주면 글로 살았으면 말이 좋아 말로 살았으리 북밥이 천답이냐 시전지 그 물이냐 어쩌지 괴수백성이 아니시랴 이게 다 무엇이냐 요지에 이롤고 수은지에 죽게 살았구나 네. 집어다 논이냐 꼬집어다 논이냐 손톱이기로 바 밝혀단 말이오
1: 도와주십시오
0: 말하라 수위에서 차우성 송보보니 없는 거는 많고 있는 건 적구나 마라시에서 젊은 여성은 태상같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최소사망 많이 생겨줄게 내 딱이나 상담 물어줄 것이나

0: 나는 농거인데 이 친구 할머니 호주 할아버지 신령이 아니시리. 살아생전 갖고 사위엄천 같이 불어 샜다 보니 안진되는 그늘하고 신내는 자 조금 속고 가슴 없이 들어섰구나. 네. 내가 서슬지 얌전하고 채채하고 바람 자고 구름 자고 인정 많고 사정 많고
1: 그런 말씀이세요.
0: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으면 내 사랑 가끔에게도 아깝지 네. 않고 내 비에 틀려넘어 안방으로 수술 가시고 상관말을 띄우고 경상들 하루 가고 서른 말자 머리 아깝다 싹다 물어 주시면

0: 아니 이 집에서 뚱뚱뚱뚱 내 하나 긴게 야단하니 대건 줄 모르.
1: 죄송합니다.
0: 나는 누군지요 대감이니까 벼슬이 높았으니 참판 대감이지 하지마. 아주 제기를 굴대함이 하우 동반에서 들어오니 부연 막갈렸냐는 원사 말까네.
1: 아, 여긴 많지
0: 않습니까? 일어나 저러나 해도 너희가 나를 자르야 됐나. 만약에 나를 찾아줄 것 같으면은 1년 2년 또 다 300원 예술 날에 내 재수를 모지랑 다 싹싹 쓰는듯이 해주겠다.
1: 아이고,
0: 그러나 그럴 리가 있나. 1년 2년 또 다 300원 예술 날에 내 재수를 물미듯이 도와주지. 네, 네. 만신의 말이라고 허소히 듣지마서 우리 대감은 지금 대한 몸을 내가 여대감 남대감 아이 대감을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한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조곡 내외 여러분의 소리로 둥덩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장구장단이 탁 등장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박병천 명인의 장단. 그 명인 특유의 그 호흡 덩그덕그덩드르 이게 느껴지는데 그 구음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덩기닥기 덩드르르 이게 아니라 정그작그정저르르정그작그정저르르정그작 이 호흡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닥을 딱 붙일 때 올려서 붙이면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게 되거든요. 덩기닥 할 때.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셨냐면 까먹지 말라고 애기 업기 장단이라고 가르쳐주셨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옛날에는 포대기로 애기를 업었잖아요. 그러면 그 포대기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뒤에서 추어 올릴 때 애기를 이렇게 예, 어깨 힘 써서 이렇게 탁 추어 올리는데 그 느낌이랑 덩 그작그작 들어라 할 때 느낌이랑 똑같다고 하셔서 애기 업기 장단이라고 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뭔가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또 맛을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어제 광주는 소나기가 왔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네요. 100mm 정도 비가 와야 하는데 농가들은 서로 물을 끌어 쓰느라 전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른 장마 때문에 여기저기 이 고통받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오전에도 그 제가 사는 지역에 뭐 오후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근데 그거 받은 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오후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라고 왔다가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오후에도 맑을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계속 바뀌니까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무튼 비가 좀 충분히 와서 우리가 생활하거나 또 이렇게 생업을 하는데 예, 크게 무리가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인데 참 이 하늘만 보고 있는 이 마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노래가 좋다에서 보내드린 노래가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께 좀 마음을 푸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지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저희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방송 중에만 오시면 언제든지 출석으로 체크해드리니까요. 부담없이 와서 함께 우리 노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검은고 철가야금 산조 병주를 준비했습니다. 검은고와 철가야금의 산조 병주. 특히 이제 철가야금은 검은고나 또 명주실로 연주하는 가야금보다 그 음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은고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옆에서 좀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충분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무리부터 자진무리 대목까지. 이주영의 철가야금, 이세환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이세환 명인이 검은고를 연주하셨겠지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연주자 소개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주영의 검은고, 이세환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이주영의 검은고, 이세환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검은고, 철가야금, 산조병주 들었습니다. 중무리부터 자진무리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0218님께서 찌는 듯한 더위에 물이 부족한 농작물은 농민의 마음만큼 타 들어갑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있으니 하늘이 잘 살피어 단비를 내려 애타는 마음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육자배기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남도 작가 육자배기 0218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218님의 신청곡으로 남도잡가 육자배기 김소희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2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가볼 수는 없지만 상상은 가능한 곳이죠. 몽금포로 가보겠습니다. 여천의 정경과 고기잡이 얽힌 생활의 정취를 운치 있게 묘사한 몽금포 타령, 오늘 만나볼 텐데요. 몽금포는 황해도 장현군 장산곶 서쪽에 있는 항구로 수산업의 중심지고요. 몽금포 해수욕장은 흰 모래사장과 우거진 소나무 숲 그리고 해당화가 어우러진 명승지로 유명하죠. 몽금포 타령은 대부분 장산곶 마루의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입 만나 보겠네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루는 꼭대기를 뜻하고 북소리가 난다는 것은 만선을 뜻합니다. 배가 만선이 되면 봉죽을 꽂고 풍물을 치면서 돌아오는데요. 고기잡이 나간님이 만선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절

말로 많이 부르는 가사는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나고 성황님 조른다인데요. 행선이 더디면 그만큼 조업도 늦어지고 귀향도 늦어지지만 그래도 느린 바람이 불어서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몽금포 타령은 황해도 민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속 민요에 비슷한 곡을 찾을 수가 없고요. 20세기 초 유성기 음반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고종 황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몽금포 타령 보내드립니다.

평소에는 대단히 힘찬 곡이라고 그 음악 시간에 배웠을 때 그때는 힘찬 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유지승 명창의 소리로 들으니까 대단히 애잔한 곡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도미뇨 몽금포 타령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남도미뇨 휘어능청 이 노래는 평소에도 휘어능청한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도 휘어능청한 느낌이실 겁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아들이야 네

0: 남도민요 휘어능청을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목을 참 잘 지은 경우다. 근데 보통 이제 전통곡은 첫 소절을 그대로 따서 이제 제목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운이 아주 좋은 노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발탈 중에서 고사 소리가 나오는데요. 집 짓는 대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영숙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따 이놈들. 야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
2: 아이 그리고 또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 어? 아 이제 노래할 거 다 노래한 것 같으니까 아 이번에는 듣는 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고사 소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1: 아 고사 소리 그 그래. 좋지. 응. 자 그러면 이참에는 네가 한번 고사 돌려봐라.
2: 그래 네가 해라. 고솔고솔고솔고솔 섬겨드려라고 사로다.

0: 갈 길을 마련하고 아일품 이품이 나다니신다.
1: 아야 이놈아,
0: 아 왜 그래?
1: 아 고사를 지내다 말고 어디를 나다녀 이놈아.
0: 야, 아 지금 고사 한참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끼어들고 지랄이냐 이 부정타계실이. 아 힘들어, 나보다 걷다, 네가 해라.
2: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또. 이어봐.
1: 아이고 내가 그까지 거 못할 것 같으냐?
2: 해봐.
1: 아니야, 해보지 뭐.
2: 그러지.
1: 간다잉. 광해는 일품이요. 광

0: 예, 적금 조심 들여놓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아 정성이 지극하니 아니 될 리 있겠느냐. 아 이 집도 좋다마는 그 고래등 같은 그 집을 한 채 지어주마.
1: 그래 어머니야 그래 와라.
0: 자 짓는다. 아.

땅도 안동 땅 제비원은 솔씨바닥 정문산에 뿌렸더니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소부동이 되었네. 소부동이 자라나서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또 자라서 청장목 화장목 돌이 기둥이 되었구나.

0: 나무는 찾다듬고 자지은 나무는 굽다듬어. 아, 이 나무를 한번 베어놓고 이 나무를 실어내려오는데.
1: 아이고 야야, 이참에는 이제 그 나무를 내가 실어내려오는데 이제 내가 너 이제 대를 이어주마.
0: 아, 어떻게 내려오냐?
1: 알았다.
0: 알았다. 가자.

자, 잘 돌아가는 분아. 정든 내 집이 나를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그 나무를 다 실어다 놓고 부려놓고 술도 많이 하고 떡도 열어서 매서 그냥 아랫동네 옆군들 윗동네 무엄들에게 배꼬락지가 탁 터지도록 먹여놓고 집터를 한번 닦아보는디.

0: 범덕새는
1: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인데요. 소리와 사람이 만나 함께 어우러졌던 전통의 공간, 바로 판의 의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12일 저녁 8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엔 가수 송가인과 국악그룹 바라지가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요. 이어 청배연희단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먼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는 8월 12일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시작으로 13일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14일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15일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16일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인데요. 올해 선정된 소리꾼은 춘향가 이수연, 심청가의 박시본, 흥보가 최강균, 적벽가 고한돌, 수궁가 소장 등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명창들의 소리를, 새로운 판소리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매력, 판소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부터 대중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동시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특별한 매력이죠. 전통과 세계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월 14일엔 인도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스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요. 8월 15일엔 한국과 폴란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쇼팽 앤 아리랑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이어집니다. 산조의 밤에선 박대성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 산조의 진수를 선보이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선 우리 민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굿과 농악 무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강릉 단오굿에 이어 김소라의 여성 농악 안녕 평안굿, 또 고창 농악 보존회의 만두래 풍장굿이 펼쳐집니다. 축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풍성합니다. 두 번째 달과 장명서, 상자루, 악단 광칠, 컨트리 공방을 비롯해 다양한 팀들의 공연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팔봉예술공장 어린이 소리축제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부터 세계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신명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올여름 특별한 소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 용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지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합니다. 평생 진지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3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아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서로 취향이 비슷해서 가까워지는 사이도 있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대인 경우도 있죠.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 달랐던 취향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다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요.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내 취향과 달라도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요. 또 내가 좋아서 추천한 거에 누군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면 그게 다시 나에게도 그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음식, 음악, 책, 영화 등 우리가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매개가 되어준 누군가의 취향도 함께 녹아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취향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의 취향인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흥부가 밖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디?

똘갱스의 연주와 노래로 툭탁 들으면서 8월 5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취향엔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의 취향이 함께 녹아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닮아가게 되잖아요. 분명 서로 달랐던 취향도 오래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닮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도 물론 처음부터 취향의 방향성이 같은 분들이 같은 채널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각자 좋아하는 음악은 다 다른데 여기서 신청곡으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좋은 곡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취향의 교집합을 점점 더 넓혀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영화나 드라마를 고르는 취향 등등 이 취향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은 취향을 공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취향이 너무 달라서 힘든 부분은 어떤 영역인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닮은 취향, 다른 취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오늘 하루도 일 마무리 잘하고 집에서 만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백리향 꽃입니다. 향이 백리까지 퍼진다고 하여 백리향이라는데 주변 향이 진한 꽃들로 인해 그 향의 존재가 이름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천리향, 만리향이라는 꽃들의 이름이 천리만리 향이 퍼진다고 붙여졌을 텐데 소박한 백리향은 향이 강해 향료의 원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백리향만 있었으면 그 강한 향을 맡으며 이름값을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리향의 코끝을 갖다 두면 그 강한 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코끝을 꽃에 갖다 대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백리향의 꽃향기가 전국에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해주셨어요. 보내주신 사진은요. 아유 작은 꽃이 너무나 옹기종기 예쁜 꽃입니다. 이 백리향이 어떤 향을 가졌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유 사진에는 향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게 또 조금 아쉽습니다.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6시에 취향 저격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모두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연일 정말 너무나 덥죠 여러분. 예, 더위 건강이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셔야 됩니다. 7943님께서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만난 국악방송 라디오 덕분에 군밤 타령만 알았던 저. 만나 덕분에 좋은 국악 음악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만드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너무나 진짜 반가운 네, 그런 말씀이네요.

우리 7943님 군밤 타령만 아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국악방송 들으시면서 와 우리 음악 정말 좋은 음악 많구나 그거 알아가고 계시죠. 드들강님께서요. 좋아서 더 좋아지는 하루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만나 시간. 같이 하지 못하면 귀에 가시 돋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봄이자 선생의 요리 시간도 쏠쏠한 재미 더해줍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오늘 봄이자님이 네 지금 딱 대기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만나 좋아하는 것은 제 취향입니다. 너무 덥지만 수요일 저녁 좋아하는 만나와 함께 더운 저녁을 잊어보아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더욱, 너무나 더우니까요. 더욱 시원한 곡으로 좀 피디님 선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이하진의 노래로 새가 되어.

추억의 소리 축제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가운데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바로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무대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봉술제 적벽가 눈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와 조용한 명곡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저는 라디오에 신청곡 보내는 게 취향입니다. 주로 2010년 이전의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그때의 노래를 많이 신청하신다고. 네, 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노래를 신청하는 게 취향이고 가끔은 아주 옛날 노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래도 신청하는 것도 약간 취향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3033님 이렇게 다른 가요 프로그램도 애청하시고 만나도 애청하시고 구합방송도 애청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27님께서요. 제 친구들은 취미가 없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같이 하자니까 싫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떻게 친해지신 거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친구가 이 취향이 비슷해서 좀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경로로 친해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굳이 공유하는 취미가 없더라도 네, 이야기 나눌 때 마음 터놓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면 친구는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9653님께서요. 반세기 전 찾아온 화교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가 대만으로 가서 살다가 와서 21일을 제 옆에 있다가 중국으로 여행 간다며 어제 갔네요. 추석에 온다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친구분, 네,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보리콩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휴가 중인데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취미가 음식 만들기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앞에까지 휴가 중인데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까지 제가 읽었을 때 아유 어떡해요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미가 음식 만들기이시면 일단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렇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북이살룬 그리고 김재우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좋아라고.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아우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이 무더위에 다들 무사하신지 걱정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이 계절엔 기운나는 음식이라도 잘 먹어줘야 할 텐데, 아우 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없고요. 불 앞에서 요리할 의욕은 더더욱 없잖아요. 이열치열도 더위가 허지간할 때 얘기지. 사람 잡는 더위에 이열치열 하다가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전에 만들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자, 그랬어요. 오늘은 이름부터 시원한 냉채요리로 가보자고요. 이 냉채라는 카테고리 안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응용 메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단백질 보충과 포만감을 충족시켜줄 육류나 해산물에 각종 채소들을 취향껏 곁들일 수 있으니 한 끼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재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소스에 버무릴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자, 여러분 각자의 취향과 센스가 담긴 냉채 요리를 문자로 레시피를 적어서요. 50원, 100원의 이용료를 투자해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냉채 요리 같이 시원한 연주곡 준비했어요.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I wish.

최지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I wish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포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봄이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무더운 여름에 더욱 좋은 냉채 요리 레시피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을까요? 자, 윤혜성 님께서요. 훈제오리에 양배추와 들깻잎을 넣고 겨자 소스로 버무려서 먹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 오리고기와 겨자 소스 찰떡궁합이죠. 맛있을 것 같네요. 갓난이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너무 더워서 냉면이나 냉국수 잘 해먹어요. 냉채는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해먹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재료 준비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냉채가.

그렇죠. 아유, 이렇게 뭐 냉면이나 냉국수 요즘엔 시판으로도 참잘 나오고요. 저는 비빔국수를 그렇게 많이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요. 간단하고 또 차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뚝딱 요리할 수 있는 거 많이 찾게 되지요. 7237님께서는요. 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먹기 좋게 썰어서 볼에 담아 양념은 올리브오일 두르고 고추냉이 조금 넣고 발사믹 소스에 섞으면 끝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여름에 토마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3033님께서는요. 저는 사찰식 오신 채 없는 버섯 양장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당근, 노루궁뎅이버섯, 아무 버섯을 양배추, 무 썰어놓고 난뒤 버섯들 데쳐서 볶고 당근, 양배추, 무 썰어놓은 걸 차례대로 볶다가 양장피 잡채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데치고 난뒤 양장피 소스는 겨자가루, 알룰로스, 사이다, 참기름, 간장 섞은 거 소스 만들고 맨 먼저 양장피 잡채 삶은 걸 중간에 올리고 볶은 채소와 버섯들 일렬로 놓고 나서 소스 뿌리면 완성입니다. 아유,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아이고, 요리가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죠? 김인설님께서요, 냉채 요리하면 묵냉채 요리죠. 도토리 무게, 오이, 겨자, 고추냉이, 야채 넣고 버무리면 끝. 마지막에 얼음 동동 넣으면 돼요. 아유, 세상에. 김가루도 위에 조금 뿌려줘야죠. 그쵸? 아유,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묵사발. 4835님께서요. 크래미 냉채 1번. 크래미를 찍고 오이, 양배추를 채 썬다. 2. 마요네즈, 식초, 설탕, 머스타드, 레몬즙을 섞어 소스를 만든다. 3. 재료와 소스를 함께 버무린다. 4. 냉장고에서 10분간 차갑게 식힌다. 5. 예쁜 그릇에 담아 눈과 입으로 맛있게 즐긴다.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재료들이 참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고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냉장고에서 10분간 차갑게 식힌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자, 서금꽃님께서는요, 토마토 오이 냉채, 토마토의 감칠맛과 상큼한 오이 마늘 드레싱이 만나 깔끔하게 입맛을 정돈해주는 양식풍 냉채. 재료는 얇게 슬라이스한 토마토, 오이, 어린잎, 채소입니다. 다진 양파에 발사믹 식초 또는 다진 마늘, 올리브유 소스를 미리 부어두면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싱거워지니까 무침 직전에 끼얹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보미자님 것도 먹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자,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냉채 레시피 그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냉채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요.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놀고 가세 듣고 올게요.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놀고 가세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요. 무더운 여름에 떨어진 입맛도 잡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냉채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저 포미자는 뭘 준비했냐면요. 역시 냉채는 시큼새큼한 소스가 킥이잖아요. 사실 저는요. 태국 음식 중에 쏨땀이라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더운 나라에서 먹는 차가운 샐러드라 그런지 이렇게 더울 땐 꼭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요리에는 파파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 재료니까요. 무와 당근을 채 썰어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말린 새우, 볶은 땅콩 등 넣고요. 라임 반쪽, 설탕, 액젓을 넣고 간을 해주면요. 새콤달콤 짭짤 아주 맛이 쪄져요. 그리고 여기에 토핑은 뭐 해산물 같은 거 올리면 단백질 보충도 되겠죠. 자, 여러분의 레시피도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9653님께서는요. 수박을 3알 스푼으로 떠놓고 찹쌀 삼색 3알을 빚어가지고 얼음 동동 띄어서 더울 때 한 사발 먹으면 달궈진 몸은 소름 싹 돋죠 해주셨어요. 수박과 3알을 같이 먹는다. 찹쌀 3알?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레시피인데요. 어떤 맛일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2723님께서는요. 불 없이 만드는 오이 닭가슴살 냉채입니다. 오이, 양파, 당근, 파프리카 채 썰고 시중에서 파는 닭가슴살 결대로 찢어서 겨자, 식초, 간장, 마늘, 깨, 후추 등 양념 넣고 얼음 동동 띄우면 간편하고도 영양가 있고 시원한 오이 닭가슴살 냉채입니다. 국수 말아서 같이 먹어도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면은 진짜 초계국수처럼 또 맛있을 것 같아요. 보리콩님께서는요. 해파리 냉채 자주 해 먹어요. 오이, 당근, 양배추, 맛살 넣고 겨자, 고추냉이 넣고 버무려서 먹으면 시원해요 해주셨는데 아, 저도 해파리 냉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꼬득꼬득한 식감도 너무 좋잖아요. 1319님께서도 냉채하면 해파리 냉채죠. 오이와 맛살은 꼭 넣고요. 겨자 소스는 좀 세게 코가 뻥 뚫리게 해주셨네요. 코가 뻥 뚫리고 기분도 시원해지게 뻥 뚫리고 좋습니다. 보나명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냉채 요리는 삶은 닭가슴살을 손으로 찢어서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어 들기름과 매실즙, 식초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지요? 더운 날 입맛 돌게 하고 밥 맛있게 합니다. 젓가락으로 먹는데 자꾸 입에 들어갑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마침 지금 냉채 만들고 계시네요. 세상에 이렇게 간 보다가 배불러집니다. 바람바람님께서는요. 여름엔 무조건 수박 냉채입니다. 끝. 더위를 너무 많이 먹고 퇴근한지라 수박 좀 파먹고 저는 뻗어 있겠습니다. 시원한 우리 소리 좀 들려주세요. 미량 얼음골이나 서빙고 같은 영하 10도 이상의 우리 소리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요 음악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늘 너무 애쓰셨군요. 수박 맛있게 드시고 수분 보충하시고 푹 쉬세요. 자, 7237님께서는 아, 수박 화채로 후식 만들어야겠어요. 어제 수박 들고 오다가 깨트렸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저런, 그래도 잘 드셨죠? 네, 요건 이제 땅에 안 떨어뜨리셨어요.

0: 쓰면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2738님께서는요, 저는 더위를 잘 타지 않아서 냉채 요리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유, 올해 무더위에는 안해 먹을 수가 없네요. 냉채에는 오이 채 썰고, 신김치 씻어서 채 썰고, 양배추 채 썰어 넣고, 참치 액젓에 소금, 참깨,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요 해주셨어요. 별거 없어도 입맛 돌게 하지요, 그쵸?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강원도와 경북에 걸쳐있는 태백산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태백산 하늘 전망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전국이 밤낮 없이 펄펄 끓는 날씨에도 해발 650m 고원에 자리한 강원 태백시는 열대야 없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태백산은 내일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니 낮에는 여름이어도 밤사이엔 다른 계절을 오가는 셈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을 여러분께 이곳의 서늘한 밤 공기를 보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강남역 도로 위에서 베이컨이 노릇노릇 익을 정도로 낮더위가 뜨거웠던 만큼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대전과 광주 37도, 부산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짐승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 길을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모린의 맹꽁이야, 최재구의 일단 뛰어, 바람바람님께서 신청하신 시원한 곡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4835님께서요. 맹꽁이 음악 너무 제 취향이네요. 역시 취향 저격 맞나 해주셨어요. 네, 시원하고 재밌게 두 곡 듣고 왔죠. 0218님께서는요. 열무비빔밥에 참기름 듬뿍 넣고 시원한 도토리 묵사발이 최고 해주셨어요. 아유, 저 오늘 점심에 열무비빔밥 참기름 듬뿍 넣고 먹었습니다. 아유, 열무가 최고입니다. 정말 여름엔요. 자, 2096님께서는요. 아내가 만들어준 오이냉국 미역만 넣고 냉면 육수 부어서 얼음 5알 넣어 먹으면 용접일 하는 저는 완전 속까지 시원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이 여름에 얼마나 더우실까요? 네, 진짜 시원한 음식, 또 보양이 되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화이팅하세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닮은 취향, 다른 취향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퓨전 국악 소리애의 연주로 즐거운 생활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서도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덩덕쿵 에헤이야, 에이헤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닮은 취향, 다른 취향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월양거무님께서요. 저야말로 요즘 취향 저격인 콘텐츠들 즐겨보는 재미에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살맛나요. 저는 괴담 프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요즘 날씨 덕분인지 미스테리랑 괴담 프로 채널이 진짜 많아졌지 뭐예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국악방송까지 요즘 하루하루가 스릴 넘치고 즐거워요 해주셨네요. 아, 이 좋아하는 콘텐츠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좋네요. 윤혜성님께서요. 나는 다른 음식은 자신 없지만 숙취해소에 좋은 황태 콩나물국은 자신 있어요. 황태 머리뼈와 껍질로 국물 내고 황태살 넣어 끓인 후 간은 새우젓으로 해요. 숙취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남은 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 참 좋죠. 황태 콩나물국 정말 진국으로 우려내면은 국물이 뽀얗잖아요. 이 먹으면서도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말 나오죠. 홍찬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오늘도 너무 더워서 오전 일하고 철수했네요. 저녁 먹고 있어요. 냉은 아니고요. 텃밭에서 난 것들 때려넣고 된장찌개, 고추 간장볶음, 가지볶음, 두부 야채 볶아서 덮밥 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시고도 요리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도 건강식이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체력 보충하셔야 돼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악단 광칠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모십니다.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인류 최초로 마라톤 마의 2시간 벽을 허문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회 선수가 한국을 찾아 국내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전마협, 즉 전국마라톤협회는 오는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충남 금산군 일원에서 케냐 사바스티안 사회 초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는 14km 단일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참가 인원은 하루 15,000명씩 총 3만 명 규모로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는 지난 4월 열린 201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선수가 됐는데요. 사회가 세계 신기록 달성 이후 공식 정규 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방안이 처음입니다. 장영기 전마협 회장은 세계 마라톤 역사에 대기록을 남긴 사회를 초청해 국내 동호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게 돼 기쁘다며 금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의 구체적인 요강은 참가자 모집 일정에 앞서 전마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퓨전 국악 이어랑의 연주로 경수야 달려라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깼네요. 대단하네요. 인간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얼른 귀가하셔요. 해주시면서 앞서 이 취향에 대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짝꿍과 다른 취향도 있고 같은 취향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꽃과 나무, 식물, 동물 등 자연을 경이롭게 보고 느끼는 것은 같은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그렇죠. 각자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이 조금씩 있겠지만요. 이렇게 짝꿍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그런 취향을 갖게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여러분, 6시 맛있는 라디오에 모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해주셨네요. 앞서 악단 광채를 모십니다. 네, 보내드렸을 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내일도 6시에 만나는 여러분을 모실게요. 모십니다. 네, 내일도 와주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2089님께 보내드릴 텐데요. 토마토 오이냉채 레시피 보내주신 2089님께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드립니다. 그리고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6648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723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드오의 연주로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0: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복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였던 것 같은데요. 또 시에는 새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제비가 날아오고 기러기가 하늘을 가르고 종달새가 아침을 깨우고 꾀꼬리가 숲을 노래하죠. 노래와 시들 속 새는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희망과 그리움, 기다림을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작은 전령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안녕하신가 묻고 물으며 삶이란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새의 편지를 전하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노유섭이 쓴 시에 김자경이 곡을 붙인 비둘기 편지,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편지도 쉽게 닿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 따라 찾아오는 새들을 보며 계절을 읽고 멀리 있는 사람을 떠올렸는데요. 시에 등장하는 새들도 항상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 같죠. 반가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움을 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서울 바로크 싱어즈가 부르는 이향아 씨 장경숙 작곡 편지를 씁니다. 보내드리고요. 소프라노 이규도가 부르는 김소월 씨 조두남 작곡 제비 두 곡 보내드립니다.

서울 바로크 싱어즈가 부른 편지를 씁니다. 소프라노 이규도가 부른 제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한상환 시인의 시 푸른 물총새 대어에서 뽑았습니다. 남향한 섬진강 상류 만나니 맑고 푸르게 씻어 봄 단장한 물길 따라 우리도 함께 흐른다.

테너 김재민이 부른 한상환 씨 이재석 작곡 푸른 물총새 대여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10번님께서 재연절 방송을 들으시고 법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석양에 물든 하늘, 노을빛 머금은 분꽃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삶 속의 작은 약속들 중요하죠. 부득이 지키기 어려울 때는 설명을 하는 책임감도. 네, 맞습니다. 약속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동반되죠. 저도 좋은 음악들 열심히 들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하나운 씨 금수연 작곡 파랑새, 소프라노 김봉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혜영 씨 조두남 작곡 선구자, 바리톤 우주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봉임이 부른 파랑새, 바리톤 우주호가 부른 선구자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하늘로 비행하는 새는 흔적만 남기고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절을 남기고 추억을 남기고 기다림을 남겨 결국 노래를 두고 떠나는데요. 그래서 가곡에 나온 새들은 늘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날아다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도 반가운 새가 되어 작은 기쁨으로 남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장가곡 우조 중고 청조야입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6월 5일은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세종 29년 음력 6월 5일에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여민락이라는 제목의 악곡이 바로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 음력 6월 5일인데요. 작년에 이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5일에 국악의 날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또 국악의 날을 전후해서는 국악주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국악원과 공연장 또 문화예술기관이 공연과 전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학술 행사를 마련하여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마련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작년 2025년에 이러한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이 처음 생겼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1994년이 바로 국악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국악 명인들과 또 그 이후에 시대를 이끌어나갈 젊은 국악인들이 1년 동안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국악이 바로 이 국악의 해를 기점으로 크게 발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국악을 보다 친숙하고 또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도 점차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날과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립국악원이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공연 산조를 선보였는데요. 크게 9일에 산조 명인전을, 11일에는 오늘의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의 일부들을 잘 엮어서 FM과학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과거의 산조와 또 변화하고 있는 산조 창작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방송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먼저 6월 9일 풍류사랑방에 오른 산조 명인전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계보를 이어온 다섯 명인이 산조를 꾸몄던 시간이었는데요. 신캐동류 검은고산조, 지영이류 해금산조, 원장연류 대금산조, 박종선류 아쟁산조, 그리고 이제 만나보실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성금연이 만든 산조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락을 이 산조 안에 다 녹여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금연 명인이 갖고 있는 예술성이 농후하고 농밀하게 담긴 가야금 산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엄모리로 이어지는 긴 호흡의 구성을 지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성금연 명인의 딸인 지성자 명인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서 모친의 산조를 연주했습니다. 지성자 명인 하면은 이 성금연 명인이 남긴 여러 시간과 또 그 음악적 유산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성금연 가락 풍류 한바탕이라는 제목의 음반도 남겼고요. 또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악보집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자 명인이 연주하는 성금연유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고수로는 전국 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정훈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18분입니다.

산조를 장구장단에 맞춰서 연주하느냐 아니면 북가락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산조라도 그 느낌이 정말 달라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정훈의 북반주와 함께하여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립국악원이 국악주간을 마련하여 기획한 공연 산조 명인전의 한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가야금 연주에는 지성자 명인이 함께했습니다. 어제는 이 공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신캐동류 거문고산조, 지영이류 해금산조, 원장윤류 대금산조 이렇게 전통산조를 중심으로 FM과학단 내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공연인 오늘의 산조의 비중을 두고 함께할까 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에서 기획공연으로 전통산조를 만나봤던 산조 명인전이 있었고 또 이러한 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조를 만든 오늘의 산조가 함께 올랐는데요. 이 공연은 6월 1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올랐습니다. 이번 오늘의 산조에서도 총 5개의 무대가 선보여졌습니다. 가야금과 하프로 구성된 듀오 1, 2, 4, 7이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새롭게 엮어서 선보였고요. 또 가야금 검고 아쟁 트리오로 구성된 트리거, 가야금 연주자 박경수의 독주, 그리고 검고 연주자 허윤정의 독주, 아쟁 연주자 배우영이 직접 구성한 검고 산조가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들어보셨으니 이 산조가 오늘의 산조로 어떤 옷을, 어떤 변화의 옷을 입었는지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보실 작품 이름이 스케터드 모먼츠, 흩어진 기억들입니다. 이 연주를 맡은 듀오 1, 2, 4, 7은 가야금의 12연과 하프의 47연이 만나 그 이름을 따서 1, 2, 4, 7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야금과 하프가 함께하기 때문에 동서양 두 현악기의 언어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앙상블인데요.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인 1, 2, 4, 7을 2021년에 처음 발표하면서 이들이 가는 곳에는 영화와 또 이들의 직접적인 연주가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과 4월에 음악 영화 1, 2, 4, 7을 통하여 시내 콘서트 전국 투어를 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인천, 수원, 광주 등등에서 이들만의 시내 콘서트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들어보실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방금 전에 지성자의 연주로 만나본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하프가 때로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돌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익숙한 산조의 구조 위에 낯선 감각을 포개고 여기에 장구가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소리가 지닌 시간성과 그 호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산조라는 음악을 통하여 과거의 음악 그리고 이제 펼쳐질 미래의 음악을 상상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가야금과 하프로 구성된 듀오 그룹 1, 2, 4, 7이 연주하는 스케터드 모먼츠, 흩어진 기억들 만나보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박치혁이 함께하고요. 가야금의 주보라, 하프의 이기화가 공동으로 작곡한 작품이고요. 이번 무대에서 장구 연주에는 박치혁이 함께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국악원 풍요사랑방에서 오른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오늘의 산조 그 공연 중 일부였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와 하피스트 이기화가 공동으로 구성한 앙상블 1247의 연주로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를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한 흩어진 기억들 들어봤고요. 장구 연주에는 박지혁이 함께했습니다. 원래는 9일에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가 올랐고 11일에 흩어진 기억들이 올랐는데 또 FM구악당을 통하여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원본의 산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젊은 음악가들이 새롭게 구성한 흩어진 기억들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산조도 만나볼 수 있도록 FM구악당이 한번 잘 엮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날의 다른 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를 위한 산조 잔상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구성과 연주는 트리거라는 이름의 앙상블이 맡았습니다. 트리거, 방아쇠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을 향해서 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전통음악을 품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음악을 들어본다면 이들이 과거의 전통과 또 미래를 향해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송희, 검구 연주자 최현정, 아직 연주자 박필구로 구성된 현악 트리오인데요.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국악방송이 주관한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세상에 나왔고요. 또 같은 연도에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악인 인큐베이팅 점프업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남산국악당이 주관한 젊은 국악 단장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면서 점점 다양하고 또 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 연주자가 제시하는 산조의 단편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연주자가 그 위에 살과 뼈를 얹고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새롭게 반복하면서 때로는 음악이 지연되고 어긋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바탕 위에 새로운 산조의 흔적과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잔상이라고 이들이 붙인 이름이 더욱더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가야금 이송희, 검구 최현정, 아쟁 박필구로 구성된 트리거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연주하는 현악기를 위한 산조 잔상입니다.

가야금의 이송이, 검고 최연정, 아쟁 박필구로 구성된 음악 앙상블 트리거가 선보인 현악기를 위한 산조 잔상 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국악주간 기획공연 오늘의 산조 공연 중 일부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FM과학당을 통하여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명인전의 일부와 또 방금 전 감상하신 오늘의 산조 공연의 일부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방울은 모두 몇 개지? 우산을 나눠 쓰던 네가 묻는다. 모른다는 말은 너무나 큰 먹구름일 테니까. 단 하나야. 셀 수 없는 건 모두 단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서윤우 시인의 시 하나를 세워보는 수만 가지 방법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지만 빗방울은 정말 무수하죠. 한 사람을 보는 일 또한 그렇게 수많은 빗방울을 헤아리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8월 5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고니아의 더 레인 송 전해드리면서 8월 5일 수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서윤우 시인의 시 하나를 세워보는 수만 가지 방법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몇 개인지 헤아려 보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다양한 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모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잘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현민님, 푹푹 찌는 날씨에 음악에서라도 빗소리가 나니 반가운 기분이에요. 제발 비 좀 내려라 라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칭칭이님도 시원한 카페 안에서 빗소리 듣는 느낌이네요. 더웠던 하루지만 그론도로 시원하게 마무리해요 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정말 비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죠.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짧게나마 비 소식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비 내리면 더 습해지기만 하겠지만 아무튼 시간에 좀 이 더위, 이 푹푹 찌는 느낌들 좀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033님, 인찬영님 출첵합니다. 저는 머리 길이로 치면 쇼커트형 투블럭 머리인데요. 어머니랑 저랑 생긴 것도 똑같고 머리 모양도 똑같고 머리 길이도 엄청 비슷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머리가 엄청 짧으신가 봐요. 그죠?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근데 두 분 다 그럼 이 여름에 엄청 시원하시겠어요. 저 지금 저는 앞머리가 조금 살짝 있는데 이 앞머리가 이제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더우면 엄청 거슬리고 엄청 가라앉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꽤째째해 보여요. 정말 참 머리 좀 시원하게 잘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세출의 닐리리 듣고 돌아올게요.

네, 불세출엔 일일이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네, 긴 곡이라 잠깐 짧게 편집한 버전이었어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콩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숙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 2026 창작 ING 전통 순환 2대 초대권입니다. 하근찬의 소설 순환이대를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 음악극으로 원작에 담긴 전쟁의 상흔과 가족의 서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무대입니다. 창작과 연기엔 극단 호혈이 함께했는데요. 연극인과 소리꾼을 중심으로 창단된 청년예술단체입니다. 판소리, 타악, 민요 같은 전통예술에 기반한 음악극을 창작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론도에선 8월 30일 오후 6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911님, 약간 매콤한 소세지 양파빵 먹고 찬 우유를 3컵 들이마셨어요. 우유가 이렇게 시원하다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시원한 건 시원한 건데 배탈 안 나실까요? 우유 그냥 먹어도 배탈 날 수도 있는데 찬 우유 3컵. 네, 아무튼간에 네, 여러모로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박가사탕님, 더워도 너무 덥지만 또 해야 할 건 매일 루틴처럼 해야 하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다가도 이 또한 과정이지 하면서 버팁니다. 신청곡 보내봅니다. 라면서 패닉의 정류장이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해야 할 건 정말 꼭 그래도 하고 지나가야죠. 네, 저희 그론도도 듣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죠. 박가사탕님이 신청하신 패닉의 정

좋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려.

박하사탕님의 신청곡 패닉의 정류장이었습니다. 5784님, 새벽마다 공복혈당제로 엄마 집 갔다가 산책하는데 좋더라고요. 새벽은 그래도 좀 다닐만 합니다. 무더위에 다들 잘 피해 다니시길요. 라면서 사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그럼 새벽 산책길 풍경인가 봐요. 아유 참 그래도 보기에 사진이 좀 시원해 보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진 저희 또 그런 홈페이지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려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7416님, 인천시인님 오늘은 딸과 함께 그런도 들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시장 가서 파김치, 배추, 겉절이, 고추장아찌 사왔어요.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 들기에 딸도 데려갔어요. 세상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군요.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이거 이게 아유 이게 더워도 정말 아무리 더워도 먹을 건 먹어야죠. 그리고 약간 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물론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땀도 조금 흘리고 좀 숨 좀 돌아오고 나면 다시 또 그냥 허기지고 배고프고

아프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 먹는 힘으로 이밥 힘으로 밥심으로 또 버티고 또 사는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이, 파김치랑 배추 겉절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고추장 아시까지 신청하신 음악은 잘 챙겨놨다가 이따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상황 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0: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빌미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빌미로 삼았다거나 말 한마디가 싸움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쓰는 말이죠. 사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핑계라고 풀이하는데요. 빌미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빌미라는 말은 이쪽이 원래의 뜻이었고요. 구실이나 계기라는 뜻은 이후에 따라 붙은 것입니다. 말의 유래 자체는 정확히 전해지진 않지만 예전부터 우리말 안에서 불행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빌미라는 말은 계기라는 말과는 조금 구분됩니다. 어떤 만남을 계기로 삶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을 빌미로 삶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계기는 좋은 변화에도 나쁜 변화에도 두루 쓰이는데요. 하지만 빌미는 대체로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이주은의 소리로 흥보가중 놀보심술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중신이 있고 칠세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 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났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이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많은 데다가 그 착한 흥보 동생을 쫓아낼 양으로 날마다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 거우고 삼살방의 사건 고귀방에다 집을 짓고 불분난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쫓고 소란이 보면 딴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큰에게 겁탈 수절과 보는 보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동문한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망검 변자 끊고 새가

애기 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전에다 말 달리기 미단전에다 물총 놓고 풍류 허는 데 나발 불고 소리 허는 데 잔소리 하고

이준의 소리로 흥보가중 놀보심술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빌미라는 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재앙이나 탈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체로 좋지 않은 일의 시작점에 붙는다고도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요즘엔 구실과 계기라는 말과 자주 혼용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드렸어요. 민원기 시인의 시 슬픔이라는 빌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당신 없는 오후에 사전을 뒤적이는 것은 빌미라는 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한 슬픔이 또 한바탕 오려던 찰나 이 슬픔의 빌미가 된 것은 무엇인지 발꿈치를 들고 숨어버린 세상의 어느 조용한 시간에게 잠시 따져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시인은 사전을 펼쳐보는데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낱말의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오후에 갑자기 밀려오려고 하는 슬픔, 그 슬픔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알고 싶었던 것이겠죠. 우리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꾸 원인을 찾곤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불행에 어떤 빌미를 준건 아닐까? 자꾸 까닭을 나의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미라는 말에는 그렇게 뭔가 스스로 내가 화를 자초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아무 잘못이 없어도 찾아오는 불행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어긋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슬픔에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불행이 누군가의 잘못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빌미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기 탓의 언어로 삼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빌미는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쉽게 자책하고 또내 슬픔의 원인 나에게서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미 찾아온 슬픔은 그 까닭을 헤아리는 것보다 그 슬픔이 사그라들도록 잘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할 거예요. 내 슬픔의 빌미가 꼭 나인 것은 아니지만요. 내 기쁨의 까닭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이야기 1악장 슬픔을 보다 장은선회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천년의 이야기 1악장 슬픔을 보다 장은선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박하사탕님, 이 슬픔을 보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이미 닥친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미를 찾고 또 부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희 이제 이 코너에서 전해드린 음악도 그런 이야기, 낱말의 풍경 코너 이야기도 그런 거였죠.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진짜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자책을 진짜 우리가 자주 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했어, 아,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하지만 글쎄요, 꼭 그게 꼭 필요한 일일까? 물론 뭐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또 그래요, 세상 모든 일이 내가 뭐 진짜 잘못을 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꼭 내가 잘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잘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다 나한테서 막 그 원인을 나한테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는 좀 글쎄요,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젤리곰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깊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슬픔의 빌미가 된 것은 무엇인지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033님도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렵다고 생각이 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한테서 나 혼자 아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세요. 야, 내가 잘못한 거 같지? 그러면 친구가 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요. 물론 친구가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건 반성할 일 맞는 것 같고요. 간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밤새 잠이 안 들어서 날밤 샜는데 아직도 잠 못 자고 있어요. 오늘은 푹 좀 자고 싶은데 아직은 잠이 안 들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몽사몽 상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날이 더우니까 더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어제 원고가 너무 안 써져서 동트고,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한 5시, 6시 막 이때쯤 겨우 잠들어가지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약간 졸리고 피곤한 상태인데, 네, 간난이님도 편안한 밤, 푹 주무시는 밤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 밤에는 얼른 꿀잠 자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시인님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그론도 들으면서 휴가 온 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론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면서 또 아주 멋진 그림도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 그림도 3677님이 그린 그림이실까요? 가면 갈수록 그림이 더 느낌이 있어지네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론도와 함께 시원한 밤 보내신다니까 너무 저 또한 반가운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아까 7416님이 신청하신 음악입니다. 신박서클의 레인 그레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심박서클의 레인 그레이 듣고 왔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브루니님, 새싹 사연인데요. 저는 제가 뭔가 실수했다는 자책감이 들 때면 내 실수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거야. 내 실수로 나라가 망하거나 누군가 죽지는 않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다뭐 그냥 다 지나가는 일들인 거죠. 다 어지간하면 뭐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다 별일 아닌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적인 규모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부르니 아무튼 새싹 사연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5784님, 내일은 저의 쉼이 되어줄 공연 티켓팅 있는 날인데요. 내일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잘 하라고, 또 일렬 예매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신청곡도 주셨는데, 아유, 시간상 이게 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상황 봐서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네, 티켓팅. 아유, 참 이거 쉽지 않죠. 정말 많은 공력과 대비가 필요한 그게 티켓팅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9258님, 저 오늘 NK365 다이어트 유산균 받았어요. 요즘 1일 3옥수수 하고 있는데요. 먹을 거다 먹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소화 잘 되는 거겠죠? 다이어트 유산균을 빌미로 해서 마음껏 먹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거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유산균 먹었다고 마음껏 먹으면 또 소화가 너무 잘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간에 여름 음식 잘 드신다니까 좋네요. 네, 그러면 또 바쁘게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요 가운데 노랫가락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통속 민요로 통속 민요란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서 유행시킨 민요를 뜻합니다. 경기 지역 무당이 구슬하면서 부른 노래 무가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요. 특이한 점은 시조를 가사로 한다는 건데 소리꾼에 따라 다양한 시조시를 얹어 부릅니다. 무가, 시조, 민요 세 가지가 합쳐진 음악인 거죠. 각 절의 가사는 시조 형식처럼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으로 나뉘고 한 장이 한 장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랫말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1976년 이창배가 정리한 가사집 한국 가창대계에만 백수가량이 전해집니다. 또 같은 노랫말이라 해도 소리꾼에 따라 선율이나 박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고 해요. 이 시간에 들어보실 노랫가락은 새로운 반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산첩첩 천봉이로 돼 높고 낮음을 알건만은 창에 망망 만리로 돼 깊고 얕음을 알건만은 사람의 조석변이야 알길 없네. 산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럼 노랫가락을 이채연의 노래 임정환의 가야금 한지수의 생황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노랫가락을 이채연의 노래와 임정환의 가야금, 한지수의 생황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채연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전수자로 국립민속박물관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음악그룹 구이임의 멤버기도 합니다. 이 구이임에서 2를 맡고 있는 거죠. 네, 8199님 새싹 사연입니다. 새싹 소리 듣고 싶어서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늘 운동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루를 정리하며 듣는데 이 며칠 운동이 무리였는지 물리치료받고 오늘은 편히 누워 듣다 보니 문자도 보내보네요. 오늘도 그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 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네, 새싹 8199 새싹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물리치료받고 계신다니까 또 걱정인데요. 네, 잘 쉬시다 보면 또 금방 쾌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 잘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채연이 함께 그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구이임의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구이임의 검푸른 바닥을 딛고 전해드릴게요.

네, 구임의 검푸른 바닥을 딛고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싱싱의 사시랭이 소리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싱싱이의 사실행위 소리였습니다. 5971님, 이 노래 코르티스 같아요. 완전 힙하다는 말씀인 거죠. 뭔가 진짜 아 그렇습니다. 싱싱의 음악 너무나 힙하죠. 젤리곰님도 아 구이메 음악 아까 전에 전해드렸던 이건 지금 그 이제 이 이채연님의 노랫가락 그리고 검푸른 바닥을 딛고 이야기인 거죠. 구이메 음악 그런 데서 종종 들어봤는데 이채연님의 소리도 좋네요. 생황 반주도 좋아요. 종종 선곡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이님, 인차님 저 이젠 실실 졸려서 먼저 잘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즐겁게 잘 들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내일 뵐게요. 사랑합니다.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편한 밤 되시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8199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1로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오늘 이 음밤, 좋은 밤 라이브에는요. 자전거 탄 풍경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국악방송 주파수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끝곡, 앙상블 신화위의 동해 랩소디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운전하다 보면 유난히 큰 화물차나 버스를 따라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신호가 바뀌는 건지 차가 막히는 건지 갑자기 멈춰야 하는 건지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더 긴장하게 되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너무 커 보여서 그 너머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앞차가 아무리 커도 길은 다 이어지고 조금만 지나면 시야가 다시 트이듯 우리 삶의 막막한 순간들도 조만간 언젠간 트이지 않던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악묘의 햇빛 bless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예. 화물차나 버스뿐인가요? 예. 그 좀 차체가 큰 SUV만 앞에 있어도 시야가 막혀서 답답하죠. 예. 내 차가 좀 바닥에 딱 붙어있는 낮은 차일수록 더 그렇고 예. 근데 뭐 앞으로 가구만 있다면 별일이 없는 거고 또 유난히 막힌다면 뭐 어딘가 문제가 또 생긴 거고 길은 이어지고 시야는 곧 트일 테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선화님 오늘도 오프닝 들으며 마음속 가득 잔잔한 위로 받네요.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8199님 이분은 새싹 문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오프닝 짠하네요. 19년 일한 곳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곳을 찾고 있는 지금 19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산을 오르는 중입니다. 취업이라는 산은 생각보다 높고 정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저만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말 너무 감사해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방송은 종종 들으신 모양인데 문자 오늘 처음 보내신다고요. 아 그래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이렇게 사연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기도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또 굉장한 큰 힘이 실린다고 하고요. 곧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6700님, 서울 상암 한복판에 후라이팬을 놓고 계란을 깨뜨렸더니 바로 익는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만큼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더운가 봐요. 오토바이 배달 기사님 열탈진 사고 소식도 들리던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보지 못했고 이런 영상이 뭐 뉴스에 나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가족끼리 막 오늘 너무 덥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더워 이러다가 진짜 자동차 보닛에 계란 깨트리면 익지 않을까? 어느 유튜버인가가 또 이런 거 벌써 찍어놨지 않았을까? 막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벌써 하셨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보통 우리가 아우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라고 여름에들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어제 야구장에서 20대 남성 두 명인가가 그냥 약간 쓰러진 게 아니고 거의 심정지가 와가지고 제세동기까지 이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회복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살아나셨는데 이게, 야.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모든 야구 경기는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럴 때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극도로 줄이고 뭔가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거에 욕심낼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배탈 안 나게 조심하고. 아,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예, 제목이 참 너무 예쁜 예, 그런 문장인데 아 요즘 같아선 꽃길이고 뭐고 아무데도 걷기 싫어요. 아 7954님 저희 집 일대에 열대야로 뭐가 터졌대요. 그래서 정전 찜질방으로 피신했는데 불편하게 자느라 감기 걸려 몽롱한 상태예요. 지금은 전기 복구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세탁기가 수학 영어 문제집을 씹어먹었어요. 이 정도면 세탁기라도 서울대 가겠어요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단 정전, 예, 정전 소식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아 얼마나 더울까. 그리고 정전되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하니 세상에. 아, 그것도 문제인데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방에 문제집을 넣어놓고 그냥 세탁기 돌리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 가방 자체가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예, 확실히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실수 할 수도 있겠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저기 옷에 돈 넣고 세탁하면 돈 세탁이라고 그러는데 책 세탁을 하셨어요. 앞으로 가방 빨 때도 안에 책이 들었는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발 빨 때도 혹시 내 발이 들어있진 않은지 모자 빨 때도 내 머리가 혹시 들어있진 않은지 확인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날 더우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없어가지고. 아, 느낌님께서 아빠와 자전거 수필집이 왠지 스튜디오를 더 이쁘게 해주네요. 예, 여기 책이 두 권 있어요. 수필 하나, 시집 하나. 유영재님께서 저 이음밤으로 보내주셨어요. 유재영 작가님께서. 근데 어머나 세상에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운허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내주셨는데 작가 본인이신 거예요. 평소에도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 와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은 아니시다. 첫 등장 때부터 야 범상치 않으신 분이다. 글 쓰시는 게 거의 시인이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시인이셨어요.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유재영님께서 저희 이음밤 식구들에게 좀 책 좀 읽으라는 뜻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무더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너무 고운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딱 보실 수 있게 예, 세워놨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책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 같이 구매해서 예, 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문혜영님 자탄풍 오신다 해서 10시까지 마감 맞추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뛰지 말래니까 안 돼요. 위험해요. 예. 10시 15분쯤 들어오 15분이네 벌써. 예. 괜히 뛰었네. 15분 천천히 와도 되는데 그래요. 오늘 자탄풍 세 분 모십니다. 라이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뭐 일곱 곡 다 하실 태세인데요. 그러다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가 약간 오오 약간 자제시켜드리고 있고 아무튼 평소보다는 많은 라이브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밤 예, 시원하게 식혀줄 포크 라이브의 낭만 만끽하십시오.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자탄풍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세요.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추천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박학기 씨의 신곡이죠. 바다 가자 예, 듣고 우리 자탄풍 형님들 모시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이 무더운 여름밤에 통기타 라이브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쭌디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포크 그룹 자전거 탄 풍경,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기운이 없으세요, 형들?
1: 우리 날씨가 잘 때려서 그런 거야.
0: 자,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 저 자전거 탄 풍경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크게 달라.
2: 10시 때라서.
0: 10시 때. 아니, 뮤지션들의 밤 10시.
2: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0: 아, 네. 아니, 그런 거.

0: 하지 마세요.
1: 상관하지 마.
0: 핑계 대지 마시고. 아유, 우리 형들 그냥 한 해가 달라지시네 아주. 2년 전
1: 그러니까.
0: 2년 반쯤 됐어요. 그때 이제 이은밤 초창기 때 거의 축하 사절단처럼 와가지고 저희 방송이 잘 자리 잡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가 누구세요? 자전거 탄 풍경의 자.
2: 네. 자전. 네.
0: 자전이십니까?
2: 네, 자전.
0: 그럼 이건 한 사람 피읍이고 하나 웅인 거 뭐 이렇게.
2: 자전 겉탄 풍경.
1: 두 자씩.
0: 자전 아 자탄풍이 다 풀네임이 아니지 자전 겉탄 풍경이에요. 자전님 부탁드립니다.
2: 네, 자전 강희봉입니다.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김영섭입니다.
3: 호 같아.
0: 예?
3: 네.
0: 네?
3: 호 같아 자전 좀.
0: 겉탄.
3: 겉탄 풍경 봉주입니다.
0: 예 예. 자 우리. 이은밤 가족들께서 1470님께서 자탄풍 세 분 격하게 반가운 마음 전합니다 해주셨고요. 안잘레나 졸려님 자탄풍 환영합니다. 설거지 잽싸게 끝내고 얼음 하고 왔어요. 3355님 아, 송디 나 2시에 네. 목소리 듣고 밤 10시 이은밤에서 자탄풍 완전체로 만나니 2배 3배 반가워요.
3: 아, 예. 반갑습니다.
0: 라이브 기대할게요.
3: 제가 자주 끌고 오겠습니다.
0: 아 예. 아, 뭐 말 나온 김에 인사를 좀 드리자면 낮에 그럼 2시?
3: 2시, 4시
0: 예. 2시부터 4시까지 네,
3: 진행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우리 자전거 탄 풍경은 완전체로 종종 출연해 주시나요?
3: 뭐 이제 한번 또 나올 때 됐죠.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 세준 씨도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0: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 10월부터 했죠 제가.
0: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저 한 3번인가 나가거든요.
3: 아, 아니 세준 씨가 한 달에 번씩 음원이 나오잖아요.
1: 아 진짜?
3: 그거를 들으려면 나와야 돼. 아. 와서 소개를 해주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0: 저보다 더 많이 나갔다 안 나갔다 두 분?
1: 우리 한 번 나왔죠.
3: 대부분은 아니, 그렇게 돌거든요.
1: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 세준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음원 내면은 한 번이 뭐야. 더 계속 나가야지. 아,
0: 네?
1: 열심히 하는데 지금.
3: 아주 열심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식 전해줄 때 보면은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틀어달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선곡을 하려고 막 네. 올려주시니까 예, 선곡을 예. 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1: 전할 소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0: 아니 세 분이야말로
1: 없어 우리는.
3: 전화. 아니 전할 소식이 없어.
0: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무슨 뭐 세션이 필요해요. 뭐가 뭐 거창한 뭐 편곡 하시는 분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곡 쓰시고 그냥 연주하면서 노래하시면 되잖아요.
2: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명이다 보니까 예. 대부분 2대 1이 돼요.
0: 2대 1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
2: 저희는 3대 0이 돼야 하거든요.
0: 세 명이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가 되어야 그렇죠. 뭔가 움직이는데
3: 민주주의예요.
0: 2대 1만 돼도 안 가요? 그럼 네, 안 해요?
1: 한 사람이 좀 별론데 그러면 시작을 못 해요.
3: 그 소수를 존중하는
0: 소수 의견을
1: 다수 말고 소수.
0: 아니 그러면은 뭐 하기 힘들지?
1: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기가 힘들어.
2: 아니 그래서
0: 아, 그래서 안 하는구나. 예.
2: 대체 불가는 거죠.
0: 대체 불가?
2: 네.
0: 그게 무슨 말씀?
2: 아, 멤버 세 명 중에 한 명도 대체 불가하죠.
0: 아, 예, 예. 그럼요. 아, 그거야 뭐 부인할 당연히 뭐 만고 불변의 진리인데. 아, 그렇구나. 아, 보통 근데 이렇게 뭔가 그래도 돌아가려면 둘이 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 좀 따라가 주는 편이어야 될 텐데 끝까지
1: 아,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네. 안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럴 의지가 있어요. 아, 이게 대세를 따라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2: 예전에 네. 그 송승헌 대표 아시죠?
0: 예, 예.
2: 예,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한 형님이신데.
0: 그 송승헌 씨 아닙니다. 배우 송승헌. 예, 예. 네. 송승헌 그 뭐 별이 빛나는 밤에도 하시고.
2: 그렇죠. 그 예, 예. 올림픽 개막식 연출도 하시고.
0: 예, 예. 그 난타.
1: 갑자기.
0: 예, 예. 갑자기. 예.
2: 아, 그분이 철칙이 그거였대요. 그 친구분이나 동업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찜찜해하거나 하지 말자.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0: 예.
2: 대신에 그 결과물은. 난타랑이 나왔잖아요.
0: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와중에
2: 이렇게 자위하는 거죠.
0: 예, 아니 그래도 오늘 여기 이은밤에 나오는 건 세 분이 다 그래도 찬성하셨나봐요.
1: 네.
0: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1: 아니 그렇게 어려운 팀 아니야.
0: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1: 아니 그건 절대 오해시고요. 모든 게 다 만장일치로 잘 돌아가는데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뭔가 자전거 탄 풍경만의 새로운 소식이 그게 조금 자체적으로 힘들더라고. 뭐 그런 얘기지. 뭐 저희가 뭐 어떤 섭외를 받는다? 거의.

0: 활동은 거의 뭐 찾아주시면
1: 아 갑니다.
0: 그건 맞고요.
1: 소식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0: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자탄풍 이렇게 웰컴 삼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노래를 많이 들려주실 라이브를 많이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첫 곡은 음원으로 좀 들을게요.
1: 네네네.
0: 첫 곡부터 라이브로 막 들이대시는데 아니 일단 저희도
1: 한다고도 안 했어요.
0: 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 아니 그럴 태세라고 그래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예.
0: 뭘로 들을까요? MR 아니 AR.
1: AR로. 예.
2: 아 MR만 따로 들어요? 재밌겠다고.
0: 그것도 괜찮아. 기타 세대 소리만 들려. AR로?
1: AR로 우리들의 여름이란 노래.
0: 우리들의 여름.
2: 네. 네. 아, 우리들의 여름 분들... 노래 있어요 그거예요.
0: 우리들의 여름은 아름다운 아니죠? 자, 자탄풍이 첫 번째로 골라주신 예, 음원입니다. 우리들의 여름.

0: 별이 쏟아지는 자꾸 다른 멜로디가 절 꼬셔요.
1: 아, 그치.
0: 별이 쏟아지는. 근데 지금 그, 아, 그냥 어? 마음을 다 잡고.
2: 아니요, 네, 우리 네. 그거 키보이스 노래 그 노래 생각하면서 예, 네. 만들기도.
0: 아, 누가 슬프네. 봐도 약간 오마주한 느낌.
2: 네. 예. 너무 좋은 노래고. 예. 예. 너무 좋은 가사고.
1: 아니, 벌써 이 노래도.
0: 네. 언제 나온 거야?
1: 2013년?
0: 13년 된 거네요?
1: 네네네.
0: 근데 요즘 젊은이들 스타일 곡인데요, 이거 제가 듣기.
1: 아, 우리 저기 앨범을 다 들으시면은 예. 그 되게 많아요.
0: 뭐가요? 그 곡이요?
2: 음원이 많아요.
1: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아, 예. 진짜 많아요.
0: 도치법을 과하게 사용하시는 스타일이.
1: 아, 나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지. 세준이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0: 저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언정.
1: 아, 맞다. 네, 아까 청취자분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0: 그렇게까지 안 할 수는 없지. 또 그래도 그렇게
1: 10시 예. 지금 제, 33분이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자탄풍은 그 원래 그 음악 경력으로 따지면 세 분 경력 합치면 100년도 넘죠. 한 분 한 분.
2: 그 왜 합쳐서 얘기하려고
0: 30몇 그래요. 년씩 되니까.
2: 한 40, 정도 되죠?
0: 한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 한 분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감각을 되게 유지한다는 게 예.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1: 이렇게
2: 머리 이쁘게 잘 잘랐네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어르신들 보시고 방송하는
1: 저기요
0: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조심스럽네 아주 그냥. 7404님 새싹 사연입니다. 처음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 나오셨네요. 자탄풍 깍. 예, 인사 좀 해주세요.
2: 아, 깍 보여요?
0: 깍. 아, 예, 아, 지금 아, 나오고 계세요.
2: 아, 그, 아 카메라요?
0: 예, 예.
2: 저희 아, 메이크업 아. 안 했는데.
0: 메이크업 원래 안 하시잖아요.
2: 맞아요.
0: 어, 예. 아니 근데
2: 들어.
0: 오늘 되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막 힘들어하시는데 아. 지금 너무 컨디션들은 좋아 보이세요.
2: 아, 그럼 시원하고 좋아요.
1: 예. 아, 근데 이게 조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0: 아, 이거 카메라 때문에.
1: 아, 나 이거 그래서 안개가 빛 번짐 때문에 안개가 꼈나 해가지고 지금. 아,
0: 빛 번짐 형상이 있으세요,
1: 눈에? 네. 어.
0: 하긴 뭐 그냥 50년을 넘게 그냥 썼으니 이제
2: 땅을 파네요, 저희.
0: 여러분 요즘, 그래도 요즘 그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 유행이래요. 그 라식 라타카랑 다르게 예. 나중에 뺄 수도 있고. 오, 진짜.
1: 아, 그거는 다 알아들만하네.
0: 예예. 저도 예전부터
1: 알고 있었.
0: 정보는 들었어요. 근데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생각까지는 안 해.
3: 괜찮다고 하더라고.
0: 괜찮대요.
1: 예. 근데 송봉주 씨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라섹 이런 거 네. 처음 도입됐을 때 예. 막 하더라고요.
0: 용감하게.
1: 예.
2: 라섹 바로 했었죠.
0: 저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 뭐 엄청 일찍 했는데 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0: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3: 2001년입니다.
0: 이게 뭐 그때. 적어도 몇십 년은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2: 그, 왜냐하면은 그 수술한 사람이 아직 나이가 든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몰라요 그거.
0: 예예. 예.
2: 지금은 이제 예.
1: 형 협찬 안 줬으면 안 했지.
2: 안 돼.
0: 아, 돈 안 내고 하셨어요?
2: 네.
0: 뭐 옛날 그 속담에 공짜면 양자면 마신다고 그러는데
1: 너무 과감해 진짜. 그때 나는 이 형 왜 그러지 좀 말리고 싶더라고 나는.
0: 야 다른 건 몰라도
1: 그러니까
0: 눈은 진짜 근데 용감하세요 항상 이 형이 보면
1: 아 맞아
0: 예예 예.
2: 무모한 거야
0: 아니 굉장히 네. 막 서글서글하고 차분한
1: 아니 돈 안 드는 거는 되게 용감해 진짜로
0: 자 뭐 나 뭐까지 할 수 있다 돈 돈만 네. 안 들면 협찬이라면 뭐까지 할 수 있다
2: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 뭐
1: 다 한 거지 뭐
2: 주실 분은 예
1: 라식하면 다 한 거지 뭐
0: 예예 아, 예. 그래요 맞아요 아니 어찌 됐건
2: 우리 저 봉영 얘기로 빌리자면 돈 주면 화장실에서도 노래할 수 있겠네
0: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좋잖아요
2: 프로페셔널이죠
0: 거기 리벌브 그렇죠. 자연 리벌브도 있고
3: 룸이죠 룸 리벌브
1: 아
3: 리벌브.
1: 이러고 네. 또 노래 또 그거 이렇게 하고 참
2: 우리 감정 좀 잡게 좀
0: 알겠습니다.
2: 해주세요.
0: 지금부터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래하다 웃어요 이러다.
0: 자, 469 하나님, 21살 가을 대학교 축제 때 자전거 탄 풍경님들을 실제로 처음 봤어요. 20여 년이 지났어도 그때 무대 장면이 영화처럼 떠오르네요. 오랜 기억을 추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야, 고맙습니다.

0: 또 이런 사연이 또 저희도 그때로 돌아가게 만드네.
1: 20년 전에 무슨 노래 부르셨을까요?
0: 너에게 난 나에게 난 했겠죠.
1: 아, 그러면 우리 2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노래는
0: 처음부터 이거 하라고?
2: 좋아요.
0: 자, 하지 뭐.
1: 그럼 나중에 하실래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아니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싫다 하시면
0: 저는, 아니 예. 가요.
1: 빨리 이렇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0: 우리 근성 있어.
1: 이거 빨리 하고 형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0: 아니 우리 근성 있어. 시키는 데랑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1: 어머
0: 괜찮아.
1: 아니, 부탁드리는 겁니다.
0: 네.
1: 야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너에게 난 나에게는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후!

와, 예. 여러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라이브였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나다님께서 이 곡과 뗄 수 없는 영화 클래식, 조인성 배우님과 손예진 배우님의 빗속 뜀박질신. 사랑빛님, 비 오는 날 이 노래 맞춰 뛰고 싶네요.

0: 나무님 들어도 또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 다효주님 기타 반드시 배울 테당. 정말 멋지세요. 예, 진짜 딱 보면은 기타 배우고 싶게 만드는 노래죠.
1: 요즘은 기타 학원 가면은 이 노래로 시작을 한대요.
0: 어, 많이 들은
1: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2: 그리고 요즘 그 플래시몹?
0: 예. 봤어요, 저.
1: 너무 이쁘더라고요.
2: 요즘 그게 조금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기타 그 들고.
0: 기타 한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1: 어떻게 모였을까?
2: 한 300명도 모이고.
0: 오.
2: 연락이 좀 오기도 해요. 같이 할 수 있냐?
0: 아, 좀 와달라고. 네. 근데 또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싫어하시면 안 갔겠네.
3: 또 싸우면.
2: 그때는 선약이 있었어.
0: 선약이 있었고.
2: 네, 선약이 멤버 선약이 있어가지고
0: 예.
2: 좀 아쉬웠죠.
0: 아니 그 되는 사람만 가지?
2: 아니지, 그래도 같이 가줘야지 이제 그쪽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있죠. 하니까.
1: 아, 예. 아무래도.
0: 나는 가고 싶었는데 선약이 누구였어요?
2: 세 명 다 자전거
0: 다
1: 공연이 있었어요.
0: 아니, 그럼 아유, 아쉽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쉬웠겠다. 근데 저도 그걸 보는데
2: 네네.
0: 내가 다 뭉클하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1: 낭만적이더라고요, 진짜.
0: 너무 멋있더라고.
1: 그 100여 대가 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기타를 치니까 그 웅장함?
0: 예.
1: 그런 게 와 좀.
3: 그리고 전 놀랐던 게
0: 예.
3: 기타가 장난이 아니에요.
2: 잘 너무 좋아 기타들이.
0: 기타들이 좋아.
2: 너무 좋아.
1: 저희 사실 비싼 기타 치시던데.
3: 왕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예 예.
3: 엔 크게 써 있는 거.
0: 예예. 예.
3: 뭐 대부분 왕 갖고 나오시고.
0: 아니 그 아마추어 통기타 동아리 예.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기타들 살벌해요.
3: 그렇죠.
0: 여기 우리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하러 온 포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들 기타보다 더 좋아요.
2: 그렇구나.
0: 진짜 더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면 세 분 기타는 좀 약간 의외다 싶을 정도예요.
2: 예.
0: 봉주형은 그 M모 기타를 들고 계시는
1: 근데 합판이에요. 이거 M인데 옆 뒷판은 합판 기타예요.
0: 합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텐데 뭔가 이제 더 좋은 소리를 위해서 합판을 잘 안 쓰고
1: 원목을 쓰죠.
0: 원목을 쓰는데
2: 여기 나부가 안 나와.
1: 아니 싸요 이게. 그래서 쓰는 거예요.
0: 합판 기타고 그리고 형섭이 형하고 임봉이 형은
1: 전 플라스틱 기타
3: 카본.
0: 카본으로 만든 아예 나무가 아닌 카본으로 만든 약간 어떻게 보면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그런 기타를
2: 얘네들이 예. 아주 좋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아서 중간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되게 전투용으로 좋아.
0: 예예. 예.
1: 공연장 가면 많이 타잖아요. 이 장비도 많이 타고 우리 엔지니어님 손길도 많이 타는데 얘는 네. 그냥 대충 예. 해도 그냥 예, 예. 그냥
2: 본인 자기 걸 해줘요.
0: 기본은 하는.
2: 예예. 예. 그래서 걱정이 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막 좋은 기타 갖고 가잖아요.
1: 힘들어요.
2: 그럼 얘에 대해 그에 대한 기대치가 막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막. 실망스러운 거야.
1: 타는 요즘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0: 날씨가.
1: 습도. 예. 예. 근데 이 친구들은요. 비가 와도 가끔 저기 물가 근처 가면 띄워놓고 놀기도 해요.
3: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싼 기타도 있는데 그 비싼 예. 기타 갖고 집에서 연습하잖아요.
0: 그걸로 연습하고 방송은.
2: 그쪽 L 그 기타에 형이 세대만 나온 기타를 하나 갖고 있는데
0: 네.
2: 그 기타를 만날 수가 없어요.
0: 안 갖고 나오죠.
2: 안 갖고 와. 집에서만 사용해.
0: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그 요즘 나오는 그 카본 기타에 대한 인식이 두 분 때문에 바뀌었어요.
2: 아,
0: 그
2: 네.
0: 형들 때문에.
2: 네.
0: 아 저런 거는 그냥 집에서 연습하거나 뭐 차에서 이렇게 쓸 때용이지 저걸 무대에서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근데 아 저 형들이 저 정도 할 거면은 이미 검증이 되는 거다.
2: 네네네.
0: 그 기타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혹시
2: 와 근데 이게
0: 협찬 받은 거예요?
2: 아니 절대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3: 협찬 안 해주더라고요.
2: 정가로 다 샀고.
1: 안돼 싸게.
2: 근데 형은 기다리는 거 같아 또.
1: 싸게 샀어요 제가. 아니 지금 한 달에서
2: 봉지호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
1: 얘기해줬어 지금 좀 잘 좀 해주시라고.
2: 아 지금 우리 둘만 있잖아.
0: 네.
2: 기다리고 있어.
0: 끝까지 기다리시는구나.
2: 색깔도 네. 파란색으로 기다리고 있어.
1: 신형이 나올 거예요.
2: 지금 우리가 주황색 검정이잖아요.
0: 예예. 아, 예.
2: 파란색 기다리고.
0: 어쩐지 지금 두 분의 기타를 여쭤봤는데 말을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뭐 좋다 너 뭐 비가 오나
1: 더 많이 알아 저거
0: 더 많이 알아 관심은 제일 많아.
2: 아 우리는 또
3: 이게 내가 제일 비싸게 샀잖아.
0: 제일 먼저 사셨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저 가서 혼자 샀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전 거 다 주고 샀어요.
3: 다 주진 않았고
2: 요즘은 저희가 그 가장 애로사항이
0: 네.
2: 비행기를

0: 탔을 때 이거 화물칸에 실리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타 이렇게 지입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타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1: 기내 수화물로 갖고
0: 네,
1: 들어갈 수
0: 맞아요,
1: 있는 거.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그게 최대 됐는데 이게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얘가 또 수화물로 가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또.
1: 아이고, 저런.
2: 돈을 조금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3: 원래는 티켓을 하나 더 끊는 거죠. 원래.
1: 기타를 위해서?
3: 첼로나 이런 아이들은 다 하나 더 끊어서 가긴 해요.
1: 걔는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고 얘 때문에 표 하나 끊기는 아깝다.
3: 그렇죠. 하드케이스를 사야지.
0: 그거 몇번 모으면 기타 사거든요, 저거.
2: 다음 주에 저 유성 갈 일이 있었는데
1: 네.
2: 표 두 개 샀어요.
1: 기차표?
2: 예.
1: 아, 역시.
0: 타고 가려고 산 거잖아, 이건요.
2: 아니, 나 혼자 갔는데.
0: 아. 왜요?
2: 집에 일이 있어갖고.
0: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 알겠어요. 그만큼 기타에 대한 얘기만 해도 막 하루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인데 오늘 신청곡을 엄청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봄을 청해 주신
0: 아,
1: 분들이 예,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다음으로 많았거든요.
0: 네네.
1: 예, 이 노래 뭔가 자연스럽게 이 맞박치는 사람도 생각나고 이 노래도 어디 영화에 나왔었어요?
0: 그 선생 김봉두라는
1: 아 맞다 맞다 맞다
0: 영화에 네. 이게 실렸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고 개그 콘서트 맞박이 코너에 쓰이면서
1: 예, 여러분 우리 동심의 세계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청합니다.

0: 진짜 하루가 너무 짧았죠. 예. 너무너무 재밌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김명나님,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7416님, 한여름밤에 자탄풍 노래 들으니까 잠시 무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저 마냥 행복합니다. 이음밤 최고 해주셨고요. 0707님께서 고무줄 놀이하면 줄 끊고 가는 남자애들 심리는 뭘까요? 끊어보신 분?
1: 이세준 씨는 같이 근무줄 놀이 했을 것 같은데.
0: 저는 여자애들보다 잘했어요.
1: 어쩐지 그런. 예.
2: 저는 왜 그게 그 고무줄 놀이 할 때 네.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군가였을까?
0: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3: 사실 마땅한 노래가 없었죠.
1: 이게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올라가나요?
0: 그렇죠. 맨 밑에 발목에서 발목, 무릎.
3: 머리까지 가죠.
0: 머리 이렇게
1: 머리까지 가죠. 예.
0: 아,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그 맨날 노래들이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때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와, 그게 뭔지 노래. 아세요?
2: 왜요?
0: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들어보셨죠?
1: 어,
0: 이 노래 저희 누나가 만든 거예요.
2: 와.
0: 한 1년 있다가 보니까 옆 동네에서도 부르고 있더래 그걸.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막 저작권 등록은 안 했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서
1: 지금 해야죠.
0: 근데 내가 안 그래도 하라 그랬더니 아유 됐어 이러더라고.
2: 아니지 그거를 녹음을 해서 네. 해야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응원 낸다더니 그거 내면 되잖아요.
0: 아, 제가요 그거를
2: 어때요?
3: 아이들을 위해서
2: 재밌겠네. 둘이 그리고 좀 애들이 다 그거 들을 나이잖아요.
3: 동영상으로 아, 네. 고무줄 놀이 한번 찍으세요.
2: 이거 나중에 저 아이디어 저기요, 드린 거예요?
0: 저기 세 분 거나 좀
2: 아니, 아이디어 드렸다고요 지금.
0: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잘 받아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부 마지막 곡도 라이브로 청하고 싶은데 막 빨리 끊기지 않게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 아, 그 템포가 빨라지면
2: 아, 몇 분에 끝나요?
3: 빨라져.
0: 58분 45초 그때까지 계속 불러주셔야 돼요.
2: 맞추면 되잖아요.
0: 예.
3: 맞죠. 그냥 페이드아웃 해야죠.
0: 여름풍경님께서 삼척 공연에서 우리 유리상자랑 같이 공연했었잖아요.
2: 아, 예.
0: 거기서 상콤하게 불러주신 SES 오마일럽도 불러주세요.
2: 아 그거 할까요?
0: 그거 그때까지 갈 수 있나?
2: 해볼게요.
0: 4분?
3: 예. 충분한
2: 58분 45초
0: 예예 예.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주인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첫 곡 역시 라이브로 갑니다. 왜 불러?
1: 왜 해 불러?
2: 왜 해 불러?

0: 자탄풍의 벌써 네 번째 라이브 선물이었어요. 웨블러 원래 디바의 노래죠?
1: 네.
2: 네.
0: 아까 그 오마이 러브랑 이 노래랑 같은 앨범에 있었던 거죠?
2: 네, 맞습니다.
3: 맞아요.
0: 그때 그 앨범이 굉장히 특이한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2: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0년도 1990년도 후반부터
0: 네.
2: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해 주셨던 댄스 넘버들을
0: 예.
2: 저희가 통기타로 리메이크한 앨범이에요.
0: 그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신선했죠.
2: 방송에서 만들어진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고정을 하다가
0: 아하.
2: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1: 별도
2: 갑자기 G.O.D 어머님께 해달라 그래서
1: 프로그램 DJ가
2: 백희성 씨,
1: 백희성 씨,
0: 아, 예, 예.
2: 캔
3: 캔이었죠.
2: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못합니다 했더니 또 어머님께 막 이런 식으로 그때 G.O.D가 큰 대세였거든요.
0: 워낙 예.
2: 그래가지고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0: 아, 네.
2: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0: 그냥. 그랬더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2: 그러더니
0: 해주세요.
2: 그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터 다 댄스 넘버야 그냥. 뭐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3: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 PD님이 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앨범 만들어라. 그래서
0: 네.
3: 그럴까? 그러고 만들어.
2: 그 PD님 성함은 아직도 기억나요. 신권철 PD님.
0: 신권철 PD님. 저도 네네. 저도 아는 분이네요.
2: 네네.
0: 그래가지고 그 앨범이 엄청 사랑받았죠?
2: 네네.
3: 그 사랑받았죠.
0: 사랑받았고
3: G.O.D 공연에 저희를 초대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예. 공연을 이제 게스트를 갔어요. 그래서
0: 예.
3: 이제 어머니께 불러야죠. 저희는 통기타로. 네. 근데 함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기타 소리 노래가 안 들릴 정도로 함성. 그래서 우리 된 거야? 하여튼 뒤에 호영이랑 친구들이 와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통기타 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네.
0: 그래서
3: 잘 됐어요.
0: 진짜 많은 방송에서 자탄풍을 섭외해가지고 뭐 너에게나 나에게는 이미 했을 때잖아요 그때가.
2: 아니요.
0: 아니잖아요 그때가.
2: 아니고.
0: 아닌데도 불구하고.
2: 예예. 예. 어쨌든 그 일주일에 라디오 고정을 23개까지 했던 것 같아요.
0: 네?
3: 23개면은 거의 그냥
2: 우리 그
3: 잘 때까지 방송국에 있어야 되죠.
2: 라디오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았고
3: 그때는 많았죠.
2: 그때는 많았고 그리고 저희 코너 자체가 전부 다 라이브하는 코너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 얘기만 하는 코너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자탄풍을 또 섭외했겠죠. 라이브가 필요하니까.
2: 그리고 그 당시에 라디오 로고는 거의 그냥 시간마다 자탄풍.
3: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 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도 하고 그거를.
2: 근데 저 막 들으면 저거 우리가 한 거 맞아? 막 너무 많으니까.
0: 23개요?
2: 네,
0: 아니 저희도 한 10개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와 말도 안 돼 막 이랬는데
2: 그때 저 유리상자는 회사가 있었고
0: 예.
2: 저희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할 사람이 없어.
0: 그래서 나오려면 무조건
2: 그냥 근성이 있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노예 근성.
0: 그게 무슨 노예 근성

0: 유명해요.
1: 아니 자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 근성으로 갔어요. 예, 예. 아무튼 제가 이거 노후를 못해 우리는.
2: 아까운 게 라디오 한다고 녹음해달라고 해도 될 텐데 나 라디오 한다고
1: 외국
2: 네덜란드 그... 뭐 이런데 공연 다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맨 바보 같은
0: 라디오 고정 때문에 해외 공연을 못 갔다고요? 네, 네. 아 그런 게 이제 매니저가 있으면 그런 걸 좀 그, 조율을 해줄 텐데.
1: 미국을 갔는데 1박 4일로 갔다 왔어요.
2: 무박 아 1박?
0: 그러니까 1박 4일이
1: 미국에서,
0: 뭐야?
1: 미국에서 하루 자고 비행기에서 이틀 잔 거지.
0: 못 살겠다.
2: 아무튼 저희는 라디오 스타인데 그 이제 유리 상자가 이제 비디오 스타가 나타나는
1: 아니 우리가 나오기 전에 유리상자 선배님들은 벌써 사랑을 많이 받은 팀이에요.
2: 맞아요.
0: 자탄풍 데뷔 년도가
1: 그러니까요. 언제 선배님이시잖아요.
0: 그거 언제냐고. 아, 그러니까 21세기 팀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99년이잖아요.
0: 97년이에요.
1: 아, 대선배님, 대선배님, 대선배님.
0: 어디 세기가 차이 나는 팀.
1: 맞아요. 그때 순회번은 벌써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사랑해도 될까요고 막 이제 막 네. 그럴 때잖아요.
0: 아니 근데
1: 그래서 우리가
3: 근데 사실 초창기에는 다들 고생을 하잖아요.
0: 그럼요.
3: 예. 저는 이세준 씨 보면은 그 생각이 맨날 나요.
0: 뭐가요?
3: 대학 축제가 갖고 예. 노래 두 곡 부르다가 좀 유명한 팀 보니까 야 나 너는 좀 이따 해갖고
0: 아 그거 보스
3: 아니 그거 그랬다고 이세준 아, 씨가
0: 그때 뭐였냐면 어느 대학 축제를 갔는데
1: 우리 그런 거 다 있다.
0: 그러니까 그 다 아마 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언타이틀이었어요. 언타이틀이 우리 뒤였는데
3: 일부러 팀 이름 얘기 안 했는데.
0: 뭐하는 자식들 그냥. 근데 언타이틀이 잘못한 건 아니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공연이 많이 밀린 거죠. 근데 언타이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밀려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고 있었는데 언타이틀은 빨리 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공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저희는 진짜 저희도 한 30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한 두 곡인가 했는데 내려오라 그러니까. 일단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언타이틀 공연 막 멋있게 하고 갔는데 우리는 이제 기다렸지. 우리 거 마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언타이틀 간 다음에 유리상자 마저 그 이후로 한 시간 했지. 이제 저희는 어차피 스케줄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막 또 대학교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그랬어요.
1: 그렇죠. 예.
0: 그 서름도 많았어요. 이제 형들은 어딜 가나 신인 때도 나이가 많아서.
1: 아니 아니.
0: 어디 감히.
1: 아 우리는. 그 신인의 자세였고 그리고
0: 신인의 자세.
1: 아 그리고 또 워낙 신인이 어려워요. 맞고
3: 워낙 어려 보이잖아요.
0: 아니 작은 별 가족 출신이 있는데 아니, 어디 그런 감히
1: 그런
0: 이것들이...
1: 거는 그런 거는 생각하면은 23개 못하지.
0: 아 진짜 대단하다 형들. 예. 예. 23개는 전 진짜 몰랐고요. 전.
1: 그리고 우리가 신조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있잖아요. 싱어송 매니저. 우리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싱어송 매니저.
1: 그러니까. 라디오 고정을 그 라이브를 방송국 돌면서 하다가 중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또 다시 막 진짜. 우린 역사를 썼다니까 진짜
0: 박수 쳐드립니다.
2: 저희 그 모토가 그거였어요. 젖은 낙엽.
0: 젖은 낙엽은 또 뭐예요?
2: 쓸어도 안 닦여서 안 꺼지는 거.
1: 아니 진짜로 진짜 곽정현 감독님이 진짜로 우리가 라디오를 그렇게 열심히 한 그런 거를
2: 그 들으신
1: 결과물로 만들어 주신 분이
0: 그러니까
1: 분이에요,
0: 23개 중에 몇 개는 걸렸겠지.
2: 그러니까 듣다가 이 노래 아 그래도 바로
1: 차를 타고 네. 가시다가 네. 너에게란 나에게는을 이제 방송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마침 클래식에 본인이 결정은 해 놓고도 막 찜찜한 거야. 이건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2: OST가 다 만들어진 상황이었어요. 예, 예.
1: 만들어졌는데 네. 근데 라디오 듣다가 저희 거 듣고 확신을 가졌대요. 이걸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 감독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0: 그래가서 약간 그 대전환점이었죠.
1: 네 맞아요.
0: 2361님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니 실려 있고 네. 기타 우클렐레 연주 연상도 있어서 반가웠어요. 노래 정말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들고 잘 부르고 봉주 형이 만드신 거죠.
2: 네.
0: 그 뒤에 형섭이 형이 막 전화 하는 건
1: 그 라인을 저기 인봉이 형이 만들었죠.
0: 그렇다면서요.
3: 제가 소리는 못 내는 거고
0: 그게 시킬 줄 아는 거고
3: 그 소리가 안 나.
2: 가성으로 해놓자.
0: 아 일단 가성으로 해놓고.
1: 아니 가성으로도 안 했고.
2: 네. 가성으로도 안
1: 타고 내려가지고 이걸 하루타 올리래.
0: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렇게 부르라는 거잖아.
2: 고음 불가.
0: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높은 멜로디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멤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저 유리상자 어디 가면 자꾸 그 노래를 이제 불러달라고 하시거든요.
1: 아,
0: 팀 색깔이 네네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1: 저희도

0: 저기 예 맞아 예 말씀하세요.
1: 근데 노래가 항상 끝까지 못 가. 이것도 중간 어디까지 부르는지 알죠? 너에게 난 앞엔 잘 불러. 그래서 해질녘 노을처럼 아이씨 이런 걸 끝나는 거야 맨날.
2: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거기까지만 끊겨요. 그래서 저작권료가 항상 부실합니다.
1: 더안 만들어 오나요?
2: 그냥 안 부르셔도 좀 틀어놔 주세요.
3: 중간에 끊으시면 예. 카운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1: 음악교 가서 누가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송봉주 작사 작곡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야,
2: 영광이죠 저희에게.
1: 아까 그 좀 뭐야 형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예전에 우리가 기타 처음 배울 때는 너의 침묵에 그렇죠. 그거 조금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혹시 아실까요? 노래도 해달라고요.
2: 아 노래를?
1: 예예.
2: 세진 씨는 왜 안 하는 거야?

0: 아, 고맙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돌아, 아이, 너에게만 이거 똑같은. 아니 이 노래였잖아 무조건 우리가.
1: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도 아르페지오는 많이 노래를 하시고.
0: 근데 네. 이거에 이제 대체제가 생긴 거죠 처음으로. 너에게는 나에게는이.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통기타라는 악기가 없어질 때까지 무조건 이거로 시작하게 될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는 나에게는.
2: 진짜 의도한 바가 없이. 저희는 뭐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이에요. 근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생기시더라고요.
0: 아, 그 형들이 워낙 착하게 잘 사시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죠?
2: 운이 좋았던
0: 운이
2: 것 같아요.
0: 운이 아무한테는 오지 않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게 또 운인 것 같아요. 응? 그 아무한테도 안 오는 운이 네. 우리한테 왔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0: 그리고 또 운이 온다고 그걸 다 잡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0: 저는 그 외국에서 뭐 만약에 외국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국의 포크는 어떤 음악이야? 어떤 형태야? 라고 누가 물어온다면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탄풍을 쏟을 거예요.
2: 아 정말? 네. 아,
0: 우리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한국의 포크야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외국에 친구가 안 생기네.
1: 글쎄.
2: 야,
0: 한 번도 소개를
2: 했다는 얘기 아니었어?
0: 아니 할 거라고.
2: 아, 할 거라고.
1: 누가 물어봐줘야 되는데.
0: 그러니까, Can you speak English?
1: 라이브 할까요?
0: 예, 할 때가 됐죠.
2: 아, 뭐 형이 진행을 해.
0: 아, 근데 사실 삼행시를 해야 되는데 아, 뭐 삼행시도 좋은데 그냥 계속 노래 듣고 싶은데 삼행시 일단 세 팀만 뽑아주세요. 딱 세 팀만 결선으로 진행하고 라이브 한 곡 여기서 하고 갈게요. 뭐 해주실래요? 예.
2: 그렇게 노래 사랑해.
0: 큰 노래 사랑해. 이거 진짜 모든 그 노래 가사가 특히 사랑을 속삭이는 가사가 과장이 들어있지만 난 이 노래만큼
2: 과장이 들어있지.
0: 이만큼 뻥이 심한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뭐 빗방울 우리 어떤
3: 남자분들은 좀 싫어하는 가사예요.
1: 저희도 부르면서 좀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0: 근데 그 대상이
3: 맞아요. 예, 그러면
0: 우리 따님이었다는 그렇죠. 얘기를 듣고 아,
3: 아 너무 그 얘기 진짜 누가 되든
0: 왜 뭐가
2: 아니 나는 그 작가가 그 작가 네.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0: 아
2: 그냥 이거는 진짜 대중들이 그네들이 권한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따님이 없으세요?
2: 없어요. 아니 있는데
0: 있긴 있어요. 예.
2: 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던 분들이
0: 그만큼 사랑 안 했나 보지?
2: 자
3: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아 듣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2: I love you 부경아.
0: 자 그 누군 그 각자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대상이 다 다르겠지만 그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예쁜 노래예요. 예쁜 연주와 노래 그렇게 너를 사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우리 그 임봉형님께서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 노래 그냥 기증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딱 기증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거 있잖아요. 뭐야 영어 노래 팝송 같은데 진짜 관용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세트로 돌아다니는 애들
1: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0: 네, 예. 그건 통화 중이구나. I love you, I need you, I wanna hold you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그 소방차 노래죠 이거. 예, 통화 중. 근데 그거에 필적할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예, 똑같은 의미의 여러 다른 표현을 착 이렇게 늘어놓는 거 너무 예쁜 표현인 것 같아요. 서현정님께서 너무너무 멋진 무대입니다. 드림님 제 최애곡이 소방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았는데 친구를 시켜 다시 한번 걸었네 The line is busy The line is busy 아 이게 다른 노래인가?
2: 아니 근데 거의 있잖아 세준씨는 저런 게 천재적이야
0: I love you I wanna hold you the
2: line 그러니까 그
0: 다른 노래인가?
2: 그러니까 그 코너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 같은 코드 안에서 하는 노래들 그거
0: 막 섞는 거
2: 있잖아요
0: 예, 예.
2: 그걸 하도 해서 그래.
0: 아까 그 왜 불러 할 때도 자꾸 딴 노래 그거 잠깐 해주실래요? 왜 불러?
2: 뭐가 나왔었네?
0: 아니 저절로 막 나오는 많이 나오더라고. 왜 불러만 왜 불러 불러주세요.
3: 왜 불러
0: 계속 나오더라고. 예. 자, 문 회장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물 언니 자탄풍은 유쾌한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형들 되게 웃겨요. 0760님 올해 안에 콘서트 계획 있으실까요? 예.
1: 셋이 합의를 해야 돼서.
0: 그러게. 합의된 공연 혹시 있어요? 뭐 있으신 네, 것 같은데. 있죠. 뭐 올라온 게 많던데. 예. 네.
2: 아, 저희가 뭐 이게
4: 봐야 되죠.
2: 직접 기획한 공연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기획을 해주신 그 공연이 고향에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10일인가?
0: 10월 10일. 네. 제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2026 가을 포크송 페스티벌. 포크는 시간보다 먼저 걷는다.

0: 멋지네.
1: 저희 보지 마세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그쪽 그 기획자분이 그렇게 타이틀을 정하셨더라고요.
2: 포크는 시간보다 먼저 걷는다.
1: 근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0: 그 포크는 처음이 포크는 늙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고. 근데 훨씬 멋있어졌죠.
2: 예예. 예. 포크는 시간보다 뭔가 되게 앞서가는 네, 느낌인데.
0: 앞서가는 예. 음악이다.
2: 예. 늙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3: 아 그러네요.
1: 의미를 근데 저는
0: 저희 예. 보시려면은 제일 가까운 게 지금
2: 8월
0: 유성에 있고요. 지금 유성, 8월은 예. 부산 다대포에서도 또 있고요.
2: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
0: 네네. 그런데 예. 오시면요.
1: 아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0: 같이 놀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좀
2: 공연이죠 이것도. 아. 그러니까 자탄풍이 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100% 라이브로 하시잖아요 항상.
1: 예, 저희 MR 사용하지 않고 있죠.
2: MR이 있긴 있으세요?
1: 잘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0: 안 맞아요.
1: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기타로.
2: 예예.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뜨기만 하면 그 무대가 그냥 포크 페스티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행사라고 하는 것도 예, 공연이 되고 축제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뭐. 그 자리를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세요. 4278님, 세 분 자전거는 잘 타세요?
1: 자전거 이제 좋아하죠. 이제 못할 나이가 됐죠.
3: 아 이제.
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너무 더워 요즘.
2: 아 나 더워서
3: 네. 한번 넘어지면 큰일이거든요.
2: 그렇죠. 이제 넘어지면
3: 그래서 실내 자전거 같답니다.
1: 실내 자전거.
2: 아, 딱 붙어 있는 애?
3: 어, 그렇죠. 아니,
0: 중심도 잡혀 있는 애.
2: 그 안 넘어지는 애.
0: 저는 한번 그
1: 아, 이 형이 넘어져가지고 진짜 넘어지는 거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보드를 타다가
0: 그래서
1: 왜 보드를 타는 거야? 나는 진짜
0: 이제 두 발 달린 건 안 타기로 했어요. 네 발 달린 것만
2: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세요. 싸우지 마시고.
1: 아니 저는 그 멤버가 이렇게 다치면은 멤버가 얼마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아니 운전도 못 되고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기타도 내가 들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집에 데려다 줘야 돼.
2: 그러니까 아니 손 가져 그냥 손 많이 가.
1: 우리는 다치지 말자 건강하자.
2: 아 너무 멤버를 사랑하는 마음이.
1: 아 애틋하네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
2: 형 다치지 마. 우리 아프지 마. 형 아프지 마.
1: 그럼 맞아.
2: 데리러 가기 귀찮고 기타 들기 무겁고 짜증 나니까 형 제발 다치지 마. 그렇게라도 아껴주니까 다행이죠 뭐. 예.
0: 그럼요.
2: 삼행시. 아, 원래 삼행시. 되게 많은데 오늘 그냥 네. 라이브 많이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네. 삼행시를
0: 골라 주셔요.
2: 아, 네 분만 딱 그 예선을 통해서 네 분만 결선에 올렸어요. 보이세요? 글씨 최대한으로 켜 주세요.
1: 예. 네. 폰트 13?
0: 네. 보이고 있습니다.
2: 이거 25 정도
1: 아, 정말.
2: 네. 일단 누가
1: 5422이죠?
2: 숫자도 안 보이면 글씨는 더 어려운데 일단 그 임봉이 형이 운을 띄워주시면
1: 아 네네
2: 형서병 하나
1: 그렇게 할게요
2: 공주형 하나씩 예 942님입니다 예.
3: 자
1: 자전거 단풍경이 다 탄탄한 팀워크로
0: 풍성한 노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오, 예. 이 삼행시 읽는데 팀워크 이건 조금 안 맞았어요
1: 아, 별로 팀워크 좋지는 않아 노래할 때 말고는 다른 건 팀워크 안 좋아.
0: 아 이게 두 번째 거 괜찮다.
2: 두 번째 거 좋아. 9988님이 쓴대요.
3: 자
1: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개
3: 탄
1: 탔네.
2: 개 탔네.
1: 왜 안 해?
0: 탔네. 개 탔네.
1: 개 탔어.
0: 어, 자탄풍 나왔네.
1: 나왔다.
3: 풍
1: 풍악을 울려라. 아, 예.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네, 개 탔네 개 탔어 잤다 아유 진짜 재밌는 건데 이렇게 못 살리냐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게요 이영애 씨입니다
3: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1: 진짜
2: 참다 못해
3: 자장면이 좋으세요
1: 탄
3: 탄탄면이 좋으세요
1: 풍
3: 풍선감이 좋으세요
1: 이런 거니까 하는구나. 야.
0: 끝에 면이 나왔으면
3: 딱이었는데. 글쎄요. 단탄면까지 좋았는데.
2: 풍으로 시작하는 면 뭐 있어요?
0: 풍얼면?
3: 풍국면.
0: 풍국면 있네.
2: 뭐라고요?
3: 뭐? 풍국면.
2: 그게 뭐예요?
0: 그 아, 국수집 이름이
3: 있고요. 국수 이름인데요. 국포국수 이런 식으로 풍국면 유명합니다.
2: 어, 그렇군요. 자, 아무튼 재밌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번째 참가자. 야.

0: 이건 나 못 살려.
1: 응?
2: 자, 멀리 갔네.
0: 자,
1: 배롱배롱님이십니다. 자,
2: 자전거 타고 탄자니아까지 갔더니 멀리 갔네. 관략근이 풀려서
0: 풍.
2: 풍. 아이고, 이게 아주 위치 있으시네요.
1: 재밌네.
3: 지금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1: 아유, 아유.
2: 이 시간에는 좀 드시면 안 돼.
1: 그만 드시라고 이런 얘기 해드려. 예전에 그 컬투쇼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분이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로다가 목적지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은 상태에서 누가 방귀를 심하게 끼셨대요.
2: 아, 진짜.
1: 근데 뭐라고 떴는지 알아? 내비게이션에 포항.
2: 어머머.
1: 뽕! 소리가 나가지고.
2: 이걸 읽은 거야?
1: 예, 예. 포항으로 읽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푸른까지 봤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 뽑아주셔야 돼요. 누가 뽑아주실래요? 1등 뽑아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이분께.
0: 9988님 어때요?
1: 9988님?
0: 네. 자려고 넣었는데 갑자기 개 탔어. 어?
3: 제 장면.
0: 이거 봐,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자꾸 그럼 두 분 다 드려야 돼.
1: 그럼 송봉주 씨께서 정해주세요.
2: 전 배롱배롱.
0: 아, 이거 봐.
1: 자, 그러면
2: 뽑아주세요.
1: 아무에게도 선택을 못 받으신 942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냥 네 분 다 주세요. 네 분 다. 네, 네, 네. 아, 괜찮죠? 네,
0: 뭐 드리는 거예요? 근데?
1: 선물. 아, 뭐 많아요. 떡도 드리고 뭐 저 두유도 드리고
0: 두유,
3: 좋은 걸로 드리고
1: 비타민도 드리고
0: 비타민,
1: 기타도 드리고
0: 기타 말로. 기타
1: 기타는 오늘 아닌가 보다. 아무튼 예. 형들이 기타 많은데 하나 주고 가세요.
0: 예?
1: 갑자기 안 들리지.
2: 여기서 주는 게 더 좋은 기타일 것 같은데.
3: 제가 기타 스트링을 드릴 수 있어요.
1: 어, 진짜요?
3: 기타 줄.
1: 아니요, 기타 주세요 그냥. 자, 그러면 가면서 봐. 우리 라이브가 하나 더 남았나? 아, 라이브 다 끝났구나. 야, 진짜 11시 반이에요. 오, 제가 아까 네. 방송 들어갈 때쯤에 재밌으면 11시 반까지도 가고
2: 네.
1: 너무 재미없으면
2: 끝까지 간 팀도 있었어요. 끝까지 간.
1: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틴 박상민 씨는 계셨는데.
0: 아, 상민이야 그럴만해.
2: 거기 안 가겠다고.
1: 안 가겠다는 거예요.
0: 상민이야 그럴만해.
1: 뭐 네. 그래서 억지로 보내드린 적은 있는데. 아, 너무 아쉽네. 그냥 보내드리기가. 어떻게 가시기 전에 아쉬운 대로 얘기 한 마디씩 좀 더 해주세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갑자기
3: 이 시간에 방송해 본 게 참 오랜만이라서.
0: 아, 지금 예. 임봉이 형 예? 그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실 오늘 100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1: 아, 진짜요? 네.
0: 이 시간에 잘 시간이고 예. 되게 좀 열심히 자거든요.
1: 열심히 주무세요? 예. 너무 좋은 자세이신 것 같다.
0: 네, 그리고 한 4시 일어나고.
1: 아, 그러면 세상 진짜 피곤하지. 아까 그 왜 불러 할 때는 혼자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노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제발 아침 5시에 카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5시, 6시에 카톡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1: 진짜.
0: 혼자 깨어있으니까 다 깨어있는 줄 알아.
1: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5시부터?
0: 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전날 스케줄 얘기했는데 그 답을 아침에 하는 거야. 본인은 이제 일어났다고.
1: 아, 예. 아, 그거에 또 깨요 형은 그 띠용 소리에.
0: 아, 깨죠. 요즘은 그런 나이죠. 아니, 예전에는 누가 깨워도 빨리 잘 나인데 이제는 카톡 소리도 깨.
1: 항상 깨어 있는 팀입니다. 자탄풍. 예.
3: 누군가 한 명 깨 있어요.
1: 24시간 동안에
3: 그러니까 3시에 번갈아 가면서.
1: 그러니까. 야, 팀 이름 바꿔요. 불침번으로. 3교대?
0: 3교대.
1: 요즘 저 누구야? 그 반도체가 3교대로 빡시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2: 예. 대한민국 돌아간다고 하죠.
1: 반도체 같은 팀입니다. 예. 송봉규 씨 어떠셨어요?
2: 오늘 너무 행복했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우리 세준 씨 만나고 얘기 나누고 정말 시간 금방 가죠. 네, 다음에 저희 또 나올게요.
1: 아유,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1: 그리고 저기 거탄 우리 거탄 김영섭님.
0: 아, 저는 그 세준 씨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보는 것도 아니고.
1: 하, 그러기는 이제 좀 각자의 영역들이 너무 많고 이제 식사들도 많고.
0: 영역 우리는 한가한데 워낙 바빠가지고.
1: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0: 그리고 예. 같은 포크 이렇게 같은 류에 있는 친구들이 그 공연을 같이 많이 할 것 같지만. 거의 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2년만에 한 번, 아, 삼척에서 겨우 한번 보고.
1: 그 오랜만에 봤죠.
0: 아, 태백이었다. 태백.
2: 페스티벌 같은 거 있어야지. 삼척. 이제 보죠. 응? 페스티벌 같은 거 이제 뭉쳐서 다녀야 되는 것들.
1: 그러니까
0: 어쨌든 네. 오늘 이세준의 그 음악이 좋은 밤 국악 방송에서 이렇게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고마워요.
1: 아,
0: 항상.
1: 예전에 23개 하던 시절도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고정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어요?
3: 우리는 녹음되나요?

0: 녹음은 안 되고요.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그 이렇게 막 신청곡 불러주시고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니 그 강인봉 씨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클이 안 맞아요.
2: 순발력이 떨어져서
0: 변했어.
2: 변했어.
0: 23개도 하더니 배불렀네. 하나도 안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왜 계속 먹으래 막 이러면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제가 제가 이제 요청하면 네, 언제든지 와주실 아,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비록 고정은 안 되지만 아, 아니면 언제든지
2: 서진 씨 제 프로 고정해 좀 줘야 돼.
1: 아, 그 풍경 송봉 씨랑 품앗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0: 아, 그거 너무 좋죠. 그 거의 그렇게 하고
1: 예,
0: 있어요.
1: 저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풍경 송봉 씨한테 세준 씨 얘기를 들어요.
0: 아 정말요.
1: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
0: 아 저도 가면 항상 형들 잘 계시죠. 예, 그럼 예. 뭐 요즘은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때문에 병원 간다.
1: 우리가 일일이라도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유, 예, 고맙습니다.
1: 그 두 분이 자주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줘. 알았지.
3: 그리고 엽산 꼭 챙겨드세요.
0: 엽산이요?
2: 엽산은 왜요?
3: 아, 나이 들면서 엽산이 부족해지죠.
0: 아, 임신한 사람들만 먹는 거 아니에요?
3: 아,
0: 그거?
3: 아니. 그 피가 좀
0: 아, 그래요?
2: 아, 요즘 그거 드시나 보네. 예, 예. 건강 얘기 뭐 이런 거.
0: 하여튼 말 나온 김에 우리 강인봉 님께서도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고정 말씀하신 거 네. 진지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2: 거기는 그럼 다 나올 수 있, 저기 뭐 3대형 나올 수 있죠.
0: 왜 더듬으세요?
2: 3대형 나옵니다.
0: 나 나옵니까? 예. 저희가 부담을 확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기대는 저희가 안고 살아가도록 할 테니까 언제 여유가 되실 때 먼저 연락 주세요. 예. 저희가 또 전화해 가지고 막 이러지 않을 테니까 연락 되실 때 먼저 네, 주시면. 네네. 자, 마지막 곡 요건 음원으로 들을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영원의
1: 예. 그 응원가예요. 저희 자전거 탄 풍경의 응원가.
0: 네.
2: 구색은 다 갖췄어요 저희가.
1: 예,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름 시즌송도 있죠, 겨울 시즌송도 있죠.
2: 월드컵 시.
1: 그리고 앨범을 있어요. 지금 다 들어보면 종류별로 다 그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를 위해 All for One이라는 노래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노래예요.
0: 야,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네. 응원하는 노래.
1: 네, 네.
2: 신나진 그래요. 않아요. 응원 그런데
0: 응원
1: 우리는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2: 네, 우리는 2등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자, 뭐 물론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드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중간 중간에 해주신 이야기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담아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항상 그 기대 이상의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세 분 자탄풍 자전거 탄 형님들과 함께한 시간 저도 너무 즐거웠고 형님들 건강하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예,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서영은 씨의 노래였습니다. 비 오는 거리까지 듣고 왔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자전거 탄 풍경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에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꽹가리, 장구, 북징. 풍물이나 굿 음악에 쓰이는 타악기들이죠. 이 중에 꽹과리나 장구, 북이 좀 더 현란한 가락을 연주한다면 징은 좀 더 묵직한 울림으로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징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보여주는 곡이 있어요. 김주홍과 노름마치라는 팀이 들려주는 곡인데요.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1993년에 노름마치라는 이름으로 창단이 됐습니다. 진도 출신 소리꾼이자 악사인 김주홍이 이끄는 팀이고요. 한국 전통음악의 틀을 지키면서 이 시대와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죠. 홍대 앞 클럽에서 여러 장르 아티스트와 공연을 하기도 했고 해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해외 뮤지션과의 협업도 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가 바로 타징이라는 곡입니다. 제목은 징을 친다는 뜻인데 징으로 과연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들어볼까요?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타징입니다.

징소리는 왠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곡에서는 경기도 당굿, 진도 싯김굿에서 연주되는 징가락을 재구성하고 꽹가리 연주법을 징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노름마치는 남사당패에서 쓰던 말이라고 하는데 노름마치, 놀이판의 최고 실력자, 고수 중에 고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이하이님께서 직설적인 제목과 연주 딱이네요. 감상평 감사합니다. 김주원과 노름마치의 타징, 우리가 보통 종치는 걸 타종이라고 하는데 징치는 거 타징이었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이야, 자탄풍하고 막 너무나 재밌는 시간 보내고 나니까 뭐 할 게 없네. 다 끝났네요 벌써. 아, 사연 한두 개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7637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지쳐가는 늦은 시간이라 잠 못 이룰 것 같아 걱정했는데 자탄풍 라이브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잠도 잘 올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일도 만나요. 예쁜 글 남겨주셨고요. 사랑님께서는 그제까지도 사용했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지갑이 안 보여서 온 집안을 헤매다 이제야 찾아서 불안한 마음이 놓여 편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찾아가지고 편안하게, 예, 통잠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살타첼로의 진도아리랑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끔은 이른 아침 시간에 숲의 향기 그득한 곳을 거닐어 보세요. 직접 물을 한 번도 준 적 없지만 스스로 잘 자라서 진한 숲속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 앞에 아주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하루하루 세워놓은 계획, 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일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늘 거기에서 스스로 빛이 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숲의 향기를 거저 내어주고 있는데요. 요즘 뜨거운 태양의 노쇠 같은 맛이 너무 진한 때라서 숲속 향기가 그리운 즈음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가까운 숲길을 찾아 자연과 함께 숨결을 나눠보는 시간을 꿈꿔봅니다. 대나무와 오동나무의 조화, 대금과 가야금 연주로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차가운 대나무의 질감과 따스한 오동나무 질감의 조화, 음향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가끔은 이른 아침 시간에 숲의 향기 그득한 곳을 거닐어보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진한 숲속 향기 그득한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죠. 부드러운 흙의 느낌, 큰 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 우리가 물 한번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라서 우리에게 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그 숲속 향그러움은 그저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주 찾지 못해서 그 거저주는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뿐이죠. 요즘 태양이 워낙 뜨겁고 아스팔트가 녹을 듯 이 태양의 노쇠 같은 맛이 너무 진해서 이른 시간에 숲속 산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이 그런 숲길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시라 권해드릴 겸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숲길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창 가곡 중에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음악,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의 첫 곡은 이수대엽인데요. 남창가곡 첫 곡은 초수대엽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노랫말은 숙종대 명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 동창이입니다. 남구만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전원에 파묻혀 사는 시기에 지은 그런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의 아침 풍경을 묘사한 권농가다 혹은 나라를 염려하는 시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시조십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이 남창가곡을 부를 때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곡이죠.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무더위 속 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윤혜성님이 매일 신청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고금소총가를 신청하시는데요. 이 고금소총가는 노래에는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 묶은 그런 책 이름에 고금소총이란 책이 있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평조회상의 구성곡 8곡은 짧은 길이로 압축해서 연주하는 음악, 짧을 단자를 써서 단회상이란 이름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 곡마다 일정 부분만 연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짧은 길이가 됐는데요. 8곡을 모두 연주하려면 40분 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오늘 들으실 단회상은 14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8곡을 두루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20박 한장단의 상령산, 중령산, 10박 한장단의 세령산, 가락더리, 6박 도드리장단의 상현도드리와 연불도드리, 그리고 타령장단의 타령군악까지 이렇게 거뜬거뜬 넘어가는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곡입니다. 단회상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8곡, 이 각 곡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발췌해서 14분 남짓되는 시간에 연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음악이라서 짧은 시간에 평조회상을 다 감상한 듯이 마음이 뿌듯해지죠.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가운데요. 그 필사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요즘엔 또 무슨 책 읽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12가사라는 이름으로 가창되고 있는 가사의 범주가 20세기의 이황지 가악부의 음악인들을 통해 가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 하규일 임기준에 의해 형성된 거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하규일은 1926년부터 37년까지 이황지 가악부에서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춘면곡, 어부사, 길군악, 상사별곡, 건주가 이렇게 8가사를 가르쳤고요. 임기준은 1939년 6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3개월간 이황지 가악부의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하규일이 전승시키지 않았던 수양산가, 매화가, 처사가, 양양가 이렇게 4가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12가사라는 이름으로 이황지 가악부를 통해

전승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사에 시비가사가 있다 하는 내용은 학유일 임기준이 이왕지과학부원 양성소에서 교육하던 그 이전 시기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25년 무렵의 기록인 최영년의 해동죽지란 책을 보면 대개 가사에는 12곡이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이 학유일 임기준의 이전에 1925년 무렵에 이미 시비가사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영년이 말한 12곡의 실체가 현행 시비가사의 12곡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그 목록을 열거해 놓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사의 하나로서 학유일 전승의 노래 황계사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후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한 이가 기가 막혀 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이 속소리를 많이 쓰는 발성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묘사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싶네요.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악기 두 대가 연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봄봄님께서 오늘의 산책길 음악과 이야기 모두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봄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1007님께서 제가 요즘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해하니까 이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니까 책을 다섯 권을 빌려다 놓으셨군요. 이번 주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에요. 가장 빨리 읽고 싶은 책은 연애는 광고다라는 책입니다. 친동생이 남자친구 생기고 사촌들도 결혼을 하니 저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마도 하고 살도 빼서 연애를 해볼까 깊이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우,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일단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좋고요. 또 노력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언젠가 생기겠죠. 우리 1007님의 연애 성공 응원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나위 합주 골랐습니다. 잘 연주된 시나위 한 판은 한여름의 피서와도 맞먹는 그 시원한 기쁨을 전해주는데요. 시나위란 음악이 예술적 즉흥성이 중요한 음악이라서 연주자 개개인이 지닌 예술성에 더해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연주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은연 중에 발휘될 때 가장 조화로운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럿이 함께하지만 부화내동하지 않고 편당하지 않고 화이부동하는 그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음악 시나위 합주 이번에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홍홍미의 해금, 지순자의 가야금, 윤화중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이태백의 장구, 김태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이부동의 정신, 화합화돼 편당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잘 발휘될 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 시나위 합주였는데요. 오늘 그런 시원한 연주 들을 수 있었죠. 박환영의 대금, 한세연의 피리, 홍홍미의 해금, 지순자의 가야금, 윤화중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이태백의 장구, 김태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10월에 민속극장 풍류에서 공연된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지초실리님께서 요즘 일하고 계신 현장 사진과 함께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날도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요. 쉬엄쉬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입니다. 당시 적벽강에 있던 조조가 장대상에 높이 앉아서 장검을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베고 여포를 사로잡아 사해를 평정하면 천운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늘이 돕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을 진양조로 노래하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욱이 말하길 분분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이상하니 예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미 동남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조조는 웃으면서 이 동지에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겨나는데 어찌 동남풍이 있겠느냐, 기유 동남풍인가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당시에 조조는 오나라 황계와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죠. 당시 황계가 20여 척의 화선을 거느리고 들어오는데요. 조조는 황계가 군량을 싣고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조조 군사의 배에 불을 지르게 될 화선이었던 거죠. 결국 조조 군사가 큰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야기는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정청

0: 호로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유 용병 관심차로 분구를 내려가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그때에 적벽강 조조는 청대상어가 또 비관저장금을 어루만지며 이봐 창조를 들어서는

아니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하니 요불손나 저목이 여자오되 분분하 윤동때 동남풍이 그 이혼이 미리 망을 허사이라 조조 허허 웃으면 대답하되 동지 일양의 희생은 이 김우 동남부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환계 약속을 기다릴지 그때에 오나라 환계는 이시반 선근 아니고

하고 이는 이 따드라와니 조주나오 대여여 장율날 이르는 말이

가라. 대소헌이 정옥이 여짜오되 군량 실은 배량이면 선체가 원중할 때 둥덩실 높이 또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간괴 있을진대는 어찌해 피하오리까. 조조 이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왕세가라. 문빙이 우뚱 나서 저이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 진안을 들어서지 말을 합신다. 이 말이 제든 마도 뜻밖의 사람 개가 문빙 맞아 떨어지고 황기 화선 20초 허황 부승기전과 땡땡땡다 발소리 두리둥둥 메고지며 좌우악선 부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퍼 전기가 떠그르르르

대만을 불러오지니 화려하면 죽으세요. 풍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정정지 동토대 와지끈 경청할 땐 노사곡대 우.

절 잘 살게 해줘서 풍파강산에

맞아 물에가 푹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속에 뚱 빠져 섭 빠져 등 터져 고사급산 몰사가야 다리도 칭칭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떼떼그르르 궁굴라 아플산 낙상아야 가삼광마 두 다리라 죽고 신 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의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뜬 놈은 딱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는

놈이 보고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흔치라고 시주를 반장을 빼다가 죽고 직산물사 대회 수중 깊은 물에

들어라. 화전 공중하는 소리 여기서도 디르르르르르 저기서도 디르르르르르 어제 작년 서황등원 조절 보이하여 전방기 주사라는 알지 환기화연 무릎 쓰고 쫓아오면 왜는 말이 불구농 퍼 입은 놈이 조준이라. 조조가 황급하야 입은 홍포 훨씬 보고 군사 제리마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조 제기 간다. 나를 자려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준이라. 황계가 쫓아오며 저기 소용 진 놈이 조준이라. 조조가 황급하야 진수염을 걷어 잡고

박수건이 공이나 날려라 한 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온기로 오네 날 켜고 조조정신 기겁하여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간다고면은 똥싸겄다여 말아 정우가 추윤 원소기

저기 좌우된 승상이 말을 거꾸로 탔속 언제 그렇게 타겠느냐 말 못 가지만 쑥 내려가는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 끝다고 서가지 아이고 아이고 증옥이가 초조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만은 대체 승상님은 삼국의 영웅이란 말이 날만도 하시오. 장왕분육 도망을 갈죠 세만 부르르

나의 은발 탔어 떨어져도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해서 도망가는데요. 이 도망하는 조조의 모습이 참 비겁하고 초라해 보이죠. 창황분주 도망을 갈제 새만 푸르르르 날아가도 복병인가 의심을 하고 낙엽만 바싹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을 하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이렇게 중무리 장단에 맞추어서 조조가 오림숲으로 도망하는 모습 이 끝부분에서 만나보셨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적벽강 불지르는 대목 그리고 조조가 오림숲으로 도망하는 모습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의 소리였고요. 정초로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 글동부님 말씀대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아쟁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입니다.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한일섭 박종선에 이어서 이태백으로 이어진 요파입니다. 이태백이 스승 박종선의 음악을 계승하고 자신의 그 풍부한 예술성을 더해서 보다 깊은 아쟁산조의 경지를 일구었습니다. 스승의 산조를 충실히 계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지는 깊은 예술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산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활대와 현의 마찰에서 나오는 에너지 대단하죠. 이태백류 아쟁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음악을 하신 부모님의 음악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요. 태교부터 음악으로 하신 분이죠. 7살 때부터 소리를 기본으로 배우셨고요. 가야금 북과 같은 여러 악기를 익혔고요. 특히 음악을 하시는 어머니가 곁에서 여러 음악을 가르치셔서 음악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미 어린 시절에 다 갖추셨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아쟁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에 매료돼서 앞으로 아쟁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박종선 명인이 연주하는 아쟁 산조를 거의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아쟁 산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암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박종선 명인께 직접 편지를 써주셔서 그 편지를 들고 당시 광주 시립국악원에서 활동하시던 박종선 명인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명인 앞에서 그간 암기했던 아쟁 산조를 그대로 연주했더니 명인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선 명인과 사제의 연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아쟁 전공을 한 제1호라는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경기민요 몇 곡 골랐는데요. 이 곡들 모두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이기도 하죠. 청춘가, 풍년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호연,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연연이 풍년이로구나. 이 노랫말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네요. 경기민요 청춘가 풍년가 창부타령 세 곡 이어들으셨는데요. 이호연 전숙희 두 분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3453님께서 아이고

우리 가락이 쭉쭉 뻗어나오는 소리에 더위가 좀 가십니다. 아이 좋다. 신나는 우리 가락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3453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경기민요를 들으셨으니까요. 이번에 저 남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도민요 농부가를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농부들의 귀한 땀이 열매되어 맺히는 소리. 예전에 이맘때면 늘 들을 수 있는 소리였죠. 남도민요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노랫말 중에 세상 만사 생각을 하면은 묘 창해지 일속이로다. 여울에 바둑돌 부딪겨 희고요. 이내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만사가 묘 창해지 일속이라 했는데요. 아득한 창해의 한 알의 좁쌀이라는 거죠. 소동파의 전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이 청춘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이 드넓은 바다의 한 알의 좁쌀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 경허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표현이겠죠. 여울에 바둑돌이 부딪혀 비로소 휘어지는 이치, 그리고 이내 몸이 시달려서 백발이 되는 이치, 그 또한 세상을 제대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어느새 모난 것이 정리되고 그러다 자연스레 백발을 맞게 된다는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기로 표도 없고 주한다이다. 원컨대 도사는 나음액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에 특효지약을 일러주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준지 도사관요맥어를 볼지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광수요 비난토라. 간독이 됐고 하여 복국도 가였은지 비우와 상하오고 담성이 심으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지 간담경 자제니라. 방서일러서대 비내 일신지 조종께와 탐은대 일신지 표변이라. 심정지 반비시가고 심동지 반비세가옴 심경고사오변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려 칠생 급하오지 포중탕을 잡수시오 숙지왕 주초 허여 닷도지요 산사육 천문동 세실을 것도 허고 육종용 택사 양숙과 각한동 강초 칠포 수일서 천반예 기시표 첩성대 호무동제이라. 설사 급하오니 강한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추구하야 서도니요 사인을 추구하야 두도니요 백봉역의 사야금이자 회양탕 귀청 각한모통 각한동 강초 칠포 수일서 전반제종 사십여첩을 쓰되 호무동계이라. 칠롱치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쓰라다는 치료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 대별 쪽에 인삼은 비가 먼니 대부원기하고 지혈 생기나면 조용내이로다. 백출 가문 어찌 가은비 강우여고 치사치시보고 김치담배라. 감춘 가문 어찌 굳이 온중하고 생기 사과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긴이지 가벨 갑술시 담경유주로 주고 의류시오 대장경 사약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백이조에 삼백관 사이버 육공도 지루게 팔레관 구혈기 삼기부치 팔문과 자백을 풀어주되 호엽이 없으니 십일경 주어보자 심장연촌 천돌귀미 거골 상원 중원하원 신골 단쪽을 주노를 주고 족태금 비경 삼인조 음능천

아이,

자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염대대왕이 독상

삼촌 돌아갈 그거였소. 용왕이 왈 어찌 신롱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었고 조그만한 진세 토끼 간이약이라 하나니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오 토끼는 멸아 묘울손 은목이오 간진수는 양토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 뒤

탄식을 하고 궁중을 행하여 무수히 사례후에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모두 들어오랜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각각 피실리름만 맞다가지고 들어오는 데 가관이었다. 승산한 거 승진

반섬에나 주 사워주고 갈대망 때대 사석도로 목 박점 사족의 개웅공방 병사청 군수해고 현가몽 초포장 주고 부별랑 지장 대승대 정다리가 더구나 줄 근본 모조리 상어 솔치 눈치 준치 멸치 삼치 가자 개구리 거지 영을 듣고 오전에 집스가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상선전 토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지무병을 구할 손고 면면 상고 묵묵부답이었다. 왕계 탄식! 탄식!

인간 너를 잡으다가 폭탄 뛰어 템부제

되다. 그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할꼬?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꾹꾹 방지르지도 난조 싸워도

그럼 소문장 미역이가 어떠할꼬? 장원이 어쩌오든 미역이나 장도 구대하여 허풍신 아가지 와가리가 놈 먹어서 신경이 더러운 거로 세상 그를 나가면 죽감으로 그래 한번 주고 버는 상처소 이리저리다지다 살이 없어놓은다리 석풍새우 불쑥이라 집값귀여 물에 붕덩 탐식으로도 걱생께 담불려대야 죽게 되며 인간은 이들 복제 설사 배야 피거든 니 약으로 목사군이 보내지는 못하리다. 해운궁 방계란 놈이 열발을 쫙 벌리고 살

어찌리라 공론이 분분할지 영도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내 충심은 그러하나 수궁에 인간이 세상을 나가면 재미가 없다 한디 너를 보내건대 어찌 안심할소는가. 예,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서 망부기를 자라오니 무슨 펑페이사오리까마는 수궁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리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청.

허리 허리 던둥 지공지름 몇 동 자 편청 사녀 오 표를 녹순

내가 지군다 그라.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도 못하여 목을 길게 베어 목 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보는디 여봐라 주부야.

하는데 무슨 펑페이 싸우랄까. 별주부 모친 하나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무 알았지만은 네가 시상을 간다 하기로 지귀를 보기 위하여 만류하였구나. 내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했소.

가들 못 입고 가는 거 있네. 무엇을 그대지 문지줘요. 항상 학발 누르는 모친 초석공.

그 말은 방부러나 뒤 진털반 남세이가 흐밀세. 총총의 작별 후에 수정문바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데 가관이었다.

Mm-hmm.

으시루시일추 벌머리 사지 통서는 그

청아리에 간 곳이여고 무심은 개창.

야.

우양생각.

뭐

얘기가 안 돼.

근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방울이 맺히는 이 계절엔 나 하나의 더위를 식히는 일조차 벅차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무리 불볕더위가 들끓어도 주변에 누군가가 겪을 고단함을 가만히 헤아려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최근 도심의 어느 복권 판매점 유리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복권을 안 사셔도 되니 더운데 들어와 계세요. 뙤약볕 아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이나 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시원한 그늘의 일부를 정답게 내주는 마음. 내가 더워본 까닭에 남의 더위와 수고로움을 미루어 짐작하는 그 배려야말로 한여름의 폭염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시원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다정한 마음들이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여창가곡 계락 청산도입니다. 노래의 이준하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가곡 계락 청산도였습니다. 노래의 이준하였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이웃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어느 복권 판매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찾아보니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고마운 피서 도우미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카페 사장님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드리는 일을 3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또 몇몇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역시 여기는 원래 주민들이 오가며 쉬었다 가는 곳 이렇게 해서 무더위 쉼터를 자처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물론 나도 덥지만 나처럼 무더울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여름을 견딜 수 있지 않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목요일 순서 안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준비하고 있고요.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금 가야금 이중주 부채춤 듣겠습니다. 대금의 원한철, 가야금의 김보경입니다.

원한철의 대금과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신 대금 가야금 이중주 부채춤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 같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새 음원 시리즈 최숙희 선소리 산타령 앨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령은 논량으로 시작해서 앞산타령, 뒷산타령, 그리고 자진산타령으로 이어지는 한바탕의 노래인데요. 뒤로 갈수록 장단은 점점 빨라지고 흥도 점점 무르익어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것이 산타령의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산타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앉아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소리 또는 입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에서 한 사람이 장구를 메고 매기는 소리를 하면 뒤에 선 여러 소리꾼이 소고를 치며 받는 소리를 이어갑니다. 산타령 가운데서 오늘 들으실 뒷산타령은 흥이 무르익는 대목인데요.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며 느린 장단에서 시작한 흥이 점차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부분입니다. 선소리 산타령은 19세기 사당패의 소리에서 비롯돼 구한 말에는 선소리패라는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은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소중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최숙희 명인은 선소리 산타령 전수교육 조교로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오며 후학을 양성해온 소리꾼입니다. 2013년에는 전국 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기량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장구를 맡은 최우칠 명인과 함께 10

명랑한 장단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주고받는 재미, 그리고 여러 소리꾼이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과 흥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최숙희, 장구의 최우칠입니다. 뒷산 타령 13부녀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최숙희의 노래와 최우칠의 장구로 뒷산 타령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함께 부를 때 더욱 빛나는 선소리 산타령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쟁 즉흥곡입니다. 아쟁 연주의 김일구입니다.

0: 아쟁 즉흥곡이었습니다. 아쟁 연주의 김일구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금세 마르죠. 뭐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요. 그래서 물병을 곁에 두고 자주 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원한 물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엔 땀을 흘리면서 우리 몸속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이에 따라 목마름과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메스꺼움 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운동이나 야외 작업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과 함께 전해질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가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계속 마시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식사를 잘 하고 가볍게 땀을 흘린 정도라면 물만 조금씩 조금씩 나눠 마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는요, 본인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물을 권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부종이나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량을 따르기보다 담당 의료진이 알려준 수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중 녹수청산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입니다.
1: 속모 차린 토끼란 놈, 가만히 듣고 생각한즉 제 행용은 무던한 모양이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의 근류물을 알리라 하고 그 수궁의 문장이 몇이나 되시오. 별주부 벌써 알아듣고 문장 조관이 있었으면 영덕전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모으

끼어서 양계까지 멀리 나와 여선문을 청했겠소? 그럼 수궁에 훌쩍 키 큰 조관은 몇이나 돼요? 영덕전 상냥할제 키 큰 조관 가리는디 내가 상냥하였지요? 아니 그리 큰 수궁에서 그 날만한 키도 없단 말이오. 태선생이 들어가면 방풍씨 들어왔다고 보다 깜짝 놀랄 것이오. 토끼 생각에 지가 수궁에 들어가면 눌릴 때는 없겠으나 슬쩍 한번 빼보는 말이. 해충부를 따라가면 좋기는 좋겠으나 살림지락 풍을지흥 내가 있고 어찌가리 내 상갈라요. 별주부 하는 말이 진세산간 흥미가 그렇게 좋을진댄 나도 수궁 안 갈 테니 그 이야기 좀 해보시오. 토끼가 되려 주부를 못 가게 돌이기로 살림풍월 자랑을 하는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냉수 먹듯 하던 것이었다. 이내 모임이 한가호요. 살림풍월 구경할제 청산에 봄이 오면 만자천웅 그림병복 앵아점 좋은 풍류 세월 간 줄을 알 수 없고 봄이 가고 여름에 되면 또 금방 처승화시다 공제왕손 박청놀이와 피해서 임전으로 먹여 부익역 여름을 다 보내고 금풍이 일어나면 옥노가 선이 되어 상여 봉어 이원하라 중양 추생 용산음어 황무탄 풍구경이오 가을 가고 겨울이 오면 낙목한전 잔마다머 천산조비 끊어지고 만경인조 없을 적어 용산어 상선어든 구양공도 따라갔고 나귀 타고 망명하든 냉호연도 따라가서 산간 사시 좋은 경을 닥친 대로 구경하고 임작 없는 녹수청사 집사마 왕래걸며 값없는 산과 목신 양식을 삼아 감식하고 신여분 이력 없어 병산 찾으서 완경을 접 유산 동남 오로봉과 진공병산 만장봉과 석교무사 12봉과 복내방장 영주삼산이며 태산 중산 형산화산 만악천봉 수양암미산을 까지 본 것도 없이 모두 돌고 영주삼산봉을 완화지 기억올라 헛군을 백차고 백군 무릎쓰고 우산은 갑주경과 수월질 줄경을 안하의 사물러니 등태산 수천하거든 공부자은 대관인 널 여기서 뜨하드란 말인가 판이 완월 거고 낮이 되면 주산을 쪼간기 생척수 그자는 나의 지혜자를 삼아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도 때려보지 강산 풍경 내가 가도 세상 신순이기다 뿐이라 속은 예

0: 속 들어갔다. 그 천대를 걸거니 회수를 건네면은 유자도 탱자된다 하지다는 나는 난 갈라요.
1: 판소리 수군가중 녹수청산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무리 곡은 황하청 욕 7장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1부 마무리 곡 황하청 6-7장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겠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전남 구례로 가보겠습니다. 한여름밤 지리산 자락에 바람이 내려앉고 천년 고찰의 마당 위로 별빛이 조용히 번지면 특별한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2016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소식입니다. 모기장 영화음악회 이름부터 참 정겹지 않나요? 올해 이 음악회는 오는 8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40분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 자리한 지리산 대화엄사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주제는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인데요. 말 그대로 관객들은 별빛 아래 마련된 모기장 객석에 앉아 지리산 산바람과 여름밤의 공기 그리고 음악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뮤지컬계의 신사로 불리는 배우 이건명 씨가 사회를 맡고 뮤지컬 배우 리사, 김신의, 백주연, 최지희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음악은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시작으로 뮤지컬 캣츠,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까지 귀에 익은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음악회가 더 뜻깊은 건 나눔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1인당 1만 원을 자유롭게 기부하면 그 기금은 구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단체를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모기장 영화음악회 구례나 지리산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입니다. 저녁 화엄사 음악회 일정을 달력에 잘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맘마미아 들려드리죠. 연주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맘마미아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도당인데요. 이 도당은 연주자 김동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경기 도당 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인데요. 변화무쌍한 장단과 독특한 타법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김동원이 오랫동안 공부해온 도당굿 가락을 담아낸 곡이기 때문에 연주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도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김동원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김동원의 소리와 연주를 들으신 도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내 구름 되거든 자네 바람 되게입니다. 노래의 이시재, 검은고의 권은영입니다.

네, 구름되거든 잔에 바람되게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이희재, 검은고의 권은영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더운 날 밖에 나갈 때 텀블러에 담아가는 찬물 참 든든하죠. 아침에 얼음을 넣어 나왔는데 점심때 뚜껑을 열어보면 달그락달그락 얼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추운 날에는 아침에 담은 따뜻한 차가 오후에도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연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걸까요? 사실 보온병의 시작은 오늘날처럼 물이나 음료를 온도에 맞게 마시기 위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 실험에 필요한 차가운 액체를 보관하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1892년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듀어는 물병의 겉면을 두 겹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빼내면 온도 변화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공보온병의 바탕이 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빼냈을 뿐인데 어째서 온도가 오래 유지될까요? 열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쇠 숟가락을 담그면 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류인데요. 따뜻한 공기나 물이 움직이며 열을 옮기는 현상입니다. 난로를 켜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네, 바로 대류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사입니다. 햇볕이나 모닥불의 열이 공간을 건너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온병 물통은 안쪽과 바깥쪽에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진공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거의 없으니 전도와 대류가 일어나기 어렵고 뚜껑 또한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재료로 만듭니다. 따라서 보온병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열이 드나드는 속도를 늦춰주는 물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사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에 전주 판소리 합창단입니다.

신사철가였습니다. 노래에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도 보온병을 마호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마호병은 일본어에서 온 말인데요. 뜻을 풀면 마법의 병입니다. 아침에 끓인 물이 저녁까지 따뜻했으니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보온병 안쪽은 주로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보온 효과는 뛰어났지만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단점을 줄인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보온병입니다. 이것은 1913년

1910년 미국의 발명가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가 만들었습니다. 공장과 건설 현장, 등산과 낚시, 군대와 야외 작업에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텀블러가 대부분 이 스테인리스 방식입니다. 보온병의 원리는 우리 주변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창은 두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실내와 바깥의 열이 오가는 속도를 줄여주고요. 최근에는 에너지 제로 주택들이 집을 마치 커다란 보온병처럼 만듭니다. 겨울에는 실내의 열을 지키고 여름에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보온병을 안전하게 쓰려면 제품의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는 찬 음료 전용일 수 있으니까 사용 가능 온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산음료나 드라이 아이스도 밀폐된 보온병에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병 안에 기체가 차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튀거나 내용물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또 세척할 때는요, 입술이 닿고 음료가 고이는 곳에는 뚜껑과 고무 패킹을 꼼꼼히 닦아주시고 세척한 뒤에는 물기가 마를 때까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자, 푸른 걸음을 걷다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이승민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보허자 푸른 걸음을 걷다 였습니다. 연주의 이승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필수 보온병 텀블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맥 아랄입니다. 노래의 안산 시립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예맥 아라리였습니다. 노래의 안산 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요.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어의 들이네 쌀 이한철입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 더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최근 기상관측 차량으로 측정해 보니까 광화문 광장과 한남대교의 지면 온도는 50도를 넘나들었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는 6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나무가 우거진 남산 산책로는 33도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인데 아스팔트와 나무 그늘 사이에는 20도가 넘는 온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도시의 더위를 식혀주는 건 거대한 냉방시설보다 한 그루의 나무, 작은 숲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숲과 나무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이 여름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네 쌀 시작하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중앙컬처 밴드 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함께 들어봤어요. 자, 확실히 나무가 많은 지역은 덜 덥죠. 강수자님, 오늘도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시원한 거죠. 산도 있고 그 산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물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또 황성희님도, 아, 한디 고향, 제 고향 대구거든요. 데프리카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심 온도를 낮췄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맞아요. 오, 이 효과가 있네요. 저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보통 이제 가로수가 도로를 이렇게 나란히, 도로와 나란히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구 어떤 길들은 가면 두 겹으로 나무가 막 심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보기는 좋네. 이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와, 효과까지 있다니 대단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주는 그늘과 바람. 큰 힘이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실감합니다. 자.

요즘 여름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에 광복절 연휴에 크고 작은 계획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8월 계획 뭔지 한번 나눠볼까요? 여행이나 모임 있으신 분들도 좋고, 운동을 시작했다. 밀린 일 그때 연휴를 통해서 끝내겠습니다. 요렇게 크고 작은 소소한 거창한 어떤 계획이든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8월 계획 문자로 받습니다. 상호이들이 넷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문자와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디오 바나나와 원석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블루 윈드.

무더울 때 듣는 전자음악 괜찮네요. 땡땡땡 하는 소리들이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오디오 바나나와 원석이 함께 연주하고 부른 블루윈드에 이어서 1월 땅의 연주로 등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8월 계획 함께 나눠봅니다.

5062님, 한디,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여름 내내 에어컨 바람 쐬다가 결국 감기 한 번씩 꼭 걸리는데요. 8월 제 계획은 감기 안 걸리기입니다. 감기 걸리면 뜨거운 물 마셔야 되고 에어컨 바람도 제대로 못 쐬고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에어컨 바람 다 좋은데 냉방병 걸리기 참 좋아요. 그죠? 0090님, 9월 초에 이사 갑니다. 8월 계획은 잡동사니 다 정리하고 미니멀하게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거 버려! 라고 딱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하. 아, 근데 왜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 무슨 관리사인데? 그거 그런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단박에 한번 쫙 정리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143님, 매년 광복절에 남편 생일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벌써 메뉴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 광복절 연휴가 아니라 급식 준비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네, 며느라가야 올 때 좀 맛있는 거 사와라 하면 안 되나요? 부담 느낄까요? 참 이사 가야 할 운명, 메뉴 고민해야 할 운명, 감기 걸리지 않을 운명에 다들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불독맨션의 그런 의미에서 운명 데스티니 듣죠.

불독면션의 데스티니에 이어서 안신의 노래, 원미연 원곡의 이별여행. 아주 신나게 리메이크 잘했네요. 7237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밤새 선풍기 틀고 잤네요. 시원한 노래 들려주실 거죠? 라고 하셨는데, 요 노래들 시원하셨죠? 아, 오늘은 여러분들의 8월 계획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으로요. 해바라기님, 오늘 부산은요 35도락하네에 휴 살겠다 소리가 막 나옵니다. 연일 39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이겠네. 무더위에 익숙함 속에 좀에 낮아진 숫자에 반사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겠다 요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 사투리하고 대구 사투리하고 달라요. 네, 제가 특별한 능력으로 부산 사투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니까요. 39도, 오늘도 39도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국에. 서울도 39도고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동쪽, 그쪽에 오히려 좀 따뜻한, 덜 따뜻한? 따뜻한이라는 표현 쓰면 다들 화나시죠? 덜 덥네요. 대구 35도, 뭐 안동은 좀 덥네요. 39도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주말 가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의 말씀처럼 한 3, 4도 정도는 최고 기온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그게 위로

위로가 될까요? 위로 받아야겠죠. 그 사실에도. 7426님, 8월 계획이요. 일단 오늘 대학병원 안과 검사하러 갑니다. 오후 3시쯤 기온이 38도 넘나 봐요. 저요? 잘 다녀올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진료 결과 들으러 또 가야 합니다. 눈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차 탈 수 있는 곳은 차를 타고 걸을 때는 양산. 네, 양산 그게 체온을 많이 낮춰준다고 하니까요. 양산 부채 꼭 챙겨서 병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뮤지카 샤크라 소년합창단의 노래로 푸른 숲으로 듣습니다.

뮤지카 샤크라 소년합창단의 푸른 숲으로 들었고요. 최고운의 노래였습니다. 포레스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8월 계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4476님, 8월 내내 덥다죠? 8월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방콕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남는 거죠. 집 밖은 위험해 유. 맞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8471님, 이번 달에는 배달 음식 줄이고 집밥을 자주 해 먹으려고 해요. 한달 메뉴 다 짜놨는데 이미 치킨 두 번이나 시켜 먹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계획은 계획이고 또 실천은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창극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역에는 김준수와 최예림, 헤로데 역에는 유태평양과 이승민이 출연하고요. 정은혜, 서희철, 김도환 등 실력파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살로메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월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소설 크리스틴 헤나의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이나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혹은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책은 5분, 창극 살롬에는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도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기분 좋죠? 좀 이따 2부에 나올 소리꾼 박정미 이모가 부른 정선아리랑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검은 산, 물 밑에서도 피는 꽃이라고 했는데 보기 드려요. 1번 봉선화, 2번 해오화, 3번 해당화, 4번 산수화. 아, 진짜 피디님! 꽃이 아닌 게 두 개나 낑겨 있잖아요. 암튼 이 꽃은 바닷가 모래밭에서도 잘 피고 장미랑 친척이래요.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꽃으로 골라보세요.
1: 네, 창우가 오늘은 이따 2부에서 만나게 되실 박정미 소리꾼이 부른 정선아리랑 속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사에 나오는 이 꽃은 이름 그대로 바닷가에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장미과 식물이라서 꽃도 화려하고 향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봉선화, 2번 해어화, 3번 해당화, 4번 산수화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미자 선생님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 가사에도 요 꽃이 등장합니다. 땡땡땡 피고 지는 섬마을에 요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날도 더운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다시금의 연주 이유리의 노래로 오늘 정답이 제목인 이 노래 들어보죠.

0: 다시금의 연주 이유리의 노래로 오늘 창호의 퀴즈 정답인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퀴즈 오늘 여름에 바닷가에서 피는 꽃 장미과 식물이고 꽃도 화려하고 향기도 좋다. 어떤 꽃일까요? 이미자 선생님의 히트곡 선말 선생님 가사에도 이 꽃이 등장한다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복인에게 다시 드리자면 1번 봉선화, 2번 해어화, 3번 해당화, 4번 산수화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볼게요. 1211님 정답 3번 해당화입니다. 저 요즘 방학이라서 아침마다 모닝콜처럼 방송 듣고 있습니다.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어요. 계약하셔도 출근길에 들으시는 거 괜찮아요. 1176님 정답 해당화입니다.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아우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거 꼭 찾아보라고 성화네요 성화. 덕분에 여러모로 공부하는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제주에는 한 달 넘도록 비가 안 오더니 오늘 아침 아주 약간 비가 지나갔어요. 조금이라도 하셨습니다. 제주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 1176님의 사연이었고요. 7580님 여름 휴가 중에 덩덕쿵 앱 틀었습니다. 마침 창호가 나와서 퀴즈도 참여해봅니다. 시원함 바람이 그리운데 오늘 퀴즈 선말 선생님 힌트 듣고 맞췄어요. 해당화 맞죠? 라고 하셨는데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창호로부터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해당화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0: 삼촌? 꽃이 바닷바람도 맞고 모래밭에서도 잘 자란다는 게 됐다 신기해요.
1: 그치. 그래서 얘부터 해당화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대.
0: 지도 알아요.
1: 아는구나.
0: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58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009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드립니다. 1211님 유산균 드리고요. 7580 범장기지 떡, 2009 어쩌다 못난이 김치, 1211 유산균 이렇게 세 분께 선물 기쁜 마음으로 전화하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잉. 인사하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박순아의 연주와 노래로 해당화 슬프고도 아름다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목요일 손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아까 퀴즈에서도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는 소리꾼 박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보이는 라디오 켜놓고 기다리셔도 대환영입니다. 음악 듣죠.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에 들인 햇살 2부 첫 곡, 이수자의 무가로 비손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청어에 들인 햇살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하려면 수학능력평가, 수능 봐야 되잖아요. 미국에도 수능 비슷한 게 있대요. SAT라고 하는 대입시험이 있는데 재미난 조사를 했더라고요. SAT 고득점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음악가를 말해보시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로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1위 베토벤 이라고 하고요. 대중음악으로 좁혀보면 1위가 수프얀 스티븐스, 그리고 카운팅 크로즈, 뭐 라디오헤드, 벤폴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취향이 반드시 좋은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흥미롭잖아요. 아니, 수프얀 스티븐스?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일단 악기를 한 20개 정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발표한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바로 그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주제가인 바로 이 노래입니다. Mystery of Love인데요. 오늘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뭔가 높은 그런 지식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스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테리 오브 러브입니다.

0: 스피안 스티븐스의 미스테리 오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뭔가 섬세한 감성 같은 게 느껴지죠. 자,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소리꾼 박정미 씨 곧이어 만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또 덩덕궁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봅니다. 조찬아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찰리 채플린은 웃음은 보약이자 위안이며 고통을 먹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도 전통 경기 소리의 진중함에다가 사람을 웃기고 싶어하는 유쾌한 욕망을 장착한 국악인입니다. 소리로 마음을 달래고 익살과 재치로 한바탕 웃음을 선물하는 경기민요 소리꾼 박정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쾌한 텐션 좋은 소리꾼 경기 소리꾼 박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원래 그렇게 유쾌한 성격이시네.

0: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1: 우와.
0: 유전자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유쾌하세요.
1: 야,
0: 네.
1: 그렇구나. 제가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0: 네.
1: 칙칙폭폭 미녀유람 또뭐 병강세전 이런 거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봤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의 어떤 몸 쓰는 거 하며 표정하며 그런 게 진짜 재치와 익살이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요.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좀 반대인 그런 성격의 분들도 꽤 많거든요.
0: 저는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평상시에도 이게 스태미너가 넘쳐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텐션이 항상 높아 있으니까, 이제 좀 아이인 분들이, MBTI 아이인 분들이 저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1: 힘들어하세요?
0: 있습니다. 예.
1: 이야,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바깥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 뿜뿜 하다가 집에 가서 아휴 하면서 그냥 픽픽
0: 맞아요.
1: 쓰러지는 경우도
0: 거의 시체처럼.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만약에 쉬는 날은 하루 종일 통잠을 자요. 거의
1: 사람이면
0: 아침에
1: 그래야죠.
0: 이제 안 깨고 눈을 뜨면은 밤이에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1: 오호,
0: 보충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만
0: 네.
1: 살 수는 없다,
0: 그렇죠. 저도
1: 사람이니까.
0: 사람이니까.
1: 경기 소리꾼이면서 거꾸로 프로젝트의 멤버예요.
0: 네.
1: 예. 저희 거꾸로 프로젝트 대표님인 최지혜 작곡가님 다녀가셨고, 최근에 또 서희철 씨도 다녀가셨고, 이제 거꾸로 프로젝트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이 코어가
0: 코어.
1: 중요하거든요.
0: 제가 코어가 또좀 있어요.
1: 아니, 소리 하시는 분들은
0: 아이,
1: 별도로
0: 그럼요.
1: 운동 안 하셔도
0: 아니, 운동해야
1: 코어 근육이
0: 돼요.
1: 있다던데요?
0: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1: 있는데 더 있게
0: 그렇죠.
1: 만들었구나.
0: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래 코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 네.
0: 제가 어제 SNS에 필라테스 하고 나서 또 코어 근육 자랑하는 걸 올렸는데 그걸 또 보셨는지
1: 야.
0: 아니면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코어 거꾸로 프로젝트의 코어 이거 되게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데서 좀 써먹을게요.
1: 가서 공연 가서 멤버들 각자 자기 소개할 때
0: 뭔가 핵심 엔진이다.
1: 두루두루 두루두루 말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수고 많으셨고요. 코어는 접니다.
0: 팀을 돌아가게 할수 있는 원동력은 저니까 코어 근육 소리꾼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1: 그니까요. 아, 실제로도 코어 근육 운동을 열심히
0: 운동을
1: 하시는군요.
0: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에 이제 등산도 가지만 이제 헬스, 웨이트, 필라테스, 수영 이거를 이제
1: 다
0: 매일
1: 해요?
0: 웨이트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1: 우와.
0: 그래서 이제 몸을 쓰는 사람이니까
1: 네.
0: 관리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대박이네요.
0: 너무
1: 저
0: 좋아요.
1: SNS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한여름에 등산을 하셨더라고요, 등산을.
0: 아, 참을 수가
1: 무슨
0: 없었습니다.
1: 일이래요, 그게?
0: 정선의 민둥산이 또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1: 왜그 등산이 참 아름답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0: 꼭
1: 있는데,
0: 가보세요.
1: 7월에 하셨어요?
0: 최근에 몇주 전에
1: 우와.
0: 가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육수 좀 뽑았습니다.
1: 우와. 안 지쳤겠네요.
0: 지치지 않았죠.
1: 그러니까요, 뭐 수영도 하시고, 뭐 헬스도 하시고, 웨이트 하시고, 필라테스
0: 그래서
1: 하시고.
0: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기초
1: 아.
0: 체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텐션이 항상 제가 높기 때문에
1: 네.
0: 운동으로 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7월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제가 객석에서 봤지 않겠습니까? 끝내줬어요. 본 공연은 아쉽지 못 봤고, 그 전날 했던 리허설을 저 혼자
0: 맞아요.
1: 독차지
0: 엄청 되게
1: 했는데요.
0: 집중해서 보시던데요.
1: 네,
0: 되게.
1: 정말 멋졌고요. 그 사이에 또 울릉도를 다녀오셨어요.
0: 끝나자마자 거꾸로 프로젝트가 저희가 울릉해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울릉도에서 이제 진행한 이제 그 문화 축제인데요.
1: 울릉애가
0: 프로젝트라고 해서
1: 애자가 이게 사랑했자 이런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오.
0: 울릉도의 뭐 이제 자연경관 그리고 뭐 역사 그리고 어떤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긴 가사를 이제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지역 문인 분들이 공모를 이제 내시고 이제 저희 거꾸로 프로젝트 체제 대표님께서 네. 선율이 예쁘게 이제 또 얹어가지고 세 곡을 이제 현지에서 불렀는데 현장에서 불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1: 와 작곡을 너무 잘하세요.
0: 이런 노래 초롱 초롱 섬처럼 이런 것도 있고 예 네. 이런 거 반응 막 이렇게 유도하면서 하는 노래도 있어요. 반응 좋았습니다.
1: 그니까요. 와 몇 곡 정도만 들었어요?
0: 세 곡 해가지고 세 곡을 이제 다 공연하고 그날 발표를 한 거죠.
1: 와.

0: 아, 곡은 그러니까 글을 미리 받아가지고 사전 작업을 한 거네요. 와, 초연을 그글 쓰신 분들,
1: 그렇죠, 그렇죠.
0: 주민분들, 이 노래의 주인인 분들 앞에서 했다라는
1: 그리고
0: 거네요.
1: 헌정했어요.
0: 헌정을 했군요.
1: 헌정하는.
0: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이 그 노래 계속 자주 부르고 뭐 좋은 날 꺼내서 듣고 막 춤추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1: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가서 또 공연도 하고. 근데 많이 부르실 것 같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0: 네.
1: 생긴 노래를 많이 부르신대요.
0: 어이, 그렇죠. 나한테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만들어진 옷도 뭐 기성복도 물론 잘 맞지만 나한테 다 치수 팔길이 다 재가지고 그거
1: 맞춤형으로
0: 어찌 안
1: 따가워.
0: 웃겠어요.
1: 많이
0: 좋습니다.
1: 사랑해 주세요.
0: 그러한 마음으로 독도에 휴대전화를 던지셨어요. 이건 뭐죠?
1: 독도 깊은 바다에 헌납을 하고 왔습니다.
0: 휴대전화를요?
1: 이제 일정 중에 공연도 하고 이제
0: 네.
1: 독도에 들어가서 소리꾼들이 이제 좀그 비나리를 좀 하는 프로그램이
0: 아,
1: 있었어요.
0: 죽어는. 네.
1: 그래서 배를 이제 2시간 반을 타고 들어갔죠.
0: 울릉도에서
1: 갔는데
0: 독도로.
1: 갑자기 선장님이 오늘 기상 상황으로는 절대로 접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선해로 이제 관광을 하겠습니다. 그 파도가 거세가지고 이제 흔들리는데 발을 잘못
0: 줄렁줄렁.
1: 디디면서 그대로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아니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는데 너는 독도 인당수에 공양폰을 바치고 왔구나.
0: 공양폰.
1: 공양폰을 바치고 예술이다 그것도 이래가지고 이 폰이 바로 이 사과폰.
0: 아, 새롭게.
1: 중고로 근데 진짜 정말 아찔했던 게
0: 네.
1: 독도에 빠뜨린 그 시점 바로 직후에 섭외 연락을
0: 네,
1: 하셨더라고요.
0: 저희 청어의 드린 햇살 담당 이성아 PD가 아니 박정미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답이 없어요. 제 카톡 숫자 1이 당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는 그래도 일은 없애고 거절당했으면 차라리 덜 속상할 텐데 참 속상하다. 며칠간 그랬거든요.
1: 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찔했죠. 아찔했는데,
0: 네.
1: 다행히 또 연락이 닿아서.
0: 와.
1: 대단하죠,
0: 근데
1: 스토리가.
0: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휴대전화에 모든 걸다 쌓아두고 있잖아요. 요즘 뭐 자동차 키도 휴대전화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으니까요. 전기차들.
1: 제가 현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0: 근대인인가요, 당신은?
1: 통기어가 안돼 있었습니다.
0: 진짜요?
1: 그래서 사진 영상 다 날라가고 연락처도 최근 몇 년간 다 날라가서
0: 와,
1: 아파요.
0: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박정미 씨 지인분들께서는 다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다 사라졌습니다.
1: 오해 마시고.
0: 어쨌든 그래서 저희 메시지도 다시 잘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폰도 좋아 보여요. 카메라 3개짜리.
1: 중고폰이에요.
0: 아, 지금
1: 급해가지고 중고폰
0: 장만을 하셨군요.
1: 급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0: 아, 새것 같은 중고폰.
1: 그러나 최신 기종입니다.
0: 17이네요, 17.
1: 17 프로예요.
0: 오,
1: 또
0: 17%.
1: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또 공연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최신.
0: 좋습니다. 그 영상 저희는 SNS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 2017년 최지혜 씨와 박정미 씨두 분을 중심으로 시작된 팀인데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팀 소개 제대로 한번 해주실래요?
1: 일단 저희 팀은 특이하게 혼성 소리꾼이에요.
0: 네.
1: 판소리꾼 서희철 씨 그리고 저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0: 네.
1: 국악기는 이제 피리 생황
0: 생황.
1: 태평소를 연주하는 친구가 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그 대금소금 연주하는 국악기 파트가 두 명이
0: 아,
1: 있고요.
0: 김소엽,
1: 강성우
0: 강성우
1: 그리고 이제 밴드는 이제 건반의 최지혜 대표님 그리고 드럼의 박민구
0: 네.
1: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의 강덕형 기타에는 이제 곽두일 이렇게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장르는 이제 요즘에 퓨전 국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 장르가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저도 막 처음 들어본 무슨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드룸 팝.
0: 뭐요? 베드룸 팝. 예.
1: 왜 베드룸 팝?
0: 요즘
1: 전 그런
0: 요즘
1: 장르가
0: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에 뭐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대만에서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 가장 주된 트렌드가 베드룸 팝이에요.
1: 베드룸
0: 그게
1: 팝이랑
0: 코로나

0: 엄청 유행했었어.
1: 네, 그래서 그런 장르 구분도 있거나 뭐 하이퍼팝도 있고 뭐
0: 하이퍼팝.
1: 칠팝.
0: 포스트록.
1: 왜 네, 포스트로.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까 하면서
0: 뭘까,
1: 이제
0: 뭘까, 뭐로 할까?
1: 지훈이랑 얘기를 하니까 얼터너티브.
0: 대안이 되는.
1: 얼터너티브 이제 팝.
0: 얼터너티브
1: 팝. 그래서
0: 팝.
1: 밴드 얼터너티브 밴드 사운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성이 있으면서
0: 맞아요.
1: 대중

0: 그럼 뭐 피아노 나오겠지 뭐.
1: 나오겠지
0: 뭐. 2절부터 스트링 나오겠지
1: 아,
0: 뭐.
1: 아, 나오겠지.
0: 그걸 따르는 게 아닌.
1: 아닌.
0: 따르지 않고. 원래 예,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는 그 범위의 바깥에 어떤 네, 연주나 네. 그런 것들을 더해준 음악이 얼터너티브 팝이거든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성이 묻어난 친숙한 팝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맞네요. 네. 오, 좋다. 얼터너티브 팝 팀 거꾸로 프로젝트의 박정미 씨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0: 최지혜 대표하고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1: 아 진짜 운명적인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팀 활동하기 전에 군부대에서 공연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낭만적인 국악 발라드 그리고 민요를 좀 세련되게 좀 편곡한 버전 이런 네. 거를 이제 공연을 다녔었는데
0: 와 반응 좋았겠다.
1: 오 뜨거웠죠. 제가 야. 20대 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0: 지금도
1: 지금은 죄인입니다. 죄인 지금가면 그런 근데 이때 예. 반응이 좋아서 이 곡을 작업하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했었는데 항상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피리 연주자 박지영 씨가 네. 아는 음악 감독님이 음악극을 이제 만드는데 너를 추천했어 딱 이러는 거에서 오 땡큐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탁 통성명을 했는데 네. 그때 군부대 그 악보에서만 맨날 봤었던 작편곡 최지혜 네. 그분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0: 이야 말로만 듣던 네. 최지혜를 내가 만나는구나
1: 드디어.
0: 이런 느낌이네요.
1: 근데 이제 또 음악 감독님이라고 하면 저는 좀 편견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위험 있고 약간
0: 좀 어렵고
1: 좀 어렵고 위아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만나자마자 제가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머 감독님은 무슨 감독님이에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딱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면 뭐지? 이 사람 잡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케미가 좋은 거예요.
0: 아,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만나다 보니까
1: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진짜 사람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지금 10년 가까이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 녹화를 했는데
1: 네.
0: 대기실에 또 맛있는 빵도 이렇게 사오시고 항상 그래요?
1: 진짜.
0: 항상 뭐 합주할 때나 네. 공연할 때 이렇게 먹을 것 이런 잘 챙겨주세요?
1: 저희한테는 무조건 네 밥을 잘 먹어야지 공연도 하지 않겠냐고 간식도 야. 항상 챙겨주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세요. 네 진짜 최고의
0: 그분이 만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0: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항해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떤 음악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작업하게 된 음악극 작품 속에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예. 오셀로 위험한 환상이라는 작품인데요.
0: 아까 처음 만났다는 음악 감독으로
1: 네.
0: 만났다는 그 작품?
1: 그 작품 안에서 이제 그 주인공들이 다 비극에 치닫고 다 이제 죽은 상태에서 제가 마치 씻긴 꽃을 하듯이 등장을 해서
0: 예.
1: 이제 상처받은 영혼을 이제 달래주는 그런 내용의 음악으로 부르면서 이제 엔딩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항해라는 곡인데
0: 예.
1: 시청자분들의 어떤 새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0: 위로를 담아서
1: 위로를 담아서 들려드리면
0: 너무 덥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1: 너무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0: 자,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박정민 씨가 노래합니다. 마지막 항해 듣고 올게요.

0: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항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멋지네요.
1: 아,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시원님 너무 밝고 예쁘시네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6186님은 개그우먼 같아요. 이런 말도 괜찮아요?
1: 네.
0: 난 음악하는 사람인데 나를 왜 개그우먼으로 보지 이런 마음은 없나요?
1: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소리꾼이 아니었으면 개그우먼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0: 진짜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꿈을 다 이루신 거나 다름없네요.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1: 아우 그럼요. 아우 감사합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0: 음악 끝나자마자 바로 또. 또또님 박정희님 너무 예쁘시다. 은빛 연어님 박정미님 팬이라서 국악방송을 처음 들어보네요. 이야 박정미님 팬으로서 국악방송에 영입되셨어요.
1: 아우 잘 오셨습니다.

0: 아유
1: 네, 많이 좀 시청해 주세요. 아, 청취해 주세요.
0: 네. 네. 리아스 님은 곡이 참 웅장하고 멋지네요. 라고 하셨고 정미 누나 보려고 일본에서 청취합니다. 아유. 공연장 가는 길이에요라고 하셨는데 공연 이 시간에 공연장 가신다면 공연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요.
1: 네?
0: 저희가 추정컨대 서희철 씨가 아닐까.
1: 이철아 잘 가고 있니? 아우 바쁜 와중에 고마워.
0: 아이고 좋습니다. 전통 민요를 하시다가
1: 네.
0: 방금 이런 음악처럼 밴드 음악과 같이 하려다가 보면 좀 음악의 뭐 이렇게 결이라고 해야 되나? 가는 네. 길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0: 그리고 음 쓰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1: 아 근데 일단은 그거보다 원래 민속 반주와 가연한 협연만 하다가
0: 예.
1: 처음에 밴드 사운드에 내가 노래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제가 좀 무서웠어요.
0: 무서웠어요?
1: 네,
0: 어떤
1: 왜 무서웠냐면
0: 게 무서웠을까요?
1: 제가 좀 착각했던 게 밴드 사운드로 가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메탈을 좀 들었어. 약간 림프 비즈키 링킴파크
0: 메탈 중에도 센 메탈 상메탈인데
1: 마릴린 맨슨 막 이런 그런 거를 듣다가 그러면 밴드 음악을 하면은 소리꾼 성함이 막 뚫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성량 폭발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센 음악이 다가 아니잖아요.
0: 네, 음악에도 그래서 뭐 종류 많고 락에도 네. 다양한 갈래가 있으니까.
1: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레 겁먹고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여자 소리꾼이니까 잘못하면 밴드 사운드에 묻힐 수가 있는데
0: 예.
1: 지혜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술을 놓는 것처럼 세공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저도 돋보이고 밴드 네. 사운드도 이제 살려주게끔 해서 편곡을 또 잘해주시고
0: 뭐 잘하세요.
1: 아, 진짜
0: 잘하니까 악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1: 네.
0: 보컬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1: 네,
0: 쏙
1: 네, 네.
0: 남겨두고
1: 퍼즐 맞추듯이
0: 편곡을
1: 해가지고.
0: 하니까
1: 네, 네.
0: 하시기 좋죠.
1: 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민속 반주가 낯설어요.
0: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1: 해야
0: 전통도.
1: 됩니다. 네, 그럼요. 해야죠.
0: 민요를 언제부터 배우셨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다섯
1: 네.
0: 살 무렵.
1: 네.
0: 그것도 어머니가 먼저 민요를 시작하신 덕분에 민요를 하셨다고 하네요.
1: 네, 사실은 시작이 최루탄 가스예요.
0: 예?
1: 최루탄이 인연입니다.
0: 최루탄요?
1: 네,
0: 그 뭐 혹시 뭐 학생 어머니 학생 운동하셨나요?
1: 아유, 운동권은 아니셨고요.
0: 예.
1: 그 이제 군사독재 시절 때 그 신촌의 Y대학
0: 예.
1: 거기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최루탄 가스를 많이 흡입을 하신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레블라이 네블라이죠. 그거
0: 네.
1: 아시죠? 가스 마시고 호흡이 안 되시니까 예. 그 정도로 안 좋으셨는데.
0: 그걸 써야 될 정도로.
1: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노래를 한번 배워봐라. 그래 추천하셨고 이제 문화센터에 갔는데 그때 이제 민요 교실밖에 없었던 거예요.
0: 그때 가요 교실 있었으면 가요를 하셨을 텐데.
1: 그랬을 텐데.
0: 합성 교실 있었으면 팝을 하셨을 텐데.
1: 그런데 민요 교실밖에 없으니까 일단 뭔지 모르고 일단 가셨는데
0: 네.
1: 거기도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셨어요.
0: 오.
1: 근데 이제. 젊은 처자가 오니까 오. 되게 이제
0: 어머,
1: 신기하고 귀여운데
0: 네,
1: 그래가지고 총무를 시키신 거예요.
0: 아
1: 그럼 또 책임감이 생기죠?
0: 그렇죠.
1: 열심히 이제 매일같이 출근하듯이 나가다 보니 애는 누가 봐요? 그럼 데리고 가야죠.
0: 아 업고 가고 네. 손에 잡고 가고
1: 그렇죠. 그래서 남동생이랑 저를 이제 안고
0: 남동생도 민요 배웠어요?
1: 남동생이 이제 피리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민요를 잘 하니까 선생님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7살 때 제대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0: 와,
1: 네.
0: 그 어릴 때 7살 뭐 5살 꼬맹이가 민요하면 진짜 예뻐했겠다 어른들이.
1: 진짜 막 용돈도 많이 주시고 어르신들이 네. 막 집에도 초대하고 막 장난감도 주고 너무너무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문화센터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설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0: 또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어른들 앞에 써먹어야지.
1: 약간
0: 이런 마음으로.
1: 그런 게 있었나 봐요.
0: 네. 이야 재밌네요. 그러다가 중간에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다는데요. 왜요? 이렇게 소리하는 거 좋아하고 무대 서는 거 좋아하고.
1: 아니 누구나 그는 그 예술인들의 이제 고민이고 지나가는 일인 것 같은데
0: 네.
1: 예술이라는 게 누군가가 들어주고 봐줘야지 가치가 생기잖아요.
0: 그렇긴 해요, 사실은.
1: 그렇잖아요. 특히 노래는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고 무대에
0: 네.
1: 서야 되는데 이제
0: 그러니까
1: 이제 생업에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아예 다 놔버리고 싶다.
0: 몇 살 때쯤이요? 대학 졸업할 때쯤?
1: 아니요, 졸업하고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0: 하다가
1: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예 은둔 생활을 했어요.
0: 와, 그 정도로요?
1: 네, 그래서 음악도 듣기도 싫고

0: 아예 이제 그렇게 집에서만 박혀 있을 정도로
1: 어.
0: 너무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1: 오, 이
0: 거예요.
1: 에너지를 갖고
0: 그렇죠.
1: 집에서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 중에 병이었던 거죠. 제
1: 왜?
0: 인생에서는.
1: 왜?
0: 그랬는데 이제 남동생이 졸업연주회를 하니까 또 가족연주회는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1: 그죠.
0: 이제 갔는데,
1: 에휴, 오랜만에 한번 가보자.
0: 가줘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진짜 휴화산이 폭발하는, 다시 터지는 듯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1: 뚫었구나.
0: 뚫었죠. 제
1: 응.
0: 남동생이
1: 뚫어.
0: 뚫어줬죠. 뚫어! 해가지고, 아, 내가 무대에 서야겠구나. 그때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이제 기쁘게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파워가 생기니까, 이제 일도 많이 생기고, 잘
1: 우와,
0: 풀렸어요. 잘
1: 그니까요.
0: 넘어갔죠.
1: 그런 곱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0: 일찍 지나가서 다행이죠.
1: 차라리. 어, 맞아요.
0: 차라리.
1: 자, 박정미 씨 솔로곡 중에 바람에 실려? 이 곡의 탄생 배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0: 네,
1: 음악?
0: 맞습니다. 저희
1: 사연이 있어요?
0: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와 애틋한 추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할머니한테 선물을 줄수 있을까?
1: 아.
0: 그게 바로 곡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와.
0: 할머니와의 어릴 적 그런 추억들을 가사를 이제 써서, 또 이제 지혜 언니가 멜로디 예쁘게 입혀주셔서,
1: 미녀 느낌이시.
0: 미녀의 식임 살짝 예,
1: 그래야 또 할머니
0: 넣어가지고,
1: 좋아하시지.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물을 드리니까 매일같이 귀에다가 대고 들으시는 음악이래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이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박정미 씨가 진심을 다해서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만들고 부른 음악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실려 함께 들어보죠.

0: 아, 이런 노래였군요.
1: 네.
0: 박정미의 바람에
1: 잔잔한.
0: 실려
1: 네.
0: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 가족들이 이곡 정말 애착하겠는데요?
1: 네, 지금 이제 할머니가 하늘에 계셔가지고,
0: 아.
1: 네, 올해 제 생일날 1월 1일에 떠나셨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눈물 버튼이 됐어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전에는, 손녀가 만든 곡이니까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편안하게 들으셨던 분이 사라지니까 이제.
0: 그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채 1년이 안
1: 네,
0: 됐으니까,
1: 맞습니다.
0: 이 노래 틀면,
1: 네,
0: 예,
1: 그립죠.
0: 1절만 듣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1: 네.
0: 시간이 또더 지나면 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 살아있는 이 목소리, 예, 굉장히 가족들에게도 특별할 것 같아요.
1: 네.
0: 1612님, 출근길 자전거 타면서 듣는데요. 박정민님,
1: 미?
0: 네, 덕분에 노래도 텐션도 웃음 주셔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정민은 배우가 있으시고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박정
1: 민 아니고 미.
0: 미
1: 미예요,
0: 도레미
1: 미.
0: 도레 도레미
1: 도레미.
0: 박정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시간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우리 할 얘기 진짜 이 원고 진짜 내용 많은데.
1: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생각했는데 벌써 끝인가요?
0: 그니까요.
1: 네.
0: 한 1분 남았는데요.
1: 또 와야 될것 같아요.
0: 네, 또 와주십시오. 네. 계획?
1: 네.
0: 8월 계획?
1: 아, 8월에 지금 연습을 진행 중인 게
0: 예.
1: 제가 지금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이랑 협연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피리 연주자인 김대한 씨랑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이제 국악 여행,
0: 오.
1: 네,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협연도 하고
0: 네.
1: 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와,
1: 네.
0: 8월 16일
1: 8월
0: 오후
1: 16일.
0: 2시 평택 아트센터
1: 네.
0: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이네요.
1: 네.
0: 여러분, 이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6일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걸음하셔가지고 이 텐션 현장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꼭 와주세요, 네.
0: 네. 사실은 오늘 최초 공개인 노래가락 음원도 가지고 오셨는데
1: 네.
0: 그건 내일 AS 하겠습니다.
1: 아.
0: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정미 씨,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 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려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인데요. 소리와 사람이 만나 함께 어우러졌던 전통의 공간, 바로 판의 의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12일 저녁 8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엔 가수 송가인과 국악그룹 바라지가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요. 이어 청배연희단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먼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는 8월 12일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시작으로 13일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14일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15일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16일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인데요. 올해 선정된 소리꾼은 춘향가 이수연, 심청가의 박시본, 흥보가 최강균, 적벽가 고한돌, 수궁가 소장 등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명창들의 소리를, 새로운 판소리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매력, 판소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부터 대중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동시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특별한 매력이죠. 전통과 세계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월 14일엔 인도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스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요. 8월 15일엔 한국과 폴란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쇼팽 앤 아리랑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이어집니다. 산조의 밤에선 박대성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 산조의 진수를 선보이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선 우리 민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굿과 농악 무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강릉 단오굿에 이어 김소라의 여성 농악 안녕 평안굿, 또 고창 농악 보존회의 만두의 풍장굿이 펼쳐집니다. 축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풍성합니다. 두 번째 달과 장명서, 상자루, 악단 광칠, 컨트리 공방을 비롯해 다양한 팀들의 공연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팔봉예술공장 어린이 소리축제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부터 세계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신명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올여름 특별한 소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 용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

0: 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지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합니다. 평생 진지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3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아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궁중음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딱 하고 치는 타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박입니다. 좁고 긴 박판 여섯 쪽의 윗부분을 끈으로 엮고 그 아래쪽을 양손으로 쥐고 펼쳤다 모았다 하면서 소리냅니다. 15세기의 악서 악학괴범을 보면 박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가 화리, 그 다음이 황상, 산유자, 대추나무 등이 좋다 했고요. 대추나무가 없다면 그저 단단하면서 빛이 좋은 나무는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박을 치는 사람을 일러 집박이라고 하는데요. 집박은 연주단의 앞쪽에 서서 전체 음악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서 큰 동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휘둘러야 하는 서양 악단 지휘자의 모습과 많이 다른데요. 연주의 시작과 끝에 박소리를 한 번 혹은 세 번 치면 연주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음악을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으니 집박의 박소리는 음악의 질서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박소리 한 번에 음악이 시작되고 박을 세 번 치면 마치는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1장과 4장을 박소리 한 번에 시작하고 세 번에 마칩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